0: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한 지출 규모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시 상향하되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의 차등을 위해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3개월째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의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시 장미란 씨가 입고 있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주변에선 장미란 씨의 소지품도 발견됐습니다. A경장이 허위로 실종 신고를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거쳐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흘 사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60대 남성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A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캐나다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소형 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조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해왔고 무역과 각종 분야에서 캐나다는 가장 다루기 나쁜 나라 중 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캐나다의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퀘벡주 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업 투자 행사에서 미국과의 협상 목표는 언제나 캐나다 국민에게 최선의 합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특정 시간 프레임에 맞춰 합의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미국의 자회사라거나 캐나다 산업이 미국 산업보다 불리해질 것이라는 태도, 시간이 갈수록 캐나다 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 산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주요 외신기구를 통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른바 경제 D-Day 작전의 본격적인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적국을 상대로 동원된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공세가 될 것이라며 이란의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석유 거래나 자금 세탁, 불법 상업 활동 등을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기술주 하락세 속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6% 오른 53,417.16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지수는 0.28% 하락한 7,652.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77% 내린 25,980.1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오늘도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늦더위 속에 중부 내륙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60mm에 이르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8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훈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한 경제 제재 발표 소식에도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요. 증시도 무덤덤했습니다. 말은 강했지만 중국과 정면 충돌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엔비디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이건 또 지금 우리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도 코스피가 반도체 주가 부진 속에 3% 넘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3.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6,400선까지 몸값을 낮췄고요. SK하이닉스가 거의 6%, 삼성전자가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도박판 증시가 반복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꺾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장기 투자의 장이 만들어지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단타의 장은 안 되는 시장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해외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더 난리가 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강남권 집값은 잡힌다고 하는데 외곽 지역의 집값엔 불이 붙었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자취를 감췄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불안은 더 심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안 수정을 시사하고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글쎄요에 가까워 보입니다. 대체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부에서 빠쇼온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훈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서상원 부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서상원입니다.
0: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1: 아,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0: 굉장히 안 좋은 소식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자, 간밤에 대일한 제재가 발표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1: 네, 이미 뭐 대이란 제재가 네. 물론 이제 미 재무부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 새로운 것은 없었고요. 뭐 이란의 반응도 사실 굉장히 무덤덤했고 뭐 제일 이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유가인데요. 유가도 사실 좀 소폭 하락하면서
0: 놀랐어요.
1: 사실은 이게 대제재 조치가 네. 발행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트럼프가 얘기하면 이제는 다들 콧방귀를 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0: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빠졌는데 AI 투자도 잘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소식이 나쁜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겁니까?
1: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 경계감이 조금 더 발현된 것 같고요.
0: 예.
1: 사실 뭐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뭐 워낙 좋다라는 건 뭐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 완료된 기업들 중에 86% 정도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쪽에는 이제 AI 투자에 대한 어떤 버블론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네. 좀 걱정들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이퍼스케일러스라고 하는 그 다섯 개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올해 대략 한 7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서 이제 거의 9,6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과연 한 기업들이 이것들을 과연 수익성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자신감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깔려 있는 것 같고요.
0: 여전한 그 의문이 해소가
1: 그렇죠.
0: 안 됐네요.
1: 네, 예.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이들 기업들이 이제 그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은 사실 투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직 이익으로 발현되지 않은 수주 잔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본업 경쟁력이 이제 클라우드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뭐 아마도 이제 당분간은 좀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전문가들 예측은 한 28년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좀 수익성으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안정세를 보이지만 이제 채권이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외부 자금 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그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요즘 데이터 센터 채권 금리가 뭐 7%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1: 이제 뭐 국채 금리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미국 이제 재무부가에서 이제 바이백 프로그램도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다 이제 급등세는 좀 이제 완화된 느낌이지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스 기업들 보면 이제 제일 좀 신용도가 좀 안 좋은 기업들로 이제 많이들 회자되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실은 아직은 투자 등급 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회사채 금리가 최근에 보면 한 7% 준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다른 기업들은 그보다 좀 낮은 금리를 받고 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익성 이들이 이제 자금 조달할 때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거의 정크본드 수준의 채권 금리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실적은 잘 나오고 투자도 계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투자 계속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좋아야 되는 근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주주 환원책 삼성전자가 110조 주주 환원책을 냈는데도 8% 급락을 했고요. 삼성그룹주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오히려 주도주가 아니고 지금 미운 우리 새끼가 돼버린 것 같아요.
1: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좀 그 이후에 반응들이 네.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먼저 하이닉스가 발표된 것 그 내용들은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약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안들인데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 잉여 현금 흐름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전문가들 수치를 애널리스트 수치를 통계해 보면 약 267조 정도로 집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하한선은 한 220조에서 267조인데 이 자금, 이 현금 흐름의 약 50%를 계산해 보면 대략 110에서 130조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30조 정도에 대해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 나머지 네네. 그 자금에 대해서는 10월 말 이사회 또 내년에 이사회에서 좀 구체적인 실적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약간 이제 좀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약 166조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의 50%면 약 80조가 남는데 이미 40조를 이제 주주환원으로 바로 주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0: 그런데 어제 둘 다 무너졌죠.
1: 맞아요. 사실은
0: 오늘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1: 오전에는 또 전자가 주로 빠지고서 전자 이제 하이닉스는 버텨줬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는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끌어내리는 모습이 돼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또 지난 어제 이제 또 뉴욕에서 또 반도체 증시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 그 여파가 얹어지면서 그 주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어차피 아마 좀 더 보완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환원 규모가 아직은 좀 약간 다소 소극적인 발표를 했지만 예. 좀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4% 넘게 빠지면서 6,400선 초반까지 내려섰는데요.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우리 코스피의 강세장도 그냥 끝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전고점까지 탈환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0: 일단 사실 최근에 이제 관심사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그 100% 넘게 오르면서 이제 관심들은 많아졌지만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건 과연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증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메꿀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 업종에서보다 이제 반도체 업종과 비반도체 업종을 나눠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나 하반기도 이제 예상되는 게 별로 바뀐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자 반도체 업종보다 조금 더 이제 덜 오른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하반기의 실적 전망 여부도 역시 이제 반도체에서 역시. 그 답을 찾아야 되기 예. 때문에 다소는 현재 흐름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실적 그 장세를 견인할 수 있는 반도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기는 뭘까요?
0: 뭐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 실적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주 환원 정책인데 네.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이 본질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전자나 하이닉스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전망이라든가 매출액 추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연초에 전망한 것들이 점점 늘어난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그 뭐 분기 단위로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한 해에 번 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50조가 좀 안 되는 돈인데 올해는 이제 분기에 100조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전망에 대한 그 전망치는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별로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 조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무너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실적 확인하면서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참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못 가니까 반도체는 이제 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자산가 고객들 어떤 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0: 네, 뭐 저는 사실 현장에서 그 이제 뭐 저희 은행에서 모시는 이제 자산가 고객분들을 이제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고민은 많은 투자자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뭐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해 보면은 50% 이상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직 플러스 구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정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전고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과연 반도체가 그 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외에 좀 다른 흐름을 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나 다른 업종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이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1: 아무래도 전고점이 9천이 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힘이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장은 계속 어마어마한 변동성에 흔들리고요. 요즘은 뉴욕 시장도 썩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벨 정도는 유지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다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체감이 되십니까?
0: 네, 사실은 체감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봐도 그 뭐 상반기에 있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 그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했어요. 특히 이제 5월 말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되면서는 오히려 이제 자금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는데 아무래도 7월 이후에 큰 조정을 보이다 보니 이제 좀 변동성에 좀 고객들도 투자들도
1: 지쳤어요.
0: 네,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은 뭐 이제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ETF 자금들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미국 시장으로 유입 규모가 좀 커진 것들이 확인될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시장도 사실은 올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여전히 수익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데 미국도 자세히 뜯어보면 지수상으로만 보면은 좀 이제 안정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로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달라요. 이제 그 구성하는 종목들이 모두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 이제 아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 종목 역시.

0: 예.
1: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0: 거기 코스피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코스피랑 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탑2 전자와 하이닉스의 거의 이제 시장의 네네. 시총이 50%를 넘나드는 순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미국도 이제 반도체 비중을 따져보니 사실 연초에는 한 10% 내외였는데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시총이 늘어나서 한 10% 후반까지 늘어났는데 차이점은 국내랑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이제 팹리스라든가 뭐 장비 업체라든가 파운드리나 이런 예. 게 굉장히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0: 아, 우리는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1: 뭐 우리도 이제 장비 업체들도 있지만 예. 두 탑이 워낙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 이제 선택과 하나 집중의 차이 때문에 변동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장기 투자, 이 코스피 장기 투자 해도 되는 거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제안해 주고 계세요?
1: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이제 핫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고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굳이 이제 뭐 한국만 투자하고 미국만 투자하고 너무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사실은 재용납은 동시에 같이 투자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좀 이제 안정성이나 좀 변동성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얘기지만 국장보다는 미장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0: 그래서 뭐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저희가 뭐 한 2010년 이후로 제가 그래서 한번 분석도 해봤는데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두 이제 국내와 미국의 이제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 상관계수가 0.197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0: 상관계수라는 거는 높을수록 어떤 걸 뜻하는 거죠?
1: 높을수록 이제 두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낮을수록 예. 조금 이제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0.197이면 예. 꽤 낮은 수치고요.
0: 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좀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국내와 미국을 국내를 좀 한 40% 미국을 한 60% 그러니까 미국을 좀 더 많이 담았을 네네.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 연환산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대략 11.42%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장기 시계열이긴 한데요.
0: 네.
1: 뭐 올해 뭐 국내가 뭐 50% 오르고 이런 걸 비교하면은 좀 보잘것없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매년 이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꽤 의미.
0: 아유, 복리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1: 그렇죠. 네. 뭐 은행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약간 네네. 중립적인 네. 이제 그 이제 투자 이제 중립적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는 대략 이제 주식 비율을 한 45% 정도, 채권은 한 37%,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금과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을 나머지 한 18% 분산 투자할 걸 추천드리고요. 뭐 주식 비중은 당연히 미국보다 국내보다는 미국 비중이 좀 더 많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 반도체 그리고 미국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지금도 계속 덜컹덜컹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만한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은 발표가 완료가 됐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실적보다는 거시경제 특 금리로 이제 좀 옮겨가고 있는데요. 예, 뭐 최근에 예. 이제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나온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제 고용 지표를 보아서는 당장 9월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은 다소 완화된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좀 이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미국과 전쟁 아직도 이란이 전쟁 중이고 또 유가도 아직은 90불 수준에서 왔다 갔다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재정 적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의 추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하반기의 어떤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이퍼스케일러스라고 하는 AI 투자를 그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체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외부 채권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네. 하고 있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과거에 첫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 좋았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만한 금리 상승은 저희가 감내할 수 있겠지만은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좀 도를 넘는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좀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국내 뭐 전 세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금리 상황에 역시, 따른 그 비중은 네. 상당히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채권 뭐 금리 이자율 이런 거 나오면은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많은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뉴스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서상원 부부장과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들, 일반적으로는 내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고요. 세 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라고 하죠. 2주택자도 다주택자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 지금 정부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매기겠다라는 기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시장 반발이 거세니까 일단 여당 쪽에서는 강하게 이 차별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발 물러선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거주자로서 한 명이 집을 한 채 단독 소유한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1주택자, 2번 일단 집사자. 1번은 1주택자, 2번은 일단 집사자입니다.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보통은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이비세븐업, 브러쉬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1주택자, 2번은 일단 집사자입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업이고요. 부동산 이야기 2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쇼원과 함께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는 빠숑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입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지금 강북의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을 찍었고요. 중랑은 매매가 상승이

0: 1위고요. 성북과 노원도 전셋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그 언론사들이 헤드라인으로 강남 집값이 하락했다라고 썼길래 저는 보면서 좀 화가 났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는 헤드라인을 잘못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계속 시장의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1: 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 블로그나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남은 이번 규제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0: 네.
1: 원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라고 서초구가 탑2인데,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국평 기준으로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작년 7, 8월 사이에 72억에 거래가 됐었고,
0: 72억.
1: 1년
0: 예.
1: 동안 더 올라가지고 있고 있지 않거든요. 섰다는 얘기고요. 서초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레미안 원베일입니다.
0: 네.
1: 작년에 국평이 72억에 똑같이 1년 전에 거래된 다음에 한 번도 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 8월 달이 고점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에서 좀 조정이 살짝 되거나 보합이었었는데,
0: 과하게 올랐으니까.
1: 예.
0: 네.
1: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 등 개선안이 나온 다음부터는요, 오히려 하위권 아파트들이 더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그대로
0: 예.
1: 들어갔었고, 지역에 대한 규제도 하나도 안 풀린 상황에서 지금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받아 살수 있는 게 중하위권. 그러니까 서울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위권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그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0: 네네.
1: 도봉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직 대출도 나오고 아직은 접근해 볼 만하니까 여기로 다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빠쇼형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빠쇼형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아유 빠쇼형님을 기다리고 있었나
1: 네,
0: 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초고가 주택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지금 호가를 낮춘 매물들도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너무 올랐던 부작용입니까? 아니면은 뭐 정책의 영향입니까?
1: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이 있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아까
0: 네.
1: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 예.
1: 조정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보유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세제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공정시장가격 똑같고 세율도 똑같은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가격 상승률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되는 층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0: 아.
1: 작년보다 강남권 특히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거의
0: 예.
1: 40% 50% 육박한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8월 3일 날 세제 개편한 거 상관없이 그건 적용도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0: 네.
1: 그거 나온 걸 감안해도 지금 조정폭이 아주 큰 것은 아니라 작년에 70억에 거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지금은 50억, 60억대에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이제 그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거래된 것들을 뭐 조정이다, 하락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0: 네.
1: 박스권 내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대출도 막히고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0: 그렇다고
1: 이것이
0: 빠지는 건또 아니고.
1: 예, 그냥
0: 네.
1: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 전이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과열 거래였던 거네요.
1: 작년에 그랬죠.
0: 아.
1: 작년엔 강남 3구랑 용산구가 크게 올랐었고요.
0: 예.
1: 72억 찍을 때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의 두배 올랐어요. 그큰 금액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이 없어요. 동떨어져 있다가 여기는 서 있고 이제 밑에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0: 네.
1: 거죠. 예.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주간 상승률이 0.4%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거기다가 여론까지 나빠지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총선 망한다 이런 소식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 같으세요? 좀 손은 보긴 볼것 같죠?
1: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개전 세제 개편을 해서 바뀐 부분들을 좀 크게 체크해 보자면은 다주택자 규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0: 네.
1: 그냥 뭐 완화되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고 그냥
0: 네.
1: 늘 최고가 중과가 되어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의 맹점, 그좀 핵심은 1주택자들 규제였었거든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들
0: 예.
1: 그리고 또 부부 공동명의 이런 쪽이 이제 공격 대상이었었는데
0: 예.
1: 이번에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바뀐 게 없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0: 그럼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원점으로 계속 괜히 잡음만 만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이제 혼란만
0: 예.
1: 가중시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이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릴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모 프로그램에 나온 이제 그 민주당 그 이번에 세제 개편을 검토했다고 하는
0: 예.
1: 이제 의원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0: 예.
1: 반대했었대요.
0: 예.
1: 예.
0: 뭐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했을 수 있죠.
1: 반대했었는데
0: 예.
1: 그냥 그 관료들이 밀어붙인 거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랬더니 이제 윤희석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전 의원이죠. 아니 대통령님의 의중을 관료들이 만든 건데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0: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1: 네네.
0: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세제 개편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완화 시뮬레이션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 걸로 보세요?
1: 완화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중과를 하지 못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공제 소유를 이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완화가 아니라 그냥 강화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비거주 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동일시하면서 투기적인 세력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비거주는 부동산 투기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1: 이건 동의가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거 딱 한 질문을 반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 전세 월세는 도대체 누가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거주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격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간 임대 시장에서 90%를 민간 임대하시는 분들이 비거주 1주택자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비거주 1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을 공격하고 싶으면은 공공에서 전체 임대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네. 하면 모르겠는데 전체 시장에서 90%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했을 때 전세 월세를 누가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피켓 뜯고 나가서 뭐 네. 이렇게 좀 오히려 홍보를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요 약속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1: 네네.
0: 자, 어떤 분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1주택자만 비거주 이야기를 하는데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거주 비거주를 압박하는 것은 거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동의하십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개별 과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오히려 정말 세제를 강화하고 싶으면은 비과세 구간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기하는 거예요. 비례과세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0: 예, 예.
1: 큰 금액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재산세 비율을 0.5로 정해놓으면은 뭐 1억이면 0.5%. 100억도 0.5%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각각 해서 비과세는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할 텐데 이게 우리 누진과세고 또 초기에 또 12억 이하는 또 비과세 구간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오히려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시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예외를 만들고 중과되는 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좀 세제 좀 단순하게 하자고 기자들도 좀 도움도 받을 겸.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좀 정도 이상으로 복잡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 이게 웬 뒤통수냐. 뭐 빠시우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1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 지표로 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1: 이건 통계청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 예. 이제 부동산 정보원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228만 명 정도가
0: 228만 명
1: 정도
0: 예.
1: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중에서 몇 명이 비거주고 몇 명이 실거주인지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알 수도 없고요.
0: 네네.
1: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도 이거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 세대가 훨씬 많다는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방보다는 비거주 주택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되는 것들이죠.
0: 예.
1: 전국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가 126만 8만 1,268만 가구가 있는데
0: 예.
1: 그 중에서 938만 가구가 1주택자들이거든요.
0: 예.
1: 그러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4명 중에 3명이 1주택자라는 얘기거든요.
0: 네네.
1: 지금 이제 잠재적인 비거주 1주택자들을 건드린 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실거주하고 있지만 언제든 비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다 건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교육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보양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 상황이 맞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잠재적인 비거주 1주택자까지 다 건드렸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큰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2주 연속 크게 낮췄거든요. 원래 호감이 훨씬 많으신 분이었는데 지금 비호감이 더 높아졌거든요.
0: 네네.
1: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자,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조사도 있었는데요. 한국갤럽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1,000명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표본오차의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7%였는데 세제 개편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45%, 긍정적이 24%,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더 적게 해야가 40%, 더 많이가 27%였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는 거는 이 지표로 딱 나오는데 조금 전에 서울 기준으로 1주택자 규모가 228만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거주, 거주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전제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봤던 그 프로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이 안 좋았으면은 그럼 밀어붙였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228만 명 중에서 비거주가 몇 프로고 실거주가 몇 프로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0: 네네.
1: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제도의 정책의 개선을 만들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얼만큼 발생될지도 모르는 것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추진하겠다고 했던 의지가 보였던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1: 했다. 추진한 거죠.
0: 그럼 네. 정말로 뒤통수 때릴 의도가 있었다?
1: 뒤통수가 아니라 이건 알 것이기 때문에 네. 앞통수를 때린 거죠.
0: 아, 앞을 네. 때려버린 거구나.
1: 더 기분 나쁩니다. 네.
0: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댓글창에 제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지금 상황에서 요거는 조금 이미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원래대로 돌리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이면서 이게 또 그렇다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께서는 비거주 1주택자 완화의 원칙 완화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제도였으면은
0: 네.
1: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들을 찬성할 텐데 애초에 좀 생기면 안 되는 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저는 제일 나쁜 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법이 있는데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한 개만 예외가 없고 9개가 다 예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법을 네. 아예 바꾸는 게 맞는 네. 건데 지금 제도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 때문에 나머지 9이 희생을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 9개로 부족해서 예외 조항을 한 몇천 개를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지금 수천 개의 예외 조항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법을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은 없애고 폐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9억에서 다시 14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원래대로 12억으로 간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1: 뭐 이것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0: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그러면
1: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게 목적인지 시장의 안정이 목적인지 시세를 뭐 낮추는 게 목적인지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시세가 올라간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중산층 이하 계층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위 가격이 강북 같은 경우 10억 원 올라갔잖아요.
0: 네.
1: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옛날 기준보다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온 기준으로 뭐 대출이든 세금이든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불이익들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또 예민한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나왔던 건지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뒤에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도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용산공원의 아파트 짓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여기?
1: 이건 예. 40년 전이 아니라
0: 예.
1: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 150년 전부터 이미 있었었거든요.
0: 조선시대 때부터요?
1: 네. 청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주둔할 때부터
0: 네네.
1: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찌 보면 여기는 신도시예요. 그때는 종로구 중구가 서울이었고 용산구가 신도시였었는데 신도시는 늘 부지가 예, 어떤 용도로 만들어질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때 청나라가 들어서 주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가 와서 일제가 주둔을 했고 그리고 6.25 이후에 미군이 주둔을 했었거든요.
0: 네네.
1: 이 부지는 한국이 어땠가는 우리 돈으로 받아서 뭔가를 활용해야 되는데 서울이 확장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 부지 미군한테 이 부지를 반환받게 되게 되면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들로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녹지 공간들을 많이 없앴고 그린벨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노무현 네.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냥 공원이야라고 확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뭐 그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여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었다. 그렇게.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발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됐던 겁니까?
0: 일단은 미군이 확실하게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아직도 반납을 안 한 상태이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미 평택으로 갔거든요. 네. 평택으로 가기 전에 반납 안 한 건 당연한데 평택으로 대부분 간 다음에 거의 지금 부지만 남아있고 일부 기능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강력하게 요청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업무지구를 보면서 이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국제업무지구는 순수하게 우리 땅인데도 좀 개발을 안 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반납을 요청하는 것들도 일이고 반납 받았을 때 또 이것들을 또 정화 처리도 하고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 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용산공원 논란이 생기기 전에 빨리 반납을 해달라고 누군가 뭐 요청을 하신 다음에 반납을 받아서 지질 검사도 하고 정화 작업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이 반납하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지금 배나라 감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의 입장 여기에서도 좀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1cm도 못 내준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번 주에 김윤덕 장관과 2차 회동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서울시가 K-스텝 리서치라는 곳에 의뢰해서 20일부터 23일까지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여기에 대해서 63.9%가 반대하고요. 32%가 찬성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솔직히 저는 제가 여론조사 담당자이기도 하고 그것도 주택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청계천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청계천 보고 날 때 서울시민 대부분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해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녹지 공간, 수공간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동물이잖아요. 자연에 가까운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 수공간 복원하는 것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용산 공원을 지금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개발을 안 된 쪽을 조금 뭐 개발하는 것들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그게 틀렸어요. 전제 조건이. 지금 어린이 동원은 개발이 끝난 거예요. 공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화 안 된 곳들을 차라리 저는 뭘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거기는 이미 공원화 끝난 것들이기 때문에 공원하지 않은 지역들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뭐 아스팔트 이런 쪽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 본질도 모르고 이게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서로 그냥 싸우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좀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게 되네요.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제가 다른 건 말씀드렸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의뢰한 거고요. 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유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유선 20% 무선 80%였습니다. 조금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안 하면 처벌받아요.
0: 네. 맞습니다. 네네.
1: 8.13 공급 대책 그런데 이 평행선이 쉽게 좁혀질 것 같아요.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치 용산공원이 되면 다 되고 용산공원이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0: 근데 저는요 용산공원 예.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부터 개발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용산공원까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 아, 논란되고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고 예. 될 것 같은 건 먼저 하고.
0: 이미 캠프킴 부지가 있고요. 예. 수성부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리단 부지라고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산공원 위에서 최북단에 지금 방사청 부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두리에 있는 부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또 있고요. 네. 이번에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부지 중에 또 각종 유휴 부지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철길 있죠. 그 유휴 부지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한강이 좀 넓긴 한 부분들 안 쓰는 부분들 있어서 그것 조금 매립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용산공원이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공원 부지들은 많거든요. 저는 일단 그 국제업무지구나 8천 채 만 채 싸우지 말고 5천 채라도 일단 만들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1: 일단 될 것부터 빨리 하자.
0: 네, 할 수 있는 네.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네. 당장 시작을 해도 미군한테 반환받아서 정화 작업해서 한 20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그 갖고 왜 지금 뭐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오버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기 싫다고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될 것부터 네. 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500가구 이하의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시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 한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요 500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500세대랑 501세대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요 이건 구청장의 의지 그리고 일부 최종 인허가권은 대부분 다 구청장이 갖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 권한이 있는 게 있고 구청장 권한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안 되는 것들을 보면 되면은 오히려 구청장 권한에서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아.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만에 다 결제를 해줘요. 그런데 몇몇 뭐 구청장들은 3개월, 6개월, 1년을 유예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구청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500세대 이거 이하를 구청장이 이양을 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빠숑 선생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중간에 여론조사를 한 두 차례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케이스텔 리서치 그리고 한국갤럽 웹사이트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1주택세였습니다. 0937번, 4588번, 132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7번 쓰시는 분, 정답은 1주택자. 오늘 문제 보기가 웃음이 나네요. 일단 집 사자. 아, 2번 보기였죠. 빵 터졌다고 하시네요. 3, 4년 뒤에는 꼭 집을 사고 싶은데 그 꿈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웃겨서 웃었다기보다는 약간 헛웃음이 나오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의식주 문제 중에 이 줄을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런데 이 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들이 너무 좀 가볍게 나왔던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직 부작용은 본격화되지도 않았다는 점인데 이 본격화되는 내년, 내후년에는 대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7475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는다는 게 꿈이 돼버린 현실. 어떻게 해야 이 좁은 나라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뻔히 보이고 요즘 2030세대를 만나보면 정말 화가 난 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6002번 쓰시는 분, 이사 안 가고 다리 뻗고 살려고 장만한 내 집이 가시방석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죠? 대출을 많이 내셨나요? 요즘 대출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또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8663번 쓰시는 분,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관계없이 보호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뭐 여기에 따라서는 뭐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특례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영남 지역은 벌써 30도를 넘은 곳이 많습니다. 대구 31.9도까지 올랐고요. 부산 32.8도, 광주도 3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28도 나타납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달래내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구간 10km 정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수리터널 1차로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때 핵심 코어 지지층을 외면하고 지금 자꾸 뉴 이재명 코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헌법의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국회의장도 대통령 수하에 있고 사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견적 균형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들이 결국은 왕정의 시대가 되고 결국은 이게 독재 시대를 걷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금 정확하게 문제 진단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들 절대 허투루 부를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친청대 뭐 친명간의 어떤 개파 전쟁으로 그런 개파적 시각에서도 바라볼 사항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진단을 합니다.
2: 전당대회 이후에 첫 인터뷰였었는데 전당대회 전보다 더 발언이 세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많이 셉니다. 누군가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저주를 가할 때는 그 의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0: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3: 뭐 들어서 계속 그다음에 어물전 썩은 대로인 4차입니다. 이번에 네. 5차 대통령에 걸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도 말하자면 그 밑바탕에 애정이 깔려 있느냐.
4: 네.
3: 전혀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악감정이라 이런 부분들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보수 진보 따라서 거의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분석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짙게 묻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저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지층으로 하여금 더 똘똘 뭉치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는 원인 제공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진보 지역 내부의 어떤 갈등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는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앞으로 저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는 그리고 지금 출연해서 발언을 했던 유튜브도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던 네. 그런 유튜버거든요.
2: 예.
3: 진보적인 유튜버지만
2: 예.
3: 예. 그리고 그런 유튜브만 쭉 다섯 차례 골라서 해왔던 건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후 전당대 이후에 여러가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싶지 않는데 자꾸 그 다섯 명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제외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되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예. 상승 타세를 타기는 쉽지 않겠다.
4: 네.
2: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4: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5: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0: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입니다. 이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예산 처리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기사들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는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보호가 곧 국가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체제도 물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예산안 관련해서는 오늘 당정 협의도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상황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데드크로스를 접어들었는데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지율 다시 반등하는 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2: 네, 잘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권력자라 말하자면 하면 이제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권력을 여기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장치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점 국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죠. 다만 이제 새로운 그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한테 사후 감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후 감찰하고 이걸 언론에 이 공개되고 확대되고 수사에 할수록 이런 많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감찰, 사전 예방의 역할을 해서 예. 대통령 혹은 주위인 측근들이 부정부패라는 문제 있으면 사전에 일찌감치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서 지금 이제 비어있는 공석인 장관 자리가 꽤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청와대에서 중폭 수준의 개각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4: 글쎄 일단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명예 퇴진이거든요. 네. 본인이 어쨌든 민주당의 여당의 중진 의원이기 전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보안수사권 피해자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우려가 된다, 엄청난 피해가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부권.
5: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되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순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박입니다. 원래 해외여행만 가면 꼭 카지노가 있는 곳을 찾을 정도로 도박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결혼할 때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잃은 뒤였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박 문제만 빼면 평소엔 저한테 너무 잘하는 다정한 사람이고 이혼녀라는 주변의 시선도 무섭고 이 나이에 이혼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맹세를 또 믿어도 될지 솔직히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몰래 도박에 손을 대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날려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남편은 얼마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동산만큼은 남편이 도박으로 잃지 않도록 지켜두고 싶습니다. 만약 남편이 또 도박을 해서 결국 제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빈손으로 집을 나오는 상황만은 꼭 피하고 싶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제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넘겨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거겠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알게 될까봐 선뜻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남편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는 건데요.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다시 넘겨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담보를 잡히고 빚을 냈을 때 이 공증받은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도박 문제가 다시 반복되니까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이혼하고 싶

0: 싶은 건 아니고 적어도 재산만큼은 좀 미리 지켜두고 싶은 것 같은데요.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그 남편이 재산 탕진만으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시댁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러게요.
1: 오늘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사연자분이 약속한 집은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네.
1: 사연자분이 생각하신 방법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공증까지 받아두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세요.
1: 네,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즉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공증, 그러니까 공증증서를 받아두면 그 자체로 등기소에서 지분 명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도 그 자체가 등기소에서 곧바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서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0: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가 증여 계약서가 있어도 남편이 이제 지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버티면 바로 명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만약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남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1: 공증 문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는 되지만 등기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0: 그럼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협정은 뭘까요?
1: 남편이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경우입니다.
0: 네.
1: 만약 남편이 이미 시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버렸다면 사연자분이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를 들고 있어도 그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은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좀 억울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1: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다만 그 제3자가 남편의 처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
0: 네.
1: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 정도 입증이 안 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버립니다.
0: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처럼 시댁 눈치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건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제 도박하는 남편이 언제 또 몰래 집을 팔아버릴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1: 사연자분께 그 권해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제도입니다.
0: 아, 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요. 예, 그게 어떤 제도일까요?
1: 가등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식으로 등기할 예정이니까 내 순위를 미리 확보해둔 예약 등기라고
0: 네.
1: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지금 당장 넘기지 않고 앞으로 넘겨받을 권리만 등기부에 미리 표시해두는 겁니다.
0: 그러면은 가등기를 해두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1: 우선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남편이 시부모님이든 제3자든 누구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0: 네.
1: 훗날 사연자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순간 그 뒤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0: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몰래 시부모님한테 명의를 되돌려 놓거나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0: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시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등기를 해두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잖아요. 시부모님이 보시고 너네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가등기는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가등기라고 표시되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이 그대로 소유자니까 당장 갈등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분은 실질적으로 안정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0: 네, 그러니까 도박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다라고 시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거좀 정리해 주실까요?
1: 우선은 확정기한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0: 네.
1: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실 것을 권합니다.
0: 네.
1: 남편이 협조하기로 한 사실 자체만으로 문서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0: 네.
1: 남편이

0: 조금 협조적이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공증은 부차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1: 네.
0: 공증받은 계약서는 소송에 갔을 때 증거로서는 강력하지만 그 자체로 부동산을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에 대비 하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서 미리 권리의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촉법 소년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정말 촉법 소년은 이렇게 물건을 부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게의 기기나 집기를 부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책임 능력,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따지고요. 부모에게 수리비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거나 중대한 범죄, 반복 범죄에 한해서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전주 34도, 포항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또 이렇게 늦더위 속에 중부 내륙의 경우는 소나기 내릴 수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시기 전에 한번 밖에 상태 보시고 소나기 내릴 것 같다 싶으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셀프 종결한 A경장이 왜 거짓말로 사건을 덮었고 수색을 중단시켰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A경장은 오늘 오후에 구속심사를 받게 되죠. 이번 사건 국내 실종수사 권위자인 이건수 교수와 곧 짚어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시신이 실종 당시 머물렀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제로는 첫 번째 실종 신고 당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면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죠. 또 한 달 전에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을 한 사례가 허위 종결한 일이 드러났고 해당 남성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책에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경찰 근무하실 당시 5천 건 이상 실종 사건들 처리하셨던 분입니다. 국내 실종수사 권위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추정 시신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장미란 씨 시신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1: 그 장미란 우리가 시신이 사체에는 모든 현장에는 증거가 있다는 흔적과 증거가 있다는 말이 그 사체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당시 입었던 옷, 그 키, 옷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신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장미란 씨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국가원의 유전자 검사가 들어갔지만 그동안 경험을 보면 어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유류물이라든지 볼 때는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그러면 장미란 씨 시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정말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 실종신고가 들어온 시점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2시간 30분 만에 종결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A경장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어떻게 이런 처리가 가능한가요?
1: 있어서는 안 될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왜 A경장이 이러한 그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실종 사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아니냐. 또 그동안에 제가 그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원래 실종 수사와 정책 모든 거는 여청 수사과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 형사과로 넘어가면서 우려했던 게 형사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우리 지금 가장 큰 그 허점이 실종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하신 분들 저도 많이 봤고 또 정치권에서도 실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 왜 이렇게 해서 이거 똑바로 해야지 막 혼내는 거잖아요. 책임을 묻는 거고. 근데 과연 근본적인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경찰은 성인 실종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아무도 없어요. 즉 우리가 뭐 보안 수사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정치권에서 정치 문제로 다뤄가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현재 경찰은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으로 일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현재 실종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다.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어떤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절차라든가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까?
1: 매뉴얼 다 있죠.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코드 01, 2가 나가는데 코드 01은 바로 이제 현장에 바로 나가고 수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위험도 분석이라든지 또 그 범죄 위험이 있으면 바로 현장 수색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실종 아동 등 보호하는 법률 즉 18세 미만 지적 정신장애만 법적으로 이렇게 바로 수사하게끔 돼 있고 성인들은 그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허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제한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에게도 우리가 정말 매를 잘못하면 혼내고 매를 드려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적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무 권한을 안 주고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 그 정부를 향해 국가를 향해 왜 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거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18세 이하, 18세 미만? 예. 미만입니까? 18세 미만은 가능한
1: 그렇죠.
0: 거죠?
1: 18세 미만이죠.
0: 18세 이상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자이다 보니까 실종법이 없어서 제대로 형사들도 경찰들도 수사를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A경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잘못을 한 게 맞죠. 이거는 범죄가 맞는데 이런 일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지금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걸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1: 엄청난 허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 똑바로 해. 뭐 이번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해서 이중으로 보안장 착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규 명령인데 이러한 강제 규정, 사람이 성인이 없어졌네? 갑자기 없어져서 코드 제로 무조건 나가서 수사해. 그리고 수사 결과 입력하고

0: 통신 자료 사실 자료를 추적을 해서 밝혀내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출이 업무 처리 규칙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느슨해지는 거죠.
1: 교수님이 실제 경찰에 근무하실 당시에 정말 실종 사건들을 아주 많이 처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실제로 성인의 실종자의 경우에 그냥 가출, 실제 확인해 보니 가출인 경우가 실제로 많기는 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0: 아니죠. 실종이란 거는
1: 네.
0: 사람이 내 부모, 형제, 자녀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집에 와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종은 이면에는 살인이에요. 실종이라는 그 단어에는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그 살인, 강도, 납치, 유인, 협박, 성폭력, 학대, 스토킹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게 실종이에요.
1: 네.
0: 이렇게 중요한 실종 사건을 우리나라는 정말 경찰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을 해라 이 애규거든요.
1: 쉽게 그게 가출로 처리하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가출 경우 굉장히 많았더라라는 이런 사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0: 아니죠. 법을 안 만들어지니까 경찰에게 법을 안 만들어지고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은 성인들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하다못해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으로 일을 하는데 가출이라는 거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예를 들면 100건 중에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안 들어왔어요.
1: 네.
0: 그러면 100건 중에 스스로 가출, 스스로 집을 나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부부싸움에서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가출이에요.
1: 네.
0: 연락도 되고 엄마 나 좀 쉬었다 갈 거야. 여보 나 좀 밖에 바람 쐬고 갈 거야. 이 가출이거든요. 그러면 100건 중에 가출은 우리가 많아봤자 5~6건? 나머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종.
1: 그렇군요.
0: 이 실종이라는 게 엄청난 무서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관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안 주고 있냐고 해요. 지금 제가 정말 인터뷰할 때 제 목소리 좀 높아진 이유가 언제까지 경찰관 사명감만 기대고 있을 거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법적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경찰들을 너무 최근에 어제 한동훈 정치권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얘기하더라고요. 권한을 주면서 수사를 하고 나서 보안수사권을 얘기하지 전혀 엉뚱한 문제예요. 이 정치권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1: 네.
0: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를 왜 정치권에서 이상한 문제로 다루는지 저는 여기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것은 정쟁의 지금 이슈가 될 것이 전혀 아니고 정말 우리 사람들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데
0: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1: 네.
0: 지금 이 시간에도 성인들 죽어나가고 있고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될 겁니까?
1: 예. 저는 사실 한 99%가 성인 실종자 중에 99%가 가출이나 어쨌든 다 확인이 되고 나머지 1%만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실 건데 문제는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니 성인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 가출이나 이런 걸로 확인된 건이 소수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부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런 게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0: 우리가 이제 실종 사건을 보면 100건 중에 예를 들면 90명이 집에 돌아와요.
1: 예.
0: 갑자기 없어져서 가족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경미한 분들이에요. 자진 귀가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10명. 그 90명이 자진 귀가를 해도 우리가 실종 사건 신고가 들어갔다면 자진 귀가 사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0: 학대도 자진 귀가 했지만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찾다 보면 협박을 당해서 채무자에게 납치를 당했거나 또 스토킹으로 유인돼 있거나 여러 가지 성폭력에 되어 있거나 이것도 다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종 신고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결과야 100명 중에 90명 돌아왔으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보면 안 되죠.
1: 네, 네.
0: 그 90명이 왜 없어졌나? 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고 나머지 10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아직

0: 또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또 어떻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손 놓고 있는 사이에 사람 목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의 실종법 문제점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복지부가 실종 아동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 복지부 법이에요, 원래. 그럼 경찰은 찾아라. 우리 법인데, 복지부 법인데 찾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가 언론에 떠들다 보니까 19년도에 공동 소관으로 하자만 갔어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나라만 성인들 나이 제한으로 실종을 다루고 있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고 경찰이 왜 그렇게 했니, 뭐 했니. 경찰은 많은 경우 형사들은 범죄 혐의 있다 없다로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법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법규 명령, 법원 명령이잖아요.
1: 네.
0: 해야 돼. 책임을 부고 너 이거 안 했지? 너 처벌 받아.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실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장미란
0: 예.
1: 씨 같은 경우 5월 15일 날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0: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밤에 없어졌잖아요. 저도 영상을 봤지만 핸드폰 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생명, 시간과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여성이 나갔던 그 도로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현 실종 시간과 장소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장의 CCTV를 추적을 해서 추적을 하면 바로 소재는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각 그 이러한 그 코드 제로의 사항을 발령을 해서 수색에 들어갔어야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고 잘못된 걸 받지 않았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코드 제로는 우리가 이제 실종 아동은 쉽게 말하면 엠보 발령이 됩니다. 그 우리가 문자에 그 가끔 우리 시민들 문자에 어떤 치매 어르신이 상의 분홍색 하의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닙니다라고 문자 발령도 하고요. 또 즉각적인 수사와 수색, 또 통신 자료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 가출이 업무 처리 규칙을 하다 보니 즉각적인 어떤 수사, 어떤 그 수상한 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수사나 수색이 어렵죠. 범죄 혐의를 증거하기 전, 나타나기 전에는 어렵죠.
1: 네.
0: 이러한 그 허점이 있죠.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장씨
0: 예.
1: 실종 추정 시점 인근 CCTV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됐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경찰 입장에서도 뭔가 증거를 확보할 만한 그게 없었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추정 시신에서 휴대폰도 발견이 됐고, 또 외출 당시 옷차림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장 대행의 말은 타살 흔적이 없고 목매매사로 추정된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이 마지막
0: 네.
1: 행적을 지금 나온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복원 가능합니까?
0: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에 따른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히 봐야 되는데,
1: 네.
0: 만약에 당시에 장미란 씨가 핸드폰 보고 이동했다면 그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CCTV 보관 거를 그 우리가 반범 활동에 필요한 CCTV는 보면 안 돼요. 가정집에 있는 앞에 또그 상가 앞에 있는 CCTV도 되게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한 거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충분히 바로 발견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우리가 그 근무 교대가 있거든요.
1: 예.
0: 야간에 근무했던 그 형사가 이제 아침에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추적, 어디까지 추적했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 추적을 해야 된다고 함께 이제 다음 근무자하고 마무리가 됐다면 바로 발견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실종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88시간을 잡고 있지만 치매 어르신이나 그 이런 부분들은 치매 어르신들은 88시간까지 가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실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1: 네.
0: 24시간을 봐야 돼요.
1: 아하.
0: 겨울에는 88시간 가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는데, 무조건 어떤 분들을 보면 88시간을 강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날씨, 또 시간에 따라서 아주 추운 날은 12시간도 될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24시간 안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생명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장기 미지로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 하죠. 한달 전에도 이 같은 A 경장이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걸로 알려졌고 해당 남성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들 다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전수조사라고 나오던데요. 한
0: 예.
1: 3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0: 그가 이제 그 파출소에서 초동조치하거든요. 112 신고가 누가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파출소에서 먼저 나가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초동조치 사항을 담당 근무자가 자기의 사건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으로서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이런 말을 앵커님에게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1: 네.
0: 그렇다면 그 직원이 해지 안 하고 냅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근본적이고. 해지 안 했으면 못 찾았다. 그러면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해지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0: 사람 자기
1: 지금의 법적인 체계 자체가 그만큼 허술하다.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지금
1: 개인이
0: 우리
1: 그렇게 해결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0: 이게 지금 우리가 실종 사건에 얼마나 중요시 가야 되고 법으로서 강조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미국처럼 우리가 민관 찾기 센터거든요.
1: 네.
0: 민관 찾기 센터 형태로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 민에서 교육하고 경찰 사건 처리를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상호 견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도 없고 책임만 물어요. 경찰관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언제 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뭐 보안수사권이 마치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경찰관이 구속사건도 정말 일주일 안에 넘기면 그 기적입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뭐가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라고 권한을 주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 실종 사건이 왜 보안수사권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면
0: 제대로, 그렇죠.
1: 교수님께서 5천 건 이상 실종 사건 처리하셨다고 했는데요. 국내
0: 네.
1: 실종수사 권위자십니다. 실제로 수사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법적인 한계점이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많이 느끼셨나 봐요.
0: 많이, 많이 느끼죠. 성인들을 오늘 왜 왔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 경찰관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집에 지금 급한데 좀 봐도 됩니까? 왜 들어와? 영장 갖고 오세요. 그러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꾸 경찰관 혼내요. 경찰관들 제가 안타까워요. 경찰관들 정말 이러한 법적인 제도도 없이 제일 혼내고 무능한 경찰, 비리 경찰로 몰고 가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경찰관에게 제대로 권한을 준 적이 언제인가요? 뭐가 있나요? 지금 만약에 제 아버지, 제 아내가 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아내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요. 경찰이 막 찾아요. 근데 어떤 내 보기에는 저 집에 뭔가 납치됐을 것 같아. 난 들어가고 싶어.
1: 네.
0: 영장 갖고 와. 영장 청구하면은 이틀 걸립니다.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좀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제 그 부분을 앞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0: 그렇죠.
1: 이번 A 경장처럼 개인적인 일탈이 있는 일부의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한 분들 때문에라도 국민들은 경찰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0: 많이
1: 경찰 내에서도
0: 떨어지겠죠.
1: 굉장히 큰 반성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0: 많이 떨어지죠.
1: 예, 끝으로 이번 장미란 씨 사건 보시면서 진짜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것 짧게 한 20초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언제까지 경찰관 사명감에만 기대고 살 거냐. 저는 정말 제가 평생을 실종에 다 몸담았지만 언제까지 사명감에 기대해서 일을 시킬 거냐. 그리고 또 하나 한 경찰관의 이탈로 보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제대로 일을 성인들이 지금 언제까지 죽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법적 제정을 필요해서 경찰관에 관한 권한과 책임 의무를 주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경찰관은 비호할 양이 아니라 제대로 못하면 처벌을 주는 그런 제대로 묻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수사도 제대로 하게 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게
0: 제대로
1: 법적
0: 해야죠.
1: 근거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럼요.
1: 예,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여름 더위도 무섭습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면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곳이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 29.4도, 대구 32.2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주 31.9도 나타납니다. 다만 주 중반 이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염의 기세가 약해지겠고 대신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사고 소식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용인 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작업 중입니다. 일산방향 구리시계에서 성수대교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분야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출 규모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용산공원 등 도심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다시 만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회동에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오늘 부검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신원을 확정하고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망 원인, 타살 여부 등을 가릴 방침입니다. 한편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오늘 오후 불구속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사건 종결에 대한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2살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누리집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모두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정지 142건, 명단 공개 63건입니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 뒤 3차례 이상 어긴 경우 미지급액이 3천만 원이 넘은 사람을 제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 나이인 14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 사이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3세까지였던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14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이에 따라 생후 6개월부터 14세, 65세 이상 그리고 임신부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이틀 만에 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41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고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4도, 포항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란 풀을 말끔히 깎아들이는 일. 예전엔 온 가족이 낮이랑 예초기를 챙겨 다 같이 산에 오르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손들은 멀리 흩어져 살고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다 보니 직접 못 가는 대신 전문업체에 맡기는 집이 부쩍 늘어서 한 해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젠 사람이 산을 타는 대신 드론이 하늘에서 묘역 상태를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인기 있는 날짜는 예약이 이미 마감될 정도라 지금이 딱 신청할 때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조상 산소에 자란 풀을 베어내고 단장하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벌금, 2번 벌초, 3번 벌크업, 4번 벌집 삼겹살. 1번 벌금, 2번 벌초, 3번 벌크업, 4번 벌집 삼겹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자손들이 늘 해왔던 일인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네요. 업체에 전문 업체에 맡기는 일도 많아졌고 드론이 하늘에서 뇌역 상태를 또 이렇게 살펴보게 하는 요것도 있나 봐요.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통은 이 뇌역이 이 산소가 아무래도 산 근처나 좀 멀리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 사는 곳보다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가서 이제 이것을 하려면 또온 가족이 시간을 내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럴 때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추석 앞두고 지금 많이 예약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뭔지 다 아시겠죠? 추석 앞두고 조상 산소에 자란 풀을 베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단장하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벌금, 2번 벌초, 3번 벌크업, 4번 벌집,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은 올해 하셨는지 추석 앞두고 언제 할 계획이신 건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유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오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품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품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 3861번님은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네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이것을 항상 남편과 아들, 사위랑 1년에 2번씩 하곤 하는데, 우리 부부 떠나기 전 정리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오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하셨던 그 당시의 사진을 보내주신 건가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신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3565번님은요, 저희는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조카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카들, 그쵸? 맞아요. 이렇게 어린 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2207번님은요, 무더운 날씨에, 벌들이 왕성할 때라 벌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요즘에 벌도 많고요. 또 벌에 쏘이면 위험하니까. 가실 때 보통 이렇게 벌레 같은 거, 곤충 같은 거 많이 몸에 못 오게 기피제 같은 거좀 준비하고 가시고 좀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8126번님이요. 추석이 다가오네요. 저도 추석에는 못 내려가지만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쁜 꽃다발 하나 사들고요. 좋은 세상 많이 못 보고 가신 부모님께 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옵니다. 라고. 예, 이제 산소 다녀오실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추석 앞두고 하셨는지요? 요즘에 누가 하나요? 예. 좀 많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요즘에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또 드론이 하늘에서 그걸 좀 묘역 상태를 확인하는 이제 요런 업체도 있나 봐요. 이렇게 해주는. 또 바빠가지고 또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또 고향이랑 따로 도심에서 사는 분들도 있어서 뭐 이런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잘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거 정리해 드리는 건 이제 부탁을 하면서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아마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서 확인차 그런 걸 보내주겠죠? 그럴 때 이제 마음으로 또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면 좋으니까요. 뭘까요? 추석을 앞두고 조상 산소에 자란 풀을 베어내고 단장하는 일, 이것.
1번 벌금, 2번 벌초, 3번 벌크업, 4번 벌집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거 하다 보면 주변에 이게 많잖아요. 인공은 아니지만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인공 잔디.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을 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중요한데요. 회사와의 거리, 출퇴근하는 거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제는 지도를 보면서 내 집 근처, 내가 다니기 편한 곳의 일자리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새롭게 선보인 자바바 일자리 맵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 팀 박에스터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경기도가 만들고 전국민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 팀장 박에스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앞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1: 경기도가 만들고 전국민이 사용합니다.
0: 네. 뭐를요?
1: 이 일자리 맵을요?
0: 자바바 일자리 맵을?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시작부터 이 맵에 대해서 홍보가 대단하십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1: 네,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지도 위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일자리를 직관적으로 찾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직 활동하실 때 보면 직종이나 특정 회사 이름부터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일자리 맵은 지도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찍기만 하면 주변의 채용 정보가 한 번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

0: 근처에 어떤 일자리가 있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뭐 출퇴근이 편한 지역에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라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서부터 구직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기존의 채용 사이트들에도 물론 당연히 일자리 어떤 형태의 어떤 일인가도 있고 이런 위치도 나올 수 있는 채용 사이트가 없었던가요? 특별히 이번 자바바 일자리맵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0: 차별점의 핵심은 채용 공고를 기존 이제 텍스트 중심에서 공간과 위치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채용 사이트들을 보면 채용 정보가 이제 빽빽한 목록 형태로 이제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일자리 맵은 지도 기반이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출퇴근의 동선이나 교통편, 주변 환경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일자리 맵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좀 특히 이제 중장년 이상의 구직자분들은 구직하실 때 보면은 집과의 거리나 출퇴근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일자리 맵은 이런 분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이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직종이나 고용 형태, 본인의 경력 이런 것들을 맞춤 필터 로 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지도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간과 위치 중심으로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자바바 일자리 맵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0: 저는 청취자분들께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일자리 맵에서 우리 동네 일자리 찾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켜고 살고 계신 동네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자주 가는 지역을 들여다보시면, 어머, 우리 집 바로 뒤에 뭐 이런 기업이 있었네. 자주 갔던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고 있었네 하고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처음에 보고 나서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많이 사람을 뽑고 있었구나라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었지만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의 모든 일자리를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지나쳤던 내 주변에 있는 숨은 일자리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꼭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경기도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일자리 정보를 이런 공간과 위치 중심으로 다볼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니, 그럼 그 일자리들은 따로 이 맵에 우리 것도 좀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0: 그러신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직접 등록해서 이제 넣는 경우들도 있고, 이미 잘 되어 있는 민간이나 공공에 있는 그런 일자리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지도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일자리 맵, 자바바 일자리 맵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0: 일자리 맵은 사실 이제 올해 따끈따끈하게 지금 바로 전주에 런칭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일자리 맵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 있었던 이 자바드림이라는 일자리 앱에서 원래 했던 서비스인데요. 이거 앱을 다운받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앱을 다운받지 않더라도 PC나 모바일 웹 환경에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웹 버전으로 이제 확장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0: 네.
1: 서비스가 조금 더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늘어나고.
0: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지도 기반의 공간 기반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여기서 내가 회사까지 실제로 출퇴근하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교통 데이터나 이런 것들 연결해서 실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핵심이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 데이터나 이런 것들 연계를 좀 강화해서 더 많은 일자를 좀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구직 이후에 실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네.
1: 네,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지금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 나를 위한 자리가 있긴 할까 하고 막막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너무 멀리 보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매일 발을 붙이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집 근처, 지도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맵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 팀 박에스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저는 박규민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상의 군경회가 함께하는 기획 시리즈 인빅터스 인빅터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불의의 사고로 큰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가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2023년 인빅터스 게임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참가하셨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아드님이 또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과정에서 선수 가족을 대표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권현주 감독, 권현주 감독의 아드님이에요. 권영두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요. 네.
1: 안녕하십니까. 권현주입니다. 저는 2023년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참가했고요. 현재 지금은 대한민국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전할 말씀은 우리 인빅터스 게임이 저와 우리 가족 이 사이에 어떤 의미인지 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권영두 씨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3: 네, 안녕하세요. 권현주 감독, 아들 권영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9년 대전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인빅터스 게임의 이제 상위 군경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의미,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0: 아니, 어떻게 아버님과 아드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잘하실 수가 있죠?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3년에 독일에서 펼쳐졌던 대회에 선수로 당시에는 참가를 하셨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개최 소식 들으시고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라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그렇죠. 진짜 이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도 나고 뭉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인빅터스 게임에 이제 유치하는데 가서 마지막에 PT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도 했다는 게 참 기뻤고 그러면서 이 대회가 열리면서 이 대회는 말 그대로 그냥 경기나 승부나 이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위 군인들이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절대 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대의를 하면서 이런 대의의 그 힘을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상위군인 선수들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대전에서 유치된다는 게 너무 기뻤고 뭉클해요.
0: 맞아요.
1: 예.
0: 대한민국 대전에서 2026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는 건데요. 사실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 스포츠 대회는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인빅터스 게임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전 세계적인 대회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이게 열린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기대가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 권영두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나라에서 열리도록 본인도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3: 네,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거기서 어떻게 직접 발표를 하시게 된 거예요?
3: 사실 저도 아버지가 2023년에 독일에 대회를 갔을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 좋은 자리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군인 가족으로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가 느낀 그 경험, 그 감격과 그 뿌듯함을 이제 우리나라 수많은 다른 상위 군인 가족들과 상위 군인들도 느꼈었으면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실사단이 왔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한 거예요?
3: 실사단 앞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영국 이제 가서 이제 최종 PT 경쟁 PT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0: 최종 경쟁 PT에서 연설한 거예요? 영국에서?
3: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영국에 우리 감독님 같이 가셨어요?
1: 저는 그쪽에 유치 영국에 발표하는데 그쪽 재단에는 같이 못 갔고요. 저는 이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국내에서 유치 활동을 하고 유치단이 와서 실사를 왔을 때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 이런 분이 같이 함께 동참을 했고 발표는 같이 참여를 못했고 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런 부분이 들었을 때 참 아들 참 대견하구나. 그 참 큰일을 했구나. 그런 큰 무대에서도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구나. 그 바르게 자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 들었죠.
0: 그러면 그 발표 장면은 직접은 못 보시고 영상으로 보신 거예요?
1: 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제 영상이라든가 이제 가서 발표하기 전에 아빠 제가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죠.
0: 집에서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렇죠.
1: 그 내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와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0: 근데 그거 하셨죠. 네. 영상 나중에 보셨잖아요. 이게 생중계가 아니니까. 근데 아드님 발표하고 나서 이제 관계자들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잘했어? 안 틀렸어? 막 이런 거 안 하셨어요?
1: 했죠. 잘하던가요? 아, 참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0: 맞아요.
1: 잘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0: 네.
1: 잘해서 그런 부분이 아무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었죠.
0: 아, 근데 너무
1: 다행히도 잘했다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잘하셨으니까 대전 유치 확정이 됐겠죠.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셔서.
3: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대회가 상위 군인 가족인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 제가 느낀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기 대한민국 다른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지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전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전은 제가 자고 나란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뭐 그 보훈병원도 위치를 하고 있고
0: 네네.
3: 그리고 현충원도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상해 군인이나 이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0: 대전에 사세요?
3: 원래? 네, 맞습니다.
1: 예예.
0: 그러면 대전 유치 소식이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1: 아, 그렇죠. 저희도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서 있으면서 저도 재활도 이제 대전에서 시작을 했고 대전에 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다는 게 이 대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대전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걸 과학 이런 부분이 대전 인프라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오는 상위 군인들 그리고 가족들 그 관계자들이 모두 왔을 때 우리나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회 아들이 발표해서 현충원도 있고 저 병원도 있고 뭐 다 이제 회복 과정도 다 보여줄 수 있고 이 분들이 와서 있을 때 큰 우리 상위군인들이 와서 그 보면서 아 우리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뭔가 하는 그 힘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고
0: 예.
1: 그곳에서 또 국민들 또 바라볼 때 저도 인빅터스에 가서 바라봤던 그 생각이 있거든요. 와 가족들을 뭐 선수들 또 거기에 온 관중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구나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는구나 그곳에 가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가서 진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내 삶을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하게 한 그 곳이 바로 대전이었네요. 우리 감독님한테.
1: 예, 그렇습니다.
0: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또 개최지로서의 우리 두 분께는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영두 씨가 그 발표할 때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대전의 의미를 짚어주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3: 처음에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계신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빠가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선수로 활동하시거나 하는 모습을 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국가대표 선수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보면서 생각보다 이 장애인 스포츠? 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되게 큰 의미를 갖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아버지 이제 저랑 어머니가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0: 네.
3: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나중에 영상으로 그 우리 아들이 한 그 발표를 보셨잖아요. 그 발표 내용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뭉클했습니다.
0: 뭉클하셨죠. 네. 당연히.
1: 아, 우리가 겪는 일상, 그 힘든 시간, 저도 힘들지만 제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해주는 가족, 특히 와이프, 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아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 전해주고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눈시울이 이제 붉어진다고 하는데 저 감성적입니다.
0: 더 갈까요? 아드님, 아버님 눈시울 뚝 떨어지게 더 갈까요? 그만할까요?
1: 그랬습니다. 참.
0: 네, 아니, 어떤 마음이실지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우리 감독님 머릿속에는 그 장애를 입은 그 순간부터가 쫙 기억이 다 나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장애를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해 군인 분들이 다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1991년에 군복무 하실 때에 사고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얼마나 심정이 어떠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1: 예, 제가 군복무 중에 91년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훈련 중 부대를 복귀하면서 이제 차량 사고가 났는데요. 뭐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오지에 험지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악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서 전복 사고를 당했는데 43m를 떨어졌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조사를 보고 살았어요. 이래도 내가 살았네. 또 내가 뭘 일이 있어야 되는 건가? 뭘 하라고 살려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치고 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이제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재활체육을 하면서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세상도 바라보고 자꾸 나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부터 조금만부터 한번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전문 제약도 하고 인빅터스도 참가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또 뭔가를 도전하고 계속 살아갈 거고요.
0: 어떻게 우리 영도 씨는 아버지 이런 이야기 들었었어요?
3: 저는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이제 같은 피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 마음으로 다 느껴진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군복무 중이면 굉장히 젊은 시절에 다치신 거잖아요. 굉장히 큰 부상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장애를 입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좀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불편하고 힘든 거는 그건 어떻게 감당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이 좀 무너지는 이런 기분? 이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나가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위해서 안 되겠다. 일단 사람 많은 곳에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갔었어요.
0: 정말요?
1: 그 극복을 하기 위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와이프가 연애하면서 와이프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0: 우리 감독님을요?
1: 네. 다치고 난 이후에 만났으니까요.
0: 그러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내분을?
1: 가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 체육 이런 곳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92년 만났는데 92년 93년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계시더라고 와이프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대시하고 도전했습니다.
0: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분한테?
1: 가서 가서 차 한잔 하시죠. 데이트 하시죠. 그러고 첫눈에 첫날 그랬습니다. 그냥.
0: 아 진짜 보자마자 그러셨어요?
1: 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아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1: 아 웃으시면서 아 시간 되면 한잔 하시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0: 와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영도 씨도?
3: 아니요?
0: 처음 들으세요?
3: 처음 들어봤네요. 되게 재밌네요. 본인 연애 얘기 듣는 게.
0: 아니 제가 볼 때 두 분이 같이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아무리 멋진 남자 와서 차 한잔 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절대 같이 안 마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아 같이 드시죠 했으면 이미 두 분이 함께 반.

0: 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랬나 봐요.
0: 네. 그렇게 해서 아내분 만나셨고, 아내분이랑 연애하시면서 우리 감독님이 또 아내분 도움 많이 받으셔서 밖으로 많이 나가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1: 예, 지금 와이프가 그 하는 일도 사회복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같이 끌고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그래서 재래시장도 많이 다녔고.
0: 아내분이 MBTI가 E신가요?
1: 아, 그럴까 싶어.
0: 운동은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1: 아, 저는 다치기 전부터 운동은 보는 것도 좋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0: 네.
1: 이 다치고 나면 몸이 불편하다니 그걸 멀어졌었죠.
0: 네.
1: 그러면 대전보훈병원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체육을 시작하고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98년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한 거죠.
0: 바로 복귀하시면서 운동을
1: 네.
0: 시작을 하셨고, 인빅터스는 23년에 나가신
1: 예.
0: 거잖아요. 양궁으로 나가신 거일 거잖아요.
1: 아, 인빅터스는 양궁 한 종목일 뿐이 아니고 저는 탁구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종목을 해야 되니까 같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양궁은 내가 전문적으로 내가 했으니까 할수 있었고 그다음에 탁구라는 종목은 또 제가
0: 탁구도
1: 처음
0: 하셨어요? 오.
1: 처음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 염려 많이 됐었죠. 그래서 먼저 출전했던 이제 동료분들한테 아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인빅터스가 처음이거든요. 가보고 싶었고 아 인빅터스라는 데가 아 좋은 데인 건 아는데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이렇게 돼서 가게 됐죠. 가고 나니까 역시나 그 갔을 때그 경기하는 이 모습 제가 경기도 처음에 가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가서 제가 했던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도 선수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고 하는 그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 곳을 갔더니 육상 경기장을 갔어요. 그런데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봐서도 진짜 저건 경쟁이 안 되겠다는데 끝까지 도전을 하고 끝까지 성공을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막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쳐주고
0: 다른
1: 안아주고 했어요.
0: 선수들 장면
1: 예, 네, 다른 나라 가서
0: 보시면서.
1: 아 이게 힘이구나. 아 이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이루고 하는.
0: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1: 예,
0: 그려지는
1: 군인
0: 것
1: 정신인 것 같고.
0: 같아요. 맞아요. 다른데 이게 전 세계 상위 군인들의 대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3년도에 같이 가셨어요, 대회?
2: 네, 같이
0: 그럼 진짜
2: 가졌습니다.
0: 대회 장면을 보셨겠네요. 아빠
2: 맞아요,
0: 경기하는
2: 봤어요.
0: 모습,
2: 처음
0: 다른 선수
2: 봤습니다.
0: 그때 어떠셨어요?
2: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빠가 열심히 선수생활 하셨지만 이제 정확히 아 그냥 활을 잘 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간 어쨌든 이 경기는 이제 기록을 위한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0: 맞아요.
2: 이제 그 스트레스를 놓고 이제 자 즐기는 아빠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봐서 아 그래도 힘들었지만 아빠가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아드님도 뭔가를 좀 뭉클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선수구나. 아빠 이런 게 그냥 대회 나가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가서 딱 보고 뭔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한민국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럼 감독이시면 그 인빅터스 무대에 선수로 섰던 어떤 그때 경험이 지금 선수들 지도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줄것 같아요.
1: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고요. 제가 그 감독이 다시 도전하게 된 것도 인빅터스 게임을 다녀와서거든요. 인빅터스 다녀와서 오면서 야, 내가 다시 이제 도전을 하자. 그 전에도 감독을 뭐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두려움에 좀 내려놓고 있었죠. 그래서 인빅터스를 다녀오고 나서 그 계기가 돼서 다시 도전을 해서 지원을 하고 대표팀 감독이 되고 그러니까 1년, 2년 요 사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인빅터스가 참큰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인빅터스 2회에 와서 그때의 경험 이런 거 선수들은 보면 가서 성적이라든지 이게 뭐 이런 경기력을 우선 많이 봐요. 전문책이다 보니까.

0: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서 이제 그 선수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왔는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그 선수가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런 목표까지도 생각해주고 바라보고 이러면서 좀 선수들한테 좀 아빠 같다고 할까요?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고, 진짜 스승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1: 그러면 이번에 감독으로 내가 지도한 선수가 이번에 2029에 출전을 하나요?
0: 아, 지금 대표팀이니까 거기는 2029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한두 선수가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뽑아서 나가는 거죠.
0: 한두 선수 정도? 그 정도가 있으니까 그분들 가서 아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1: 그러니
0: 그분들도 금메달도 따고 새로운 모습도 보고 그분들도 인빅터스를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
1: 그러니까요.
0: 역시도 전문 체육 패럴림픽 뭐 월드 챔피언십 뭐 가서 경기도 많이 해보고 선수 생활 오래 했으니까 메달도 많이 따고 이렇게 해왔지만 인빅터스라는 무대는 또 새로운 무대거든요. 이게 우리 상위군인들의 도전하고 다시 살아가고 힘을 얻고 가는 그 중에 이제 가족들도 함께하고 가족들이 힘든 시간 보냈는데 선수들은 당연히 당사자들 힘들지만 가족들이 힘든 시간은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거든요. 그 인빅터스에 가서 봤을 때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가족과 함께 모두가 함께 하는구나. 그분들한테 희망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 보상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빅터스 게임은 선수 본인 더하여 지금 가족도 그러니까 함께하는 대회인 거잖아요. 이번에 유치 준비하면서 당시에 23년에 아버지 경기하는 거 보러 가셨을 때 그리고 이번에 유치 준비하면서 다른 인빅터스 게임 준비하는 다른 상위 군인 그 이제 부모의 자녀분들도 혹시 만난 기회가 있어요? 있었어요?
2: 이번에 준비하면서 만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 알던 분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원래 뵀던 분들 이제 선수 하시는 분 가족들을 많이 봤는데, 저 그것보다 많이 좀 많이 영감을 얻은 거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다른 나라의 상위 군인들 그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과 좀 다른 문화가 있다라는 거를
1: 그들은
2: 느꼈던 것
1: 어떤
2: 같아요.
1: 게 있는 것 같아요?
2: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고 이제 사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들도 이제 그 상위 군인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책임들과 그런 시선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조금 더 그런 사람들 응원해 주는 문화를 많이 보고 느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상위 군인 가족들이 좀 그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위 군인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이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포함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예우, 그들을 바라보는 존경의 시선, 이것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좀 알게 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감독님.
0: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상위군인이라든지 모든 가족 이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마음도 열어주고 그런 시선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대전 대회가 이런 계기로 돼서 상위군인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그 가족들 뭐 그에 대해서는 가서 예우가 있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고
1: 맞습니다.
0: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029년 대전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 40초 정도 있는데 우리 또 아버지 아들 나오셨으니까 서로에게 또 한마디씩 할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죠. 먼저 우리 아드님이 먼저 아버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2: 인빅터스 게임 유치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걸으면서 아빠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1: 아버지 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들 미안하고 항상 우리 아들 자라날 때 항상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 아빠가 밖에만 생활하다 보니까 영도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아빠는 너무 고맙고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는데 큰 힘을 보태서 아빠 뿌듯하다. 아들 사랑하고 고마워. 계속 도전할게.
1: 두 분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인빅터스 6화 권현주 감독님, 권현주 선수 아들 권영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인빅터스는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오늘 SAT 정답은 벌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유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6: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5: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6: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까지 중부지방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지역에 가장 많겠고요. 폭염 속 소나기라서 날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이 많고요.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4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 아직 일부 구간에서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로 넘어가는 청담대교 남단 연결로 위로 안전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용산에서 혼잡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인데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주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구속영장을 확정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A경장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이 긴급성이 없는 위법한 긴급 체포라고 판단하면서 A경장은 석방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기 남부경찰청이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간 종결된 관내 실종 사건 7만 7,506건을 대상으로 처리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지출 규모가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등 5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관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한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전략적 투자 방침을 강조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를 5가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0대 청년층에선 오히려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지난 분기보다 2,100만 원 감소한 2억 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액 규모는 줄었지만 20대에서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대해 한해는 무주택, 생애 최초 등의 혜택으로 20대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대가 주담대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많지 않고 청년층 가운데서도 소득 증빙 등 주택 구입을 할 여건이 있는 일부 차주에 한해 집계된 통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기업 전반에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사주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인명의 고가 주택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다주택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와 고가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까지 청와대에 특별검사부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마무리 인선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10명 명단을 청와대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선발대 격

0: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 작업에 돌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0% 이상 성과금과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어제부터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에 더해 성과금 400% 플러스 1,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 포인트 5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외신들은 일제히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에 놓였다며 우방국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재무부의 이란 제재 발표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거라며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특히 강수 소식이 없는 남부에는 기온이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 35도, 포항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1도, 금요일은 30도, 토요일은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7도, 습도는 6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정부가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수집한 약 3만 개의 불법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6,68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일부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 등 신상 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두 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는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호주처럼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주소를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에는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주소 변경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8월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2: 최근에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며 날씨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다음 주면 벌써 9월이던데 여름이 끝나긴 끝나는 건가요?
3: 네, 아직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는 사실상 전국에 내려져 있고요. 밤사이 서울 등 전국 26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이 당장 모레까지는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고 포항이나 부산 등 남부 일부는 35에서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목요일부터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 겠지만 이 9월에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2: 네, 태풍 상황도 살펴볼게요. 최근에 태풍이 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했는데요. 하루 만에 2개가 잇따라 약화하면서 지금은 2개만 남았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위성에서 본 구름 모습입니다. 이 가장 큰 소용돌이가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이 태풍은 이렇게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고요. 20호 태풍 개나리는 중국 푸저우 부근에서 그리고 20호 태풍이고요. 21호 태풍 개나리는 21호 아싸이는 이 조금 전 오전 9시에 괌 북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이렇게 두 태풍이 약화를 하게 됐습니다. 또 중국 남쪽 부근에 매몰고 있는 이 19호 태풍 나라도 이 내일이면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1: 지금 태풍이 저렇게 다 몰려있는 거예요, 4개가?
3: 네, 맞습니다.
1: 예, 지금 예년과 비교해도 많은 건가요?
3: 네, 올해는 태풍 발생 속도가 확실히 많고 개수도 빠르고 개수도 많습니다. 어제까지 벌써 21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난해 같은 시점에는 13개, 2024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개였습니다. 이 보통 1년에 평균 25개 정도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이 달력은 아직 8월인데 태풍 개수만 놓고 보면 이미 한 해 평균의 80%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년 기준으로 보면 9월 이후에도 11.6개의 태풍이 더 발생하는데요. 역대 태풍이 가장 많았던 1967년에는 8월과 9월에만 각각 9개가 발생하면서 1년에 총 39개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아직 태풍철이 남아있는 만큼 태풍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2: 네, 태풍 발생은 활발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없었던 것 같아요.
3: 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은 2023년 8월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카눈인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향을 준 태풍이 아예 없었고요. 올해는 지난 6월 태풍 장미로 남해 동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영향만 있었습니다.
1: 네. 우리나라로 오지 않은 건 다행인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3: 네, 가장 큰 이유는 고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지난해 태풍들의 이동 경로인데요. 중국 남부로 향하거나 일본 동쪽으로 비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뚜껑처럼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네. 태풍 입장에서는 이 뚜껑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으로 비껴갔고요. 고기압이 물러난 뒤에는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태풍의 북상을 다시 막았습니다. 올여름에도 초중반에는 강력한 열돔이 버티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태풍이 올라올 길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네,
2: 앞서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언급됐던 태풍 사우론이 이제 중국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3: 네, 한때 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 지금은 중국 남부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접 영향 가능성은 적었지만 이 간접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붉게 보이는 부분이 대기 중의 수증기입니다. 이 사우델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수증기가 모여 있는데요. 태풍이 수증기를 가득 실은 거대한 배처럼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 태풍이 멀리 지나가더라도 이 수증기의 일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 비구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폭염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태풍 걱정인데 올해 가을 태풍은 어떨까요?
3: 네, 오히려 가을 태풍을 계속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던 고기압이 약해지면 우리나라 부근으로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큰 피해를 남긴 루사와 매미, 힌남노도

0: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문제는 태풍이 올라올 길은 열리는데 바다에는 여전히 연료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현재 북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태풍은 뜨거운 바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세력을 키운 채 계속 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 전망에서도 지금 활동 중인 태풍들이 지나간 뒤에 다시 강한 태풍이 9월 초중반쯤에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이 태풍의 끝은 아닌 만큼 오히려 지금부터는 태풍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1: 네. 태풍 등 날씨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 잘
1: 고맙습니다.
2: 들었습니다.
1: 전남 해남에서 이틀 만에 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41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고,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남 광주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2일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8차례 발생했습니다. 용산공원 등 도심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다시 만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환원정책 발표 이후 열린 어제 첫 정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전 사이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전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내린 6,535.93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오전 사이 6,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시장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현재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 이상 밀리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5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3% 줄어든 25만 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도 4.5% 하락한 159만 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이후 맞은 첫 정규장에서 실망감을 표출한 매물이 쏟아지며 8%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튿날인 오늘 저가 매수로 인한 반등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매도세가 더큰 상황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5.83% 떨어지는 등 반도체,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주가도 전장 대비 2.9% 내리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성장세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0.79% 내린 806.93에 장을 시작했는데, 이후 장중한 때 780선까지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1370원대 재진입을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민기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전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전 동구의 지역구를 두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으로 경찰 수사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0: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1: 적어도 그때 그렇게 허위로 사건을 암장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시신이 그렇게 차디찬 곳에 석 달 이상 방치되지 않았겠죠.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이런 정도 수준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4: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2: 김영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4: 당자가 반복적으로 도대체 몇 건 이랬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매우 잘못.
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6: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또 그 결과 많은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0: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1: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2: 한동훈 무소속
1: 부정이 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 수사를 폐지한 것으로 없애버렸다고 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총리님. 자.
7: 네, 경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어제 뭐 예결위 상임위도 가셔서 이제 질의도 하셨는데 어제 여야 할 것 없이 경찰에 대한 뭐 질타가 상임위마다 쏟아졌더라고요.
8: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상임위 예결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이 문제 너무 충격적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2: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8: 저희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두 가지 측면이 나는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진행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7: 예.
8: 둘째는 역시 어제 질타 쏟아졌지만 검찰과의 이 견제, 이 기능을 없애버리게 되면 10월 2일 이후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7: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위가 이제 보도가 됐지만 장미란 씨 사건도 그렇고 한 또 60대 실종자 사건도 그렇고 살릴 수 있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9: 뭐 저희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2: 예, 장철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9: 같은 심정입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 특히나 뭐 방금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국민들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이 경찰의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까지 허술하고 무책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개혁하고 좀 확실하게 바꿔나갈 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당내에서나 지금 정부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네. 어제 뭐 윤호중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모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질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찰도 권한을 갖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10: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1: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닥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이라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적극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찰의 이제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져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 개혁을 또 언급했거든요.
8: 저는 뭐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검수완박, 사법파괴 이런 데서 비롯된 부분이 제일 큰데 그 문제를 애써 언급하지 않으려고 경찰개혁, 즉 경찰 내부의 문제로 예. 축소 은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지금 10월 2일 날까지 이제 10월 1일 되면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예. 그 사이라도 빨리 검수 원복을 해야 이 문제, 다시 말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 이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예. 검찰 내부 조금 개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로잡히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7: 어제 한성숙 총리는 이제 지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도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보안수사권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8: 수사 종결권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큰 거죠.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스스로 종결시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 검찰의 손이 안 미치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보안수사권마저도 폐지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더 커지고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네. 오늘 이제 장미란 씨 추정신에 대한 이제 부검도 이뤄졌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텐데 경찰청 자체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경찰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신뢰할 수 있느냐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9: 일단은 저희가 실체적인 진실을 거의 모르고 예.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 내부 감찰이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또 내부 감찰을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내부 감찰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저희 국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조사 방식들을 통해서 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앞으로 경찰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방금 대통령도 이 개혁에 대한 예. 이 지시사항들, 개혁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경찰을 개혁하는 굉장히 어떤 큰 과제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추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감찰도 너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그런 어떤 이 외부적인 좀 더 실체적인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조사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7: 외부 조직의 생각이 있고요. 조사도 필요하다.
9: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이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만으로는 방금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7: 또 조직 보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9: 또 저희가 예. 실제로 정말 뭐 거의 그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어떤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 해당 그 경찰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냥 종결해버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왜 가능했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고 사실상 방금 이제 이 검찰하고의 관계 말씀도 주셨지만 네. 실종사건 그러니까 이제 단순 실종사건 형사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실종사건들이 예. 있는데 형사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실종사건들이야 뭐 이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 접수된 실종사건은 지금도 뭐 이후에도 사실 그냥 경찰이 담당하는 예.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예전에 그 자치경찰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실종 사건이나 생활 안전 업무들이 대부분이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일들로 되어 있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국가 경찰, 그런 어떤 뭐 중수청, 뭐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예.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훨씬 더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 건만 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지라는 그런 어떤 경찰 내부의 감찰뿐만 아니라 예. 훨씬 더 폭넓고 시스템적인 이 조사와 이 분석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이번 논란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경찰 대행은 이렇게 선을 네. 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9: 그러니까 실종 사건은 지금도 뭐 검찰이 확실한 어떤 예. 이 형사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 완전히 이제 수사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도 사실 예. 검찰이 개입하는 일은 아니긴 예.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경찰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경찰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예. 부분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개혁 방안이나 신뢰 회복에 대한 명확한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이 참담하고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법기구의 신뢰와 앞으로 이 민생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나 나가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7: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겠죠.
9: 그리고 내부에서도 예. 견제하고 나뉘어지는 어떤 예.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져야 되고요.
7: 네, 보안수사권 폐지 이제 보안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무슨 바디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바디캠을 갖고 뭐 영상으로 다 기록해 둔다. 근데 뭐 현장에 안 가면 이건 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8: 이런 사건, 장미란 씨 예. 사건 보더라도 예. 바디캠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실종이 됐는데 60일 내에 빨리 조사를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04일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CCTV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프로파일링을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바디캠이 전혀 엉뚱한 얘기죠.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우리 고 장미란 씨 저 사건 우리 그 앞에 그 광주 사건을 보더라도 장용기 사건을 보더라도 경찰은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했던 게 국수본부장까지 연결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감찰하고 이렇게 정리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단계적으로 보면 뭐 총리실 특감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이 갈 수 있을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검이 한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경장, A경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실종 사건만 289건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두 개가 지금 시신이 발견이 됐지만 나머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 근데 특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8: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7: 예. 예. 그걸 근데 민주당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면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9: 아직까지 특검 필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특검이 하면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검사팀이 이제 그렇게 꾸려지고 거기에서 하게 될 텐데 저희도 그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 장미란 씨 관련된 부분 아니더라도 정말로 수백 건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 담당 경찰 하나 처벌하고 끝날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7: 드러난 게 두 건이고
9: 네 이거를 어디까지 사실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아 이게 그냥 지금 뭐 말씀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그냥 내부 감찰 수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에서 특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네. 권한 확대를 앞두고 불신을 자처한 경찰인데요.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파헤칠지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죠.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판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5: 그럼 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근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이거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승자는 없다. 이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그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 이런 것에 손을 끊고 이렇게 하면 금방 복구된다고 저는 봐요. 다음 전당대회 때.
12: 김민석 당대표가 그 46% 지지를 못 받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5: 못하죠.
12: 못한다.
5: 예, 네, 그건 뭐 대통령의 대리인인데 대통령이 하기 전까지는 네. 김민석 대표가 하기 어려울걸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12: 네.
5: 이대로 한참 갈 겁니다. 이 대립선이.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13: 40 뭐 겨우
5: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7: 저희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전당대회 이전보다 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친청이 3명이 당선된 것을 놓고 명픽 당대표 후보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9: 그러니까 확실한 건 유시민 작가가 승리하진 못했죠.
7: 네.
9: 유시민 작가가 패배한 거는 확실히 맞는
7: 전당대회. 본인이 민 후보가 안 됐다.
9: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예, 대통령의 픽한 뭐 후보라고 김석 대표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 뭐 정확하게 본인 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본인 픽이 패배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약간 격정을 토로하는 예. 굉장히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내에서의 정당 구조라고 하는 게 뭐
0: 예.
9: 당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

0: 생각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들의 결과들이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당원들께서 또뭐 많은 이제 이 당의 구성원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워낙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정 관계가 좀더 화합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는 어떤 이 결과를 좀 이렇게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김인석 대표를 많이 지지했다라고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이 체감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대통령 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진짜 화풀이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이게 뭐 집권 그 초기에는 모든 당에서 앞으로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교과서 적으로도 저희 뭐 여당이 집권 초기에 실제로 합을 잘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은 뭐 방금도 이제 뭐 경찰개혁이나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이야기도 했지만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어떤 경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는 개혁과제와 이 국가성장이라는 여러 과제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어떤 당원들의 평가를 오히려 명픽이라는 저런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폄훼하는 게 지금 사실 유신 작가가 너무 약간 이상한 그런 이 감정적인 방식으로 너무 잘못 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곧 지지율 3자 나온다라고 했는데 단순한 화풀이다라고만 보기는 힘들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이제 하락세고 40% 선을 겨우 지키는 그런 조사도 나왔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는 30%대 조사도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 조사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 조사는, 리얼미터는 아시다시피 매일 하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1: 리얼미터
2: 마지막.
1: 조사는 저희가 그래픽
2: 예, 저거는 전체 조사인데, 마지막 조사, 목요일, 금요일은 또 30%대로 떨어진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 가는 거는 금방 그렇게 가고 거기서 고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20, 30대는 또 2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저 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전대에서 이제 3명이나 친정이 당선되고 또 김민석 대표의 득표율이 높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겪으면서 친명과 친노친문의 대결,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 단순히 한 비평가에 그냥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언론도 이제 주목을 그렇게 많이는 안할 텐데 문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진영에서 갖는 그런 영향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화풀이가 또 계속되면은 진보 진영 내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나 개혁 뭐 추진에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물론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이런 식의 약간 감정적인 게 아니라 좀 생산적이고 좀 이념적인 토론, 논리적인 토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물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극복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하고 이 전당대회에 다 참여하셨지만, 실제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다는 일종의 노선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갈등도 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저희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한 진보적인 성격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중도실용적으로 이런 어떤 이 정책적인 노선이나 방향성들을 결정해 왔고, 그런 어떤 그 정치를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유시민 작가나 그런 어떤 지지층 일부에서 우리가 훨씬 더 선명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또 이제 이 정청래 이전 대표에 대한 지지로 많이 이어졌었고요. 근데 이런 노선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쟁은 뭐 이런 어떤 토론이나 이 갈등 없이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 국민 전체들을 보면서 훨씬 책임 여당으로서 중도실용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 결정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조금 감정적인 건 배제하고 실제로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들을 당내에서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너무 좀 감정 걷어내고 좀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1: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가장 발끈한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유를 한 부분에 굉장히 좀 발끈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유시민 작가라든지 친노친명에서의 시각인데, 사실 1년 조금 더 됐고 1년 2개월 됐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염려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0: 좋겠습니다.
1: 네, 물론 뭐 친청계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조금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아마 당내에서도 좀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2: 서영 의원이신 법사위원장이었는데
3: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언제 통과를 시키면 좋을 것 같냐. 조작기소와 관련된 그 특위에서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특검법은 나는 조속히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4: 저희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
3: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당내와 국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5: 예.
4: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 그에 대한 또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5: 예.
4: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발의된 법은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또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대표적인 친명이죠. 박성준 수석 대변인 조작기소 특검 9월 정기국회 열리면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좀 다릅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당내 대다수 여론은 어떻습니까?
6: 신속함과 신중함이 그렇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신속하게 신중하게 할 수도
1: 굉장히
6: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른 어떤 목적이나 취지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시점을 물어보면 질질끌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당내 공감대는 분명히 있고요.
1: 9월 안에?
6: 그건 솔직히 이제 이 원내에서 입법 전략 같은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라 뭐 9월 안에 하는지 언제 하는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뭐 당내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1: 예.
6: 다만 뭐 9월 이제 지나고 나면 10월에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이제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면 아마 이제 9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뭐 될 수밖에 없겠고 다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신중함 둘 다 저는 위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처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1: 신속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7: 저는 이게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입니다. 다른 특검이 아니라 이게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건 특검의 권한을 준 법안이거든요.
1: 그러니까 조작을 밝혀내야
7: 조작을 밝혀내기 거죠? 위한 특검인데 이걸 하면 조작을 밝혀내서 공소취소까지 하겠다는 게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소취소라는 거는 이건 정말 자살골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염려하듯이 진보 진영 전체의 공도동망을 가져올 수 있는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신속하고 신중한다는 건 좀 안 맞는 뜨거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그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이거를 처리할지 또 다른 뭐 어떤 토론들을
1: 네, 일단 하긴 해야 된다라는 중론은 있는 건가요?
6: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공소취소 자체보다 이 조작기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어떤 절차들을 지금 뭐 국정조사나 뭐 이후에 특검으로 이렇게 쭉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하게 있죠.
1: 예. 뭐 뜨거운 아메리카노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민석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에선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7: 예,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자살골을 좀 차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김민석 대표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한 1년 지나고 나면 저는 뭐 입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라는 게 김민석 대표는 저하고 뭐 서울대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대통령의 꿈이었던 사람인데
1: 대통령의 꿈입니까?
7: 그럼요, 그럼요. 본인이 그런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버려야지 저걸 도와주다가는 본인도 정치적인 미래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1: 너무 이간질 하시는 거
7: 아니에요? 이간질이 아니라
1: 뭐 저 지금 당대표 시작했는데
7: 제가 보기에는 뭐 1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바꿔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또 다른 수순을 뚫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꼭 될 거다 그건 아니지만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스맨으로는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하긴 힘들다. 김민석 대표도 소신을 갖고 다른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6: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제 평을 하시는. 예.

0: 비평가들이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가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총선 승리입니다.
1: 예.
0: 우리가 뭐 이제 1년 반 이후에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면 뭐 두 가지잖아요.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 당과 정부의 관계, 당내에서의 관계들을 훨씬 더 신뢰받는 정당으로 우리의 민주당을 탈바꿈시키는 거. 결국 총선이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판단도 뭐 필요하다면 뭐 청와대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사안에 따라 달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조작기소 특검 처리 방안을 보면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얘기 끝으로 박수영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취임 1년이 이제 내일 되는 거잖아요.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장동혁 대표는 내일 무슨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본인이 추진하던 당협위원장 전원에 대한 재선출, 이걸 계속 고집부리게 되면 임기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단합에서 뭐 숟가락 들 힘이라도 있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힘을 모아가자는 식으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면 당연히 임기는 채울 것이고, 뭐 연임 논의도 될 수 있겠지만 연임은 아직은 뭐 1년도 아니라 이제 1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 메시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당협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2: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건 지금 잘못하면 당협위원장 전부 재선출을 하자는데, 이게 우리 당헌 당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당규 27조 1항에 의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3호의 방법인 당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재선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걸 1호에 있는 전 당원, 2호에 있는 책임 당원 수준으로 올려서 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방식이 당규에 어긋난 방식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 이길 겁니다. 이기지만 상대방 A라는 출마한 사람하고 경선 붙은 사람하고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1년 8개월 남은 총선까지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우리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고, 2번 혹시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즉 당협위원장 아닌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0명 공개 채용,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 10명 거기 갖다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1: 개헌연대에 간다.
2: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방선거 끝나고
3: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도 맞물렸는데 경찰은 제주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7: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서울은 최저기온 26도 안팎까지 유지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로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제주도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영동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의 김포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터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 옆에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이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2: 예, 아직까지는
3: 유재성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네, 부검은 오전에 마무리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임시 부검실이 있는 제주경찰교육센터에서 부검이 시작됐는데요. 부검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먼저 가족 측에 알릴 예정인데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신원을 확정하고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망 원인, 타살 여부 등을 가릴 방침입니다. 또 어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진행해 통화 내역과 유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3: 네, 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A경장, 그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은 A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연락이 닿았다라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섰던 날 접수받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허점을 노려 똑같은 수법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 역시 의도적으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4: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0: 경찰은 이들 실종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일일이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재확인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지속했더라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3: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모두 대기 발령했습니다.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모두 대기 발령 내렸군요.
5: 네, 경찰청은 조금 전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모두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까지 모두 4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건이 처음 접수됐던 지난 5월 업무를 수행했던 전 경찰서장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은 점이 눈에 띕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주경찰청 단위에서도 추가 인사 조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진척이 좀 있는 건가요?
5: 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공지한 것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본청 차원의 감찰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감찰 담당 직원들은 공지 직후 곧바로 제주도로 향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감찰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팀이 이제 막 제주에 도착한 만큼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또 현재로선 특정 윗선을 겨냥할 상황은 아니고 급하게 속도를 낼 이유도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3: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시킨

0: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체포의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불똥이 경찰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1: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2: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3: 장미란 씨
2: 말아달라고 한다고
3: 남자친구입니다.
2: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4: 굳이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3: 장미란
4: 바로바로
3: 씨
4: 얘기
3: 사촌
4: 좀 해주셨으면
3: 동생입니다.
4: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5: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3: 임주혜
5: 보고 연락을 해서
3: 변호사입니다.
5: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 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 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6: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뭐
3: 선수로
6: 전혀
3: 변호사입니다.
6: 지장은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긴급 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1: 수사 조작의 임의종결,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기를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7: 먼저 예산안 당정협의회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8: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로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해 5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과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7: 오늘 오전에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이 됐다고요?
8: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5.18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불참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됐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 5.18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확실히 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0: 하겠다며 즉각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이 많은데 이 의원권만 다수 폭거로 처리됐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 네,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는 여야에서 경찰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0: 네, 민주당은 허위 종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일벌 백계를 요구하며 경찰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김인석 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외부 인사가 절반 참여하는 경찰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이 경찰의 사건 암장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성숙 총리의 자성 촉구도 자아분열적이라며 정부 여당이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마저 사라졌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기업 전반에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사주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 예산인 729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한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밤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오늘 영남권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등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금요일쯤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지금 많다고요?
2: 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주로 도심과 해안 지역입니다. 서울과 인천 최저 기온은 26.1도, 강원 속초는 27.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영남과 호남권에서도 밤 최저 기온이 27도를 웃도는 등 열대야 지역이 많았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데다 남쪽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낮에는 물론 밤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무척 더울 것 같은데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이라고요?
2: 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쪽 지역과 오산, 평택, 양평 등 경기도 일부, 경북 대부분 지역, 대구, 울산,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와 포항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1: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이 좀 있을까요?
2: 네, 사우델은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바다까지 와 있습니다. 대만 북쪽을 지나 금요일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력이 강한 탓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에 바람이 강해지고 기압계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1: 경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번 달 104.5로 집계돼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실물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판단이 늘어나면서 현재 경기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전월 대비 지수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음을 뜻하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임을 보여줍니다.

0: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1: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3: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잠재적인 수입원을 차단하고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우리는 누출 제로 접근 방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모든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스콧 베산트 미국
2: 재무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3: 이란 정부는 2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고 이미 대비해 왔습니다. 이란 경제 장관입니다.
2: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렇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란 전쟁을 정리해보려고 고강도 경제 제재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1: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란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경제 압박에 매달리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오래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4: 미국의 제재가 완벽한 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 속에서 유령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초고강도 공세에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3: 우리에게도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의 법칙을 잘 압니다. 이번에는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0: 착각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공세에 나서게 될 겁니다.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적 우위나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승리 청사진이나 출구 전략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며 과거 베트남전의 뼈아픈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과 형태는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세계 원유 공급망을 직접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복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훨씬 큽니다. 의회와 군 내부의 거센 책임 공방 속에서 백악관은 깊은 외교적,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출구 없는 장기전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로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국 등 동맹국들 역시 제재 동참 압박에 놓여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파급력을 미쳐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과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사들여 왔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 확대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는 줄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핵심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0: 이란 석유를 수입하거나 이란 은행 시스템과 거래하는 중국 같은 강대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직전에 매우 위험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P통신입니다.
4: 미국이 우방을 향해선 이란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0: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즉 억압으로 바꾸는데 관여하는 모든 나라는 제재 대상이 될 겁니다.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4: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 교역에선 이란의 비중이 작지만 유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항공, 해운 등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 기업이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거나 우회 거래 등을 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동맹국들로선 미국에 대응하는 이란의 압박 역시 부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후 걸프만에서 모든 원유 수출을 멈추고 제재를 돕는 나라의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할 것임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한국의 잠금 상선을 포함해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3국에 대한 이런 압박과 함께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온 터라 유령 회사나 가상 자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등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이제 발견됐지만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까지 이런 입장이고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은 없었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발견한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의 그런 타살 정황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예컨대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라든가 혹은 뭐 발견 당시의 시신의 상태,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기 일단 때문에 거기가 야자수 농장인
2: 네,
0: 거죠?
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장미란 씨가 예. 범죄의 피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정이 장미란 씨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뭐 가족들 혹은 지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지고요. 네, 결국에는 뭐 실제 사인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뭐 범죄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아무래도 실종된 지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그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 한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까?
2: 보통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검이 시작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사실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 자체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검이 바로 실시가 된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내외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검 직후에는 신원 확인이라든가 육안으로 봤을 때의 그런 특이점들 이런 1차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뭐 지금 이 시신 자체가 장미란 씨로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직 검사라든가 혹은 뭐 약물이나 독극물 검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DNA 감정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감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상 더 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미란 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사망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날씨라든가 혹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부검을 통해서 장미란 씨가 사망한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이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그 책임의 크기 역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이번 사건 수사에 이제 프로파일러도 투입된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4: 예.
3: 누군가와 뭐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거린 흔적 없고 시신의 상황,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지금까지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명확한 사망의 원인 규명 혹은 제3자의 어떤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현 단계에선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표창원 소장의 이제 견해였는데 여러 흔적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흔적을 정확히 보기에는 또 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망한 상태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구체적인 그 정황들을 따져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도 외부의 그런 개입이라든가 혹은 타살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주변인들 역시도 사실 이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시신의 상태도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훼손이 돼 있을, 부패해 예.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감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밀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감식 결과라든가 이후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A경장의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2: 일단 이 사안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A경장 입장에서는 예. 이 사건 실종 접수가 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시켰나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극도의 업무 태만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예. 혹여나 뭐 다른 연유가 있는지 이런 동기들을 파악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0: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개입된 건지 봐야 된다.
2: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과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동기 외에 뭐 새로운 동기라든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다소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업무 태만이라는 동기 외에 다른 뭐 실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아무래도 대상자 그러니까 피의자 자체가 경찰이다 보니까 예. 과연 이제 면담 과정에서 순수하게 순순히 그런 면담 절차에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안에 발단이나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뭐 그 밖에도 이제 프로파일러의 면담을 통해서 이 A경장이 지금까지 해명을 해오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진술이 과연 실제로 따질만, 그 신빙성을 따질만 한지, 논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뭐 조사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단순한 태만인지 정말 의도가 개입된 뭐 거대한 계획인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A경장이 처리해서 실종을 이제 종결해버린 게 이제 300건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A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관련 업무들 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자체가 298건 거의 300건에 해당을 하고 예. 숫자가 일단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져 나오고 나서 그 이전에 그 사이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종결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담당을 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300여 건 중에 대부분의 사안들은 실종자들이 무사하게 귀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뭐 실제로 실종자들이 돌아온 것은 변론으로 하고 예. 그 과정들, 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지금 앞서 언급이 된 이 두 가지 사건처럼 이 A경장이 뭐 거짓 보고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단기간에 아무 근거 없이 사안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예.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런 업무 종결들이 실제로는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었던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실종자가 15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제주, 연령대는 성인으로 이렇게 집계를 했을 때 15명인데 좀 걱정이 돼요. 박차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런 성인 실종자 사건들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종자들이 뭐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 또 남아있는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 피의자인 A경장의 그런 업무 방식, 사실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의 방식도 하나의 기인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A 경장이 자신이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스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설사 담당자가 A 경장이 아닌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종 사건들이 처리되지 않은 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사건들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실종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A 경장이 체포 적부 심사에서 이제 석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제 놀랐는데 경찰이 결국은 긴급 체포 요건 하나 못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A 경장의 체포 적부심이 진행될 때 네. 예상을 하기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또 A 경장이 중간에 뭐 실종자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예. 혹은 폐기한 내용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예.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언급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긴급체포에서 갖춰야 할 그 요건 그중 하나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0: 무슨 그러니까
2: 체포영장을 준비
4: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장미란 씨 추정 시신에 대한 부검 1차 소견도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등일시.
7: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그날 새벽에도 11살 A군은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500m쯤 떨어진 편의점을 찾았죠.
10: 어서오세요.
11: 어? 눈에 멍이 들었네.
9: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 아래쪽 멍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11: 너 혼자 온 거야? 얼굴은 왜 그래?
12: 맞았어요.
11: 맞았다고? 누가? 아니 누가 그랬는데?
12: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9: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는 그날 다시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교회를 빠져나왔죠. 이번에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2: 저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아파요.
9: 그렇게 아이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또 한 번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죠.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침대 등에

0: 결박한 상태였고 이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교회를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아이. 아이는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아이가 숨지기 직전의 상황부터 짚어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살 아이, 이 아이가 부모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평소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1: 네, 먼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친모가 미성년자였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외할머니는 다시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교회가 집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생전에 장애수당이나 생계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돌봐야 할 어른들이 아이의 권리를 전혀 챙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둘러싼 위험신호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신고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일단 신고 이력이 무려 4차례나 됩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천안시가 3차례 현장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때도 시가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할머니는 실제로 기소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아이가 직접 교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총 4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이를 지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나 아이가 아동보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던 셈인데 특히 이번에는 아이가 두 차례나 직접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요. 왜 아이가 두 번이나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1: 네, 경찰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낼 때 따져야 할 건 가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아이에게 안전한지이잖아요. 네. 또 아이의 지적장애로 인한 행동 심리 특성 때문에 당장 받아줄 시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0: 그런데 아이가 직접 맞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몸에도 멍이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가 있고 긴급임시조치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직접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0: 왜 작동을 하는 겁니까?
1: 먼저 경찰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이가 직접 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몸에 멍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아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요. 경찰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결박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랬다, 뭐 보호나 훈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런 이유를 대면 아이를 묶어두는 행위, 아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1: 네, 당연히 절대 안 되죠.
0: 네.
1: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건 어떤 이유로도 훈육이나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고 형법상 감금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0: 네, 일단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구속됐고요. 혐의는 어떤 혐의 적용이 됐습니까?
1: 네,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 모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학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학대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8시간에 이르는 결박, 탈진, 고열 등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뭔지, 뭐 어떤 증거들이 또 핵심이 될 만한 것인지, 왜 그럴 건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원인, 즉 결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는 골절 등 특이 소견이 없다고 했는데 결박으로 인한 탈진, 고열, 순환장애 등이 사망에 기여했는지를 정밀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겠죠. 둘째는 각 피의자의 역할과 고의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만약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피해 아동의 심각한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교회, 여기가 뭐 집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목사나 외할머니 말고도요 다른 성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려줬고 경찰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직접 아이를 묶은 사람과 그걸 지시한 사람, 뭐 알고도 방치한 사람, 뭐 구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책임을 각각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아동학대 치사의 어떤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손을 댄 사람만이 아니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같은 죄책을 집니다. 그리고 직접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알고도 방치한 경우, 즉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에 함께 있던 성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가 계모의 학대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 없이 방임한 경우 아동 유기 방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보호 의무는 반드시 뭐 법적인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찰이나 지자체 대응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접근금지 조치의 기각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건 단순히 대응이 아쉬웠다는 비판을 넘어서요 각 단계 주체별로 법적인 책임까지 좀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1: 네,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차례나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자체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21년과 2024년에 사례를 이관받았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관의 재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접근금지 기각 결정이 그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0: 특히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위험신호가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현행 아동학대 제도를 보면 반복 신고되는 아동이나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더 강하게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런 구멍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1: 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다. 2021년, 2024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신고 이력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이 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즉각 분리제도의 형해화입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적 보호체계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꼭꼭으로 셀레나 고메즈와 더 씬의 Who Say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File. 여러분 고맙습니다.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

0: 커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예보됩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 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인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설악 나들목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설악에서 서종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감곡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에선 차량들 8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경부고 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천안 분기점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이후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90여 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장미란 씨 추정 시신에 대한 부검이 오늘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타살 흔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장 씨 실종과 사망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 공개석상에서 경찰의 기강해의를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개혁기구를 구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자신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2살 김상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나이와 얼굴

0: 네, 제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부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0: 네,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장 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돼 셀프 종결 처리한 겁니다.
2: 네, 그런데 부경장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죠?
0: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부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부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2: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이 오늘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1: 장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3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제주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3: 네, 제주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우선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3: 네, 어제 오전 합동 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야자나무 농장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 옆에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이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5: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2: 시신에 대한 부검이 오전에 마무리됐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임시 부검실이 있는 제주경찰교육센터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시작됐는데요. 부검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먼저 가족 측에 알릴 예정인데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신원을 확정하고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망 원인, 타살 여부 등도 가릴 방침입니다. 또 어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진행해 통화 내역과 유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1: 네, 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부경장이 그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연락이 닿았다라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를 받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허점을 노려 똑같은 수법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 역시 의도적으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6: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0: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일일이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재확인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지속했더라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2: 이번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해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3: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경찰 조처 내용을 짚어주시죠.
4: 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모두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까지 모두 4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5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서장까지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주경찰청 단위에서도 추가 인사 조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진척이 있습니까?
4: 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공지한 것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본청 차원의 감찰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감찰 담당 직원들은 공지 직후 곧바로 제주도로 향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감찰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팀이 이제 막 제주에 도착한 만큼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또 현재로선 특정 윗선을 겨냥할 상황은 아니고 급하게 속도를 낼 것도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2: 네, 이번에는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물론 뭐 앞서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우선 부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5: 네, 전해드렸듯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잠시 뒤 오후 2시 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직무유기, 또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 경찰은 부경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 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마무리가 됐고요. 정확한 신원, 또 사망 원인이 확인될 텐데, 경찰은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이제 부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경찰이 이 다른 사건들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5: 네, 장미란 씨 외에도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부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이두 사건을 포함해서 300건 가까이, 정확히는 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2: 예. 자, 그런데 이 부경장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5: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네.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건

0: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할수 있다는 건데요. 유재성 청장 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의 문제냐라고 묻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청도 어제자로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부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4명이 대상이었는데 최초 신고 이후에 인사로 서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거고요. 다만 대기발령은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1: 네. 자, 개인과 시스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일단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추려집니다. 아까 언급드린 전산 시스템의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그 입력 내용이랑 지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해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시스템 개편까지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예.
0: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형사과장에게 시스템 상에서 해제를 할 때는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와중에 또 실종자와 통화했다거나 CCTV 확인했다라고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걸러내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 예. 자, 경찰청을 출입하니까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0: 장윤기 사건에 이은 대형 위기에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해진 건 처음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2: 네.
0: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실종 업무의 특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 수사 업무가 조직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이 되는 듯합니다. 실제 위험 상황뿐 아니라 단순 미귀가나 연인이나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1: 예.
0: 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입니다.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따라서 일선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고는 볼수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 체계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장윤기 사건도 그랬고 지금 이번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피해자 부친이 경찰이고 광주 지역 경찰관 유착,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고 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 대응 또 사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었죠.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예.
0: 결국 핵심은 내부 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2: 예. 어쨌든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제주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을 포함해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나 확인됐습니다.
1: 네, 한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 7만 건인 가운데 이 실종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단순 가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당시 사건에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두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4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과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5: 순천향대학교
4: 같이 오래비
5: 돼
4: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3: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6: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오늘의 사건 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2: 네. 자, 먼저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이 됐고 지금 이제 부검도 이미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이 부경장이 만약에 실종 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은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7: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가
5: 변호사입니다.
7: 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라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 같이 우리 성인들이 실종이 됐을 경우는,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없는가는 결국 결과전적인 문제이고요. 네.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 감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지금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1: 예. 자, 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을 보자면 이 시신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딱 한눈에 누구인지는 구별은 안 되지만 다만 주변에 있던 그런 유류품들이 함께 수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희가 이제 CCTV 보여드렸을 때 장미란 씨가 휴대폰 들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2: 네, 일단은 이 장미란 씨라고 하면 그 사체가 장미란 씨로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왜 사체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에 피해를 입었는지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히 이 부경장의 혐의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제 3자로부터의 범죄 피해를 받아서 장미란 씨가 죽음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면 초동의 이런 실종 신고 관련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 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이제 구공판 처분이 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초에 신고가 됐던 것이 5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 장미란 씨의 이 사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번 여름 너무 무더웠잖아요. 예. 따라서 변사체가 부패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고 불과 숙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 됐다는 점에서 미연에 조치를 올바르게 했더라면 과연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이 현장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이 직전에 어떤 통화와 어떠한 메모를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유서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길을 떠나기 전 장미란 씨가 어떤 내용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검색 기록이 특히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그러니까 이 길이 장미란 씨가 평소에 이제 반려견과 함께 자주 산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뭐 그리고 집 주변이고 집 거리에서 이제 집에서 20분 거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왜 밤에 이곳을 나와서 여기서 이 야자수 나무가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됐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으로 남거든요.
0: 그렇습니다. 결국은 실체 진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다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여러 가지로 가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장 씨의 남자친구 주장은 자주 산책하던 곳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어서 밤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3: 네.
0: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장소, 내가 익숙한 장소에 가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3: 네.
0: 또 어떤 형식으로든 시그널을 남기거나 유서가 아니더라도 편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발송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좀 의아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나가는 차량이거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저 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도보로 이동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3: 예.
0: 그렇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인도 탐문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라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지털 형식으로 어떤 근거나 정황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개연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 자, 어제 국회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4: 건가요?
5: 예, 추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네. 그 옷과 그리고 슬리퍼

0: 슬리퍼, 휴대폰이 동일한 것으로
1: 확인.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0: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2: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3: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 사실 부검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여러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지 얼마 안 지나서 경찰 측에서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부분이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부검 같은 경우에 부검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변사체 내지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검시라는 것을 합니다. 이 해당 변사체를 구체적으로 부검의가 부검하기 전에 육안으로 이제 검안을 통해서 혹시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이라든지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육안으로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이 타살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네. 지금 검시, 검안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떤 타살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사체 부검 절차도 수시간 동안 부검을 하고요. 또 부검위가 그것에 대한 이 부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위의 공식 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초에 나왔던 사실 언론 보도에서는 부패 정도가 심각해서 사실은 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부검을 해야만 이 사람이 장미란 씨인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누구의 시신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변사체를 타살의 흔적이 좀 없다라고 밝힌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 이 영상에 나온 이 모습 그대로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그런 시신을 지금 부검을 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6: 네, 이 남자친구의 발언도 그 중요한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판단의 요소로 삼을 여지가 있지만 결국은 예. 다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리 분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선택에 이르기까지 장미린 씨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남자친구의 주장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위장 자살이라는 가능성 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놓고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현장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이제 친한 친구, 남자친구로서의 어떤 발언이 아닐까라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타살 흔적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조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 합니다. 네.
3: 앞서서 그 이곤 변호사께서 부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오전 11시에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 그 부검의 결과를 언제쯤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4: 네, 일단은 이제 부검이 마치고 난 후에는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담당 부검위와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 보고서 작성 전에 부검위가 부검을 했을 때의 개인적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검 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인에 대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검위의 소견이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특히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 둔기의 크기나 길이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몸에 특이점이 없었는지를 이 보고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부검이와 면담을 거치는데요. 오전 11시쯤에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아마 이 담당 수사관이 해당 부검이와 면담도 어느 정도 마쳤을 것 같고요. 예. 그 면담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부검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단순히 면담 내용을 기반하기보다는 이 공식적인 부검, 이 검안에 대한 보고서가 현출된 이후에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 사인에 대해서 부패된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망 추정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사망한 지 48시간 내에 변사체 같은 경우에 직장의 온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망 시간을 특정하기가 조금은 용이한 데 반해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골사체 이런 식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정확한 사망 시점을 사실은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5: 네. 그래서 비도 많이 왔고요.
4: 맞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정도가 다른 해의 부패의 정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사망의 시점이나 사인에 대해서 부검 결과 보고서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발견됐던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단히 중요한 또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예.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경찰의 허위 종결만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부모 경장. 어제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7: 왜 종결 처리하신가요? 왜 그러신 건가요? 왜 연락했다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실종자에게 하실 말 있나요?
8: 죄송합니다. 야, 너냐? 야! 야, 너 와봐. 야, 어디 가냐?
9: 실종자 유가족입니다.
8: 이리 와봐. 야, 야, 말해봐.
7: 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유가족에게 말씀하세요.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10: 미안하지 않습니까?
7: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5: 네, 부경장이 실종자 사건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사건이었죠.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절규를 하면서 저렇게 이제 부경장의 멱살을 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부경장이 실수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가족,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사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재빨리 대처했더라면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라는 사인조차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타살이라 한다면 지금은 CCTV가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네. 잡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통탄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체포 적부심 부분에 있어서 부적법 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네. 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애초에 이 부모 경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긴급 체포의 요건을 과연 만족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병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사전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지라는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부모 경장은 공무원이고요. 또 경찰의 이런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의 요소가 결여했다. 그러니까 긴급성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체포는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한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22일에 이제 체포가 되었던 것이고 긴급 체포가 됐던 것이고 24일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인 것인데요. 이 체포 후에 이제 사후 영장의 형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이후에 사전 영장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석방 이후에는 사후 영장이 아니라 아예 형식 자체가 다른 사전 영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 구속영장 재청구의 취지까지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결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필 것 같습니다.
5: 네. 말씀하신 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 종결 경찰관인 부모 경장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 네, 잠시 후에 2시 30분부터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부경장의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어제 그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뭐 많은 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애초에 왜 이 긴급 체포 요건을 생각을 안 하고 부경장을 긴급 체포를 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6: 네, 그래서 경찰이 경찰을 체포하는 데 관련 법리를 또 부실하게 해석을 한 것인가라고 또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속보가 나왔을 때는 이 부경장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체포의 적법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긴급 체포로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미 본인이 소환 대상인 걸 알고 조사 일정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런 긴급 체포가 아니라 이 체포영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판단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성 혹시 출석한다고 해놓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사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이 좀 결여될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이 당사자가 경찰인 사람에게 이렇게 미비한 체포를 하다 보다 보니 그럼 결국 위법한 체포가 되고 그에 대한 증거 능력의 문제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부경장 문제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적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특히 경찰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압수수색 영장이 미비해서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계속 깨지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철저하게 적법한 어떤 체포의 요건, 압수수색 요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또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 보이고요. 이미 체포 적부심으로 석방됐던 사람이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보거나 또 재구속이 제한되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신속성만 신속한 사건은 신속하게 하지 않고 그다지 하루 이틀 있다가 영장 받아서 해도 되는 사건인데 무리하게 신속해서 또 이 석방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경찰이 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사실 뭐 일부에서는 부경장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경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체포 그 긴급 체포의 요건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정당한 그런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인용을 했지만 오늘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는 잠시 뒤에 한 20분 뒤에 이제 제주에서 열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9: 저는 이 체포 적부심 때 인용됐던 것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사후영장 방식이 사전 영장으로 치환돼서 이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된 채로 재청구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 보도가 된 것에 따르더라도 지난 7월에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이 장미란 씨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족들에게는 연락이 닿았다라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건도 나와 있고요. 또 지금 이 해당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반복 적인 이러한 이 자체 종결 허위 종결권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도 있고 또 이 사건이 가지는 국민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정말로 경찰이 이렇게 허위 종결을 해서 실종 사건이 결국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이런 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진짜 경찰이 그랬어?라고 일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상당성 도망 내진 증거의 인멸 가능성. 왜냐하면 공정자 기록을 변조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인멸을 이미 했다. 내가 허위를 종결하고 그 관련된 이 서류들, 이 기록들, 공전자를 실제로 삭제했다라는 것은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부모 경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장에 있는 형식적인 요소에 하자만 없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부경장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장미란 씨와도 그렇고 지금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산 입력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6: 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네. 불려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 기록이 실제로 구체적인 통화 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로만 안 했을 수 있죠. 뭐 다른 전화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0: 변명은 굉장히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도 있고요.
1: 네.
0: 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1: 예.
0: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일을 좀 안이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킨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경찰 관계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뭐 돈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도 해도 좋을 동기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동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지금 진술을 분석하고 동기를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1: 예.
0: 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면 과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1: 예.
0: 사건 판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1년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똑같이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이 변사체 관련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14년 만에 그 변사체를 임계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1: 예.
0: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결국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변사체 신고라든가 실종 선고나 접수 과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이렇게 어떤 수배 명단이나 이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1: 예.
0: 이게 단순 실수인지 너무 사건은 많고 아예 별일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사건 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만연하게 한 업무적인 정말 대표적인 직무유기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개인적인 일탈의 시스템적인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에 무려 4명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경장이 관련된 사건이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이제 부경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0: 네.
1: 그런 상황이어서 좀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1: 예.
2: 단순히 부모경장이 종결한 이 실종사건만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경찰서의 실종 담당자가 처리했던 종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 종결 시점으로부터 뭐 5년치, 10년치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혹시 해당 담당자가 허위 종결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1: 네.
2: 이 실종 담당 경찰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부모경장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적 사명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유혹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1: 예.
2: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혹시나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부모경장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이전, 예를 들어 담당했던 이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예.
2: 전국적인 이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장미란 씨와 관련해서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 사촌 동생이 서울에서도 이장씨 실종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담당 경찰관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어떤 발언이었던 건가요?
0: 네, 일단 서울에서 2차 실종 신고를 하니까 다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라고 안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직계가족도 아닌데 왜 신고를 했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다.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3: 예.
0: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1: 네.
0: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직분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감, 사명감이 없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3: 예.
0: 애가 탔으면 서울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감 능력도
3: 그렇죠.
0: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경찰관의 해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실종 신고를 하는 많은 가족들이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1: 예.
0: 사실은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 아동법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이 사라지면 즉각 이렇게 문자로 받고요. 재난신고처럼 막 알게 되는데 건장한 성인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된 일교에는 이렇게 신고를 접수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 많으니까 일선경찰청도 좀 지나면 나타나고 스스로 연락을 하겠지. 그렇게 종결이 예를 들면 95%가 되다 보니까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범죄 혐의점이 징조가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길 가다가 납치되는 사건에서 어떻게 범죄 혐의점을 찾아서 이 사람이 위험한 상태이고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면밀한 어떤 시스템과 면밀한 추적과 위치라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노원서 관계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위로하는 가정이었다. 실제로 변사체로 아직 발견 안 됐으니까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게 위로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로 실종신고를 할 때 직계 가족과 연을 끊고 살거나 직계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실은 실종 신고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종돼서 가족들이 진짜 행방불명인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자진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는 범죄 혐의에 피해를 입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찰 가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어쨌든 뭐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서 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 신고를 하는 인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을 했다 할 수, 뭐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납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이 이번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제주 서부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이번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휘 감독 관리 상황을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경찰이 경찰 내부를 감찰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또 뭔가 실질적인 지시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보안사건 폐지를 앞두고 지금 경찰의 지휘감독 체제라든지 경찰 내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사건이 나오고 있어서 참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경찰이 경찰의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큰 개선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경찰이 해당 경찰의 지금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을 때도 긴급성이라니까 긴급체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긴급성 요건을 결한 사건이었는데도 이 긴급체포를 해서 영장을 기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영장의 청구를 당한 사람은 본인도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법리를 알 것이고요. 나 체포 적부심을 해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걸 아니까 본인이 적부심 같은 걸 다 청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경찰에서 내부에서만 시스템을 살핀다라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보다는 특히 실종신고에서 범죄 혐의점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만 내부에서 이것이 은폐되거나 암장되거나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자 지금 잠시 후에 그러니까 10분 후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심사 결과에서 이제 부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죠. 52살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4: 헤어진 연인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5: 범행 계획하셨나요?
4: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5: 살해하신 이유가 뭡니까?
4: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3: 네,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김상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973년생이고요.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6: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52살 김상수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5: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정부가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수집한 약 3만 개의 불법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6,68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일부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 등 신상 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두 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는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호주처럼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주소를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에는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주소 변경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라권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제주도에서 비가 예보됩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차츰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도심 천호대로는 상해 2교에서 상일 나들목 구간 8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로 선사 사거리에서 동부 기술원 구간 2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작업하는 구간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해미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서산 나들목에서 해미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80km 안팎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 3km 구간과 안성 부근에서도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여간의 협상 끝에 내놓은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마감한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조합원들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7,535명, 50.08%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25표 차이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 예산인 729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한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0: 하지만 내일은 중부지방에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오전부터 오사히 중북부에 5에서 2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습도 높은 늦더위가 지속하면서 일부 도심과 해안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로 사흘 연속 열대야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덥겠습니다. 주후반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사우델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후 날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야외활동 양산 겸 우산 챙기셔서 더위와 소나기에 모두 대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1: 인천 영종경찰서는 대낮 인천공항 주차장에 있는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낮 1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주차된 SUV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 15만 원어치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남성이 비상탈출용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63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서는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 사이트 총책 30대 A씨와 운영진 12명, 회원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복면을 쓴 알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인근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어제 연세대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연세대학교 인근 안산 산책로 인근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2: 네, 어제도 저희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중국산 식품 관련 논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에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는 이번 배추 관련 폭로. 김치가 필수인 우리 국민에겐 더 찝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배추가 국내에 수입이 됐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산 배추 관련 논란이 올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퍼옮기는 이건 바로 절임 배추입니다. 담배에도 모자라서 이렇게 침까지 뱉는데요.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절임 배추 공장에서 촬영되며 논란이 됐던 영상인데 해당 공장 대표에게는 우리 돈 약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닭발도 문제가 됐습니다. 유난히 뽀얀 이 닭발. 중국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표백 과정을 거친 닭발이었는데요. 식약처는 당시 조사 결과 해당 닭발이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놀이기구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탑승객들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년 전 영상인데요.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이 놀이기구 하나를 일제히 바라보고 있죠.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인데 이 놀이기구가 가장 높은 곳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멈춰버린 겁니다. 탑승객들은 15m 높이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무려 25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고통이 상당했겠죠. 일부 탑승객들이 놀이공원과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구조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던 10대 소녀 2명에게 우리 돈으로 4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우리나라 월미도에서도 놀이기구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디스코 팡팡에서 한 탑승객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난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데 디스코 팡팡에서 튕겨져 나온 남성의 상태를

0: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아마 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디스코 팡팡을 탈 때는 꼭 안전바를 붙들어야 계속해서 튕기는 놀이기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누리꾼은 해당 남성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라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잇따르는 놀이기구 사고, 운행의 주체도 또 탑승객들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국세청이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주 일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2: 네.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과 관련해 총 1조 9천억 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적 사용 업체 50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인명이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과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와 고가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조사 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용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해외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초구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과 계좌 조회,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는 과세 처분하고 조세 포탈과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체벌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 등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3: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1: 네. 자, 이 대통령이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경찰 개혁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경찰의 가장 큰

0: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민석 대표,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한 지 엿새 만에 이번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만찬이 전당대회 경쟁 과열로 인한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오늘은 이 대통령과 새 지도부 간 결속을 가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의 주요 의제였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방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당정 간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대리인을 보내 당을 지배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 승자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대리로 출마했다며 대통령이 대리인을 보내 당을 지배하려 한 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면서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것이고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다시 만납니다. 국토부는 내일 오전 10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2: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이 오늘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네,
3: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제주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4: 네, 제주 취재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우선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어제 오전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 옆에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장 씨가 지난 5월 10일 밤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이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5: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6: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1: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전에 모두 마무리됐죠?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임시 부검실이 있는 제주경찰교육센터에서 부검이 시작됐는데요. 부검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먼저 가족 측에 알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신원을 확정하고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망 원인, 타살 여부 등을 가릴 방침입니다. 또 어제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진행해 통화 내역과 유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3: 네,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부경장이 그동안에 처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연락이 닿았다라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허점을 노려 똑같은 수법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 역시 의도적으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7: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4: 경찰은 이들 실종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일일이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재확인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지속했더라면 가족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1: 네, 이번에는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지금 2시 30분부터는 이 부경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체포 적부심은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됐거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8: 일단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범죄 사실이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 중에서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입니다.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될 당시 언급된 내용처럼 신원이 확실하고 출석 의사를 반복해서 밝힌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된 쟁점이 증거인멸 우려에 찍혀 있습니다. 예. 현재 부경장은 당시에 장 씨와 실제로 자신이 연락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전산 입력 오류는 단순 착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 즉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는 관리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주변 인물 나아가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격적으로 부경장이 자신의 혐의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정하고 나선다면 이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진술 태도와 관련 자료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3: 네, 뭐 심사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어제 본인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던 것처럼 또 구속적부심으로 다퉈볼 수도 있는 겁니까?
8: 다시 구속적부심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보석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체포 구속적부심입니다. 예.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체포 구속 단계에서는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이유는 당사자가 출석 의사를 반복해서 밝힌 바가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이상 영장 없이 체포할 만한 긴급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수사한 경찰은 만약 도주하게 된다면 국민적 비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반복해서 수사에 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고 이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도주한다면 그 국민적 비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긴급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긴급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였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달리 해석해본다면 긴급성이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만한 긴급성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는 확보했다는 판단으로도 달리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뭐 부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뭐 늦으면 오늘 저녁 늦게, 밤 늦게 나올 수 있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문이 이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건데, 일단 장미란 씨로 추정

0: 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은 마쳤고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경찰은 지금까지는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1: 통상 변사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 검사를 실시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해서인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부검을 진행하였고 유족에게는 이미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에 비춰본다면 경찰의 최초 추정대로 범죄 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부검이 회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발견 당시의 자세와 위치에 비춰볼 때 타살 흔적이 없다는 것인데 사실 타살 흔적은 현장 경찰이 한눈에 볼 순간 바로 확인해낼 수 있을 만한 여러 정황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올 만한 타살 현황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전에 사망한 사건의 시신입니다. 한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타살, 자살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으로는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검에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부검 결과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통지가 유족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 사인 외에도 사망 시점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내야 그렇죠. 합니다. 예. 사인 시점 나아가서 혹여나 여타 장소에서 관련된 사망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 장소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관련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검 결과가 기본적인 범죄 수사의 단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2, 3일 정도의 수사는 더 이루어져야 충분히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2: 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장미란 씨가 지내던 곳에서 불과 도보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수색을 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모두들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 제 신고가 접수되고 역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이 기동대 등 대대적인 수색을 감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림읍 일대 수색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값이 포착된 지점이 해안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은 오랜 기간 장 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해안가의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찍혔다면 실족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공교롭게도 해안가가 아니라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즉 대대적인 수색의 위치를 해안가에 집중하였다가 역시 휴대전화 위치값은 농경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게 포착되다 보니 이 야자수 농장도 포착돼 있긴 하였습니다만 이 야자수 농장은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서 수색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반경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해안가가 가장 높은 유력한 사망 지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었고 대대적인 수색을 집중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평소 장 씨가 자주 오가는 야자수 농장 쪽의 길을 탐문함으로써 특히 평소 강아지를 자주 산책시키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뒤늦게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예단 내지는 조급함을 버리고 비교적 폭넓게 수색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은 범행의 흔적은 없고 그러니까 장미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초 신고를 한 장 씨의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1: 시신이나 신원이 확인된 직후에 곧바로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아직까지 내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시신을 변사라고 부르는데 변사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은 통상 내사 단계를 밟게 됩니다. 즉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단 특히 유가족 측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낮다고 반발하는 이상 경찰은 폭넓게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통상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에 가족, 주변인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휴대전화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휴대전화 포렌식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평소 관계를 포함해서 장 씨의 마지막 실종 당시까지의 행적을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와 같은

0: 절차를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집중적인 수색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타살 의혹이 있는 사건인지 단순한 극단적 선택 등 사고사로 그친 사건인지 규명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폭넓은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내사 종결을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일주일 내는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검 결과 그리고 포렌식 결과가 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그러니까 실종 사건을 애초에 경찰은 왜 자체적으로 조기 종결을 했는가 이 부분으로 좀 돌아가 봤을 때 지금 변호사님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성인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통 경찰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0: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그 성인 실종자의 신원이 밝혀지기 마련이고 특히 성인 실종자를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찾아내면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어서 내지는 각종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스스로 잠적한 것인데 왜 나를 찾아냈느냐는 취지로 반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실종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경우나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은 관행적으로 조만간에 당사자가 그 발자취를 남기거나 신원을 드러낼 것이고 사실은 별다른 문제 없는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예단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단이 어느 정도 굳혀져 있기도 합니다. 네. 이는 현행법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현행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직후에 영장 없이도 곧바로 개인 위치 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출입해서 영장 없이도 조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인 실종신고의 경우에는 한번 소재를 파악해보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적어도 사고 내지는 단순한 자의에 기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반발하면서 자신의 행적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해 7만 건 정도에 이르는 성인 실종 신고 사건 중에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도 있고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말의 사건 내지는 범죄 혐의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는 이 실종 신고 당시에 성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관성에 따라서 단순히 여러 사건처럼 이 실종자가 온전하게 자신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고 아마 실종 신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예단하에서 이는 의도적으로 작출된 정황이기도 합니다. 신고자에게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통계적으로 성인 실종 신고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맞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근데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장미란 씨와 관련된 그 관리 목록 자료까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는 그 자료까지 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0: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적어도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은 해야 합니다. 네네. 적어도 실종 신고가 된 이상 성인 실종자가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든 추적 과정에서 신원을 발견하든 이 신원을 찾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12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112 신고 시스템에 관련된 지방청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사실상 자동적으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불과 2시간 반 만에 부경장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내길 즉 통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의 신원이나 소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관련 서식에 따라서 실종자가 발견되었고 발견되었다면 어느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실종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실종 신고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서식을 입력해서 해제 절차를 밟아야 네네. 하는데 해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당시 부경장은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야당은 당직 근무를 서는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보고하고 향후 근무 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는 대면 보고를 추후에 해야 합니다. 예. 이 절차를 전혀 생략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해제 절차를 넘어서서 관련 입력 내역을 삭제하기 이르렀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각 보존 기관별로 보존 기관이 경고하면 자동 삭제되는 규정은 있을지언정 이미 삭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런 삭제를 단행하였는지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판단하에서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고 이와 같은 사건의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찌됐든 이제 밝혀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면 다른 경찰관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다른 경찰이 의도적으로 신고 삭제 내역을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미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어찌되었건 실종자가 발견되었건 오신고이건 어찌되었건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장기 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되고 다른 경찰관이 다시 재신고를 접수했을 때 그 신고 내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증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됩니다. 예. 즉 이 사건은 삭제됨으로 인해서 여타 경찰관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전적으로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부경장은 통상적인 성인 실종 사건처럼 남자친구와 다툰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실종자가 성인인 만큼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귀찮은 사건이 또 한 번 접수되었다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참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허위 종결을 한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10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에 이 장미란 씨가 이동했던 동선을 알 수 있는 CCTV가 모두 다 삭제가 돼버렸고 장미란 씨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핵심 증거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셈인 거잖아요.
0: 실종신고 당시에 성인 실종신고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법령상의 의무만 다했다면 각종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예. 적어도 성인 실종 신고라고 하더라도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절차는 밟아야 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추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찾는 절차를 밟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네네.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기에 실종 신고 내역이 삭제됨으로써 인근의 CCTV 118대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보통 방범용 CCTV와 교통정보 수집 CCTV 등 공공기관의 CCTV는 그 보존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장하는 용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1개월 이상 보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찰은 부득이하게 주변 상가나 상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다시 한번 뒤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 CCTV 기록은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동선에 걸친 구체적인 목마다의 CCTV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의 경우에도 주변 CCTV를 통한 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추정되는 주변 동선 나아가서 평소 장시의 행적과 각종 교통수단 등 역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주변 행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주변 행적 확인을 통해서 확인된 내사 결과를 과연 유족이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1: 네. 자, 지금 이제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본인이 이제 담당을 하는 경찰관 이었고요. 그 실종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리하고 종결한 사건이 300건 정도가 됩니다. 298건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으니 부경장이 처리한 이 사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자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0: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경찰은 부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 B씨의 경우에도 부경장이 유사한 사례로 종결한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긴급체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담당했던 298건의 사건 중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이 아직까지도 3건 정도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닿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정상적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보통 이틀 내에 대다수의 사건은 종결되기 마련입니다. 그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인데 이틀 그 시간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1시간 그 시간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3시간 내외에 부경장이 사건을 조기 종결했다면 이때는 적절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
3: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담당자인 부경장이 약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 종결한 사건이 모두 298건입니다. 경찰은 모두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순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박입니다. 원래 해외여행만 가면 꼭 카지노가 있는 곳을 찾을 정도로 도박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결혼할 때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잃은 뒤였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박 문제만 빼면 평소엔 저한테 너무 잘하는 다정한 사람이고 이혼녀라는 주변의 시선도 무섭고 이 나이에 이혼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맹세를 또 믿어도 될지 솔직히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몰래 도박에 손을 대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날려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남편은 얼마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동산만큼은 남편이 도박으로 잃지 않도록 지켜두고 싶습니다. 만약 남편이 또 도박을 해서 결국 제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빈손으로 집을 나오는 상황만은 꼭 피하고 싶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제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넘겨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거겠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알게 될까봐 선뜻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남편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는 건데요.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다시 넘겨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담보를 잡히고 빚을 냈을 때 이 공증받은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도박 문제가 다시 반복되니까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적어도 재산만큼은 좀 미리 지켜두고 싶은 것 같은데요.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그 남편의 재산 탕진만으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네. 시댁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러게요.
1: 오늘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사연자분이 약속한 집은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네.
1: 사연자분이 생각하신 방법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공증까지 받아두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세요.
1: 네.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즉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공증. 그러니까 공증증서를 받아두면 그 자체로 등기소에서 지분 명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0: 네.
1: 않습니다.
0: 네.
1: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도 그 자체가 등기소에서 곧바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서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0: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가 증여계약서가

0: 있어도 남편이 이제 집은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버티면 바로 명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만약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남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1: 공증문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는 되지만 등기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0: 그럼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협정은 뭘까요?
1: 남편이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경우입니다.
0: 네.
1: 만약 남편이 이미 시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버렸다면 사연자분이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를 들고 있어도 그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은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좀 억울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1: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다만 그 제3자가 남편의 처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
0: 네.
1: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 정도 입증이 안 되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버립니다.
0: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처럼 시댁 눈치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건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제 도박하는 남편이 언제 또 몰래 집을 팔아버릴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1: 사연자분께 그 권해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제도입니다.
0: 아, 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요. 예, 그게 어떤 제도일까요?
1: 가등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식으로 등기할 예정이니까 내 순위를 미리 확보해둔 예약 등기라고
0: 네.
1: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소유권을 지금 당장 넘기지 않고 앞으로 넘겨받을 권리만 등기부에 미리 표시해두는 겁니다.
0: 그러면은 가등기를 해두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1: 우선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남편이 시부모님이든 제3자든 누구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0: 네.
1: 훗날 사연자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순간 그 뒤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0: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몰래 시부모님한테 명의를 되돌려 놓거나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0: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시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등기를 해두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잖아요. 시부모님이 보시고 너네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가등기는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가등기라고 표시되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이 그대로 소유자니까 당장 갈등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분은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0: 네, 그러니까 도박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다라고 시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거좀 정리해 주실까요?
1: 우선은 확정기한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0: 네.
1: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실 것을 권합니다.
0: 네.
1: 남편이 협조하기로 한 사실 자체만으로 문서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0: 네.
1: 남편이 지금 협조적이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공증은 부차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0: 네.
1: 공증받은 계약서는 소송에 갔을 때 증거로서는 강력하지만 그 자체로 부동산을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서 미리 권리의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촉법 소년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정말 촉법 소년은 이렇게 물건을 부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게의 기기나 집기를 부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책임 능력,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따지고요. 부모에게 수리비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거나 중대한 범죄, 반복 범죄에 한해서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 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0: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제주도에서 다시 비가 예보됩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해미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양평 방향 감곡 나들목 부근에서는 8km 구간 밀리고 있고 중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 증평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중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남이천 나들목에서는 다시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5: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서 소속 경찰관이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6: 네, 끝나고 지금 경찰서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 저희 화면에 담겼는데요. 화면 이렇게 보시죠.
5: 네, 해당 경찰관 부경장은 긴급 체포됐다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는데요. 석방 상태에서 조금 전까지 구속 심사를 받은 겁니다. 부경장에게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3시간 만에 또 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5시간 만에 종결 처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7: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6: 네, 저희 기자들의 취재진의 질문들이 좀 이어졌는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여러 질문을 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그냥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 반에 시작을 해서 1시간도 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일찍 끝난 편인데요. 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 연락이 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부경장이 신청해서 열린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이 긴급성이 없는 위법한 긴급 체포로 판단을 하면서 석방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6: 네, 신문은 끝났고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저희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8: 네, 제주 지방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자세히 전해 주시죠.
8: 네,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조금 전 마쳤습니다.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불구속 상태였던 부경장은 취재진을 비해 정문이 아닌 사람들이

0: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부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부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해서 처리 종결한 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3: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1: 네,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지시했다고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에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꼬집으며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민석 대표,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만찬이 전당대회의 경쟁 과열로 인한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오늘은 당정 간 결속을 다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 의제였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방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어서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정 간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2: 네, 사건을 보고받은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처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부경장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5: 네, 앞서 보셨듯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요. 약 1시간여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기에 의한 공...

0: 직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 경찰은 구경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통해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등이 가려질 전망인데요.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전 11시에 마무리가 됐고요. 정확한 신원, 사망 원인이 나올 텐데 경찰은 우선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부경장이 처리한 이제 실종 사건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이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장미란 씨 외에도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에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부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3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298건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라고 지시했고 이 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2: 예,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라는 건 이게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0: 네,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론 실종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이 사건을 해제할 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담당자의 허위 처리도 문제지만 이걸 왜 상급자가 걸러내지 못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재성 청장 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의 문제냐라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도 어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부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예. 오전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서부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4명이 이렇게 대상이고요. 최초 신고 이후에 인사가 나서 서장이 교체된 만큼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이 대기 발령은 징계 확정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1: 네, 지금 이제 뭐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경찰도 뭐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재발 방지를 하기에는 좀 충분할까요?
0: 일단 그 이후로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아까 언급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이랑 그 지난 보고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시스템 개편까지는 한 달 정도로 걸릴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전산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마찬가지로 실종자랑 통화했다거나 CCTV를 확인했다라고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걸러내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2: 네, 개인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일단 장윤기 사건에 이은 대형 악재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침울해진 건 처음이다.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실종 업무의 특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 수사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실제 위험한 상황뿐 아니라 뭐 단순 미귀가나 연인,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입니다. 예.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따라서 일선의 긴장감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부의 지적인데요. 물론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고 볼 순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 체계도 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제주 실종 사건까지 어떤 경찰에 대한 신뢰를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좀큰것 같거든요.
1: 네, 우선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 부친이 경찰이고 광주 지역 경찰관 유착이 있었다는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다면, 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 대응 또이 사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볼수 있을 것
0: 예.
1: 같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이를 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르지 못하고 외부로 드러난 뒤에야 감찰, 전수조사, 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런 사건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부 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 기강회의를 지적하면서 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했죠.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일단 기존의 형사소송법 후속 TF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해부 김다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3: 만들어갑니다.
2: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에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0: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의 신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4세대 대비 보험료가 약 30% 인하되고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 보장이 강화되는데요. 기존 실손이 자동으로 5세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각자 재무 상태랑 미래 계획에 따라서 전환 여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5세대 실손 전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또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지금까지 건강해서 실손보험조차 안 든 자영업자분의 사연과 솔루션 스토리 살펴봅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는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 질문에 우리 1타 강사 전문가분들이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1타 강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잠시 머니인사이트에서 최근 이제 5세대 실손 출시 시로 실손보험 전환이 다시 한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나도 과연 이 5세대로 바꿔야 되는지 또 어째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모두 귀 쫑긋 세우시고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우리 권재현 팀장님이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걸까요?
2: 우선 이 건강을 자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강과 노후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0: 건강을 자부하지
1: 마세요. 그거에 초점을 맞아. 맞춰서 들어봐야 된다.
0: 그렇죠. 그런데다가 누구나 찾아오는 이 노후 대비
2: 그럼요.
0: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알찬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질문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거두절미하고 나는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바로 해야겠다.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과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모든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5세대 실손보험이 본격 출시되면서 보장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작정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전환했다가 평소에 받던 도수치료나 비급여 항목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반대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넘는 실체 없는 폭탄 보험료를 참아가며 유지해야 하는 손해도 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필수 중증 치료를 더 든든하게 보장하고 과잉 이용이 심했던 비중증 비급여는 대폭 축소해 보험료를 인하한 건데요. 기존의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만 줄일 방법이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 및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머니 인사이트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소식입니다. 아, 일단은 마지막 문장이
2: 솔깃하시네요.
0: 딱 맞아요. 눈에 들어와요.
1: 저거 결정난 것도 아직 없어요.
0: 아, 사실. 그렇군요. 예. 기존의 보장은 유지하고 싶어요. 보험료만 줄이고 싶어요. 이거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대목일 텐데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정수 팀

0: 팀장님, 나한테 이게 유리한 개편인지는 어떻게 알수
1: 네,
0: 있을까요?
1: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나는 뭐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5세대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존의 1, 2세대 보험 좀더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연말에 새롭게 또 개편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일단은 이 도스 치료나 이 5세대 시선 개혁의 이제 가장 큰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도스 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거, 이제 비급여로 사용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제 진단이 되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을, 보험사의 부담을 좀 줄이고요. 또큰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료는 기존에 우리가 유지하던 실손보다 확실히 더 저렴해진다고 하는데, 이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할지는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 핵심만 꼭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0: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 놓을 정도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얘기를
1: 그렇죠.
0: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5세대 개편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큰 틀에서 좀 짚어볼게요.
1: 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은 이 비중증, 중증이 아닌 비급여 보장의 축소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 실손보험 재정학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게 바로 이 도스 치료라든지 아니면 체외 충격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급여 영양주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의 통제가 이제 대폭 강화되고요. 우선 가입자 자기 부담률이 기존의 비급여가 얼마였죠? 30%였죠. 근데 이게 5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연간 보장 한도 역시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잉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또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도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2: 다만 이 억울하게 보험료만 내고 정작 큰 병이 걸렸을 때 보장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될수
1: 맞아요.
2: 있죠.
1: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2: 바로 이 중증 질환 및 필수 의료 보장 강화인데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치료 시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제 500만 원이 신설되었어요. 아무리 고액의 치료비가 나와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큰 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중하지 않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의 축소는 따라오면서 반대로 중증 진짜 이 보험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혜택을 더 넓히는 게 이번 개편안의 이제 골자다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 항목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되 진짜 큰 도움이 필요한 중증 질환에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실손보험이 될수 있게끔 꾸린 건데 이번에 보장의 범위 자체가 새로 늘어난 그런 영역도
1: 네,
0: 있다면서요?
1: 맞아요. 그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뭐 임신 관련이라든지 임신에 따른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하고요. 또 발달 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5세대에서는 이제 새롭게 보장되는 항목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전 실손에서는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저출생 시대에 맞춰서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이 된 셈이죠.
2: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보험료이실 거예요.
0: 맞아요.
2: 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조정한 덕분에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4세대 대비 약 30%, 1, 2세대의 초기 실손 대비로는 무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에요. 또한 이 비급여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리해서 가입자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또 크게 넓힐 예정이고요.
0: 아, 그렇군요. 보험료 부담은 대폭 낮추면서 중증 보장은 잘 챙기고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은 막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존에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1: 그렇죠.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그 고민,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고 또큰 병에 대한 대비와 또 저렴한 보험료를 원한다면 5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실 만하고요. 이 말인즉슨 현증으로 뭔가 내가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그런 데다 보험료까지 부담이 된다면 지금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현재 그리고 또 평소에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치료를 좀 꾸준하게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들 계세요.
0: 그렇죠.
1: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금 변화를 좀 세심히 비교하셔서 지금 전환을 할지

0: 아니면 올해 연말에 또한 번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전환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으로 이 실손보험은 한번 전환을 하게 되면 과거 상품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 전문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실손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2: 좋습니다. 치솟는 실손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5세대로 전환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전문가에게 충분히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전문가 도움받아서 판단해 보고 싶다. 또는 여차저차 불구하고 우리 집 보험료 너무 걱정이고 보장도 전반적으로 점검받아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믿을 만한 일타 강사 전문가 두 분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바로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이 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 살고 계신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 구로구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 중이신 50세 자영업자분이시고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큰 병 없이 건강하셔서 지금까지 실손보험조차 없이 살고 계셨다고 해요.
0: 축복받은 일이긴 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가까운 지인께서 갑자기 암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진단비 덕분에 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 순간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으신 거죠. 보험이 없으시니까, 그죠? 게다가 이제 또 손님을 언제까지 맞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자영업 특성상 노후 준비도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셔서.
0: 그렇죠.
1: 예, 막막하신 생각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소득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는 건 희망적이었는데요. 이 제대로 된 가족 보장과 노후 플랜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50대 자영업자 사장님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사연입니다. 당장의 이런 눈앞에 바쁜 일상 때문에 보장성, 보험, 노후 준비를 미뤄 오셨기 때문에 불안함이 더 크셨어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청취자님 정확한 현재 소득과 현재 지출 흐름 얘기해 주시죠.
2: 네, 현재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월 평균 소득은 700만 원 정도 제법 안정적이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하세요.
0: 네.
2: 하지만 이 지출 내역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매장 임대료 150만 원, 재료비와 공과금 등 매장 운영 경비 100만 원, 자가 이제 전세 대출 상환금 100만 원, 그리고 가정 생활비 100만 원으로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요. 고정 지출만 계산하더라도 450만 원에 달하신 거예요. 이 저축 현황을 보면 주택청약 10만 원, 은행 적금 50만 원, 자영업자 목돈 마련용 노란우산공제 20만 원, 그래서 총 80만 원을 매달 모으고 계셨어요.
1: 그런데 문제는 이 월소득 700만 원에서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그 고정 지출이 450만 원이었고
0: 네.
1: 그다음에 저축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80만 원 정도가 됐었죠.
0: 맞아요.
1: 그러면은 이걸 빼고 남는 돈이 170만 원이라는 이제 귀한 잉여 자금이 생기는데요. 이걸 사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업자 통장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예,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이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0: 그렇죠. 사실 돈들도 열심히 매일매일 일할 수 있게끔
2: 굴려야죠.
0: 그렇죠. 우리가 뭔가의 그런 목적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저축계좌, 예금통장 이렇게 사업자 계좌에 돈이 방치되고 있다. 그것도 적지도 않아요. 매달 170만 원씩.
2: 맞아요.
0: 이 소중한 여윳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획해두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1: 그렇죠.
0: 놀고 있는 돈은 또 갑자기 어딘가에 써버리기 마련이거든요.
2: 맞아요.
0: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은요. 더 택시도 안 타고 더 검소하게 다닌다는 말들 있잖아요. 충동소비도 사실 잘 안 하고.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이 직접 이런 소비 지출들 어떻게 컨트롤해 주셨는지

0: 지 함께 얘기 들어보면서 애프터로 바뀐 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내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궁금하다. 또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나도 그냥 예금 통장에 돈 방치해두고 있는데 더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궁금하시다면 상담 신청하시고요. 이어지는 방송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우리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수 주치의님 애프터 결과를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3: 네, 일단 다행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과거 병력이나 또 이번 수술 이력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 고지사항에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보험심사를 아주 건강체로 깨끗하게 통과할 수 있었고요. 우선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실손보험을 월 2만 원 정도로 이제 알뜰한 금액으로 준비를 좀 시켜드렸고요. 뭐 또 이제 3대 주요 질병이죠.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와 함께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으로 또 수술할 때 보장받는 수술비 특약, 또 치료비 종류까지 이제 알차게 담아서 종합보험을 14만 원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합산 단 16만 원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일단 100세까지 빈틈없는 보장 울타리를 일단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건강하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의료비 위험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건데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나이대가 이제 50대셨고 맞아요. 건강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합산해서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 16만 원의 월보험료 구성이 가능했다. 자, 그럼요. 여윳돈 170만 원 중에 보장성 보험료로 16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154만 원이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셨을까요?
4: 우선 이 남은 154만 원 중에 30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 위에 이 비상예비비로 따로 모으시기로 하셨어요.
0: 예비비로.
4: 왜냐하면 자영업 특성상 어떻게 불규칙하게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3: 일반 직장인도 그래요 요즘.
5: 그렇죠. 맞아요.
4: 그리고 특히 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인 CMA도 추천을 해드렸고요.
3: 네, 일단 이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비대면 개설도 굉장히 쉽고요. 또 매일매일 이자가 결산되어서 쌓이는 장점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있는데요. 이런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뭐 사실 자영업 특성상 뭐 갑자기 뭐 매장에 뭔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 특수자금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들던 적금을 뭐 손대야 돼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거나 따라서 자영업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유동성이 좋은 CMA로 이제 비상금 마련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 그렇죠.
0: 그냥 월급 들어오는 내 통장에다가 나갈 거 나가게 하고 남는 거 보관하는 게 뭐가 문제야. 원금 뭐 녹지도 않는데. 근데 사실 원금이 녹는 거죠.
5: 맞아요.
0: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자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비대면 개설 어떻게 하는데 비대면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굿머니 문자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 다음 문제가요. 밤잠 못 이루게 했던 바로 그 고민. 노후 준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4: 네, 우선 이 비상금 30만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 124만 원 중에 50만 원을 매달 노후 자금으로 확정 투입을 했습니다. 이 자영업자분들께 가장 안성맞춤인 연 7%의 확정 금리형 연금 상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0: 네.
4: 이 정년퇴직이 따로 없는 이 자영업 특성상 현지 소득이 잘 나올 때 바짝 모으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납입금 50만 원에 사업자 계좌에 잠자던 여윳돈까지 해서 추가 납입 50만 원까지 저축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노후를 위해 저축하시기로 하셨고 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신다면은 사업비 차감 없이 저축액 전체에 또 이자가 붙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0: 그렇군요. 연금의 추가납입 제도 활용하라.
4: 그럼요.
3: 맞아요. 있는 제도는 다 활용하는 게 좋죠.
0: 맞아.
3: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을 하신다면 총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이게 70세에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복리 이자가 차곡 차곡 붙어서 네. 적립금만 무려 2억 5,5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0: 두 배요, 두
4: 맞아요.
3: 네, 뭐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남긴 했지만요. 그래도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이 큰 목돈이 마련되는 셈이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70세부터 매년 약 1,325만 원씩 매월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종신토록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0년 동안 열심히 이거 납입하시면은 70세부터 종신토록 매달 약 110만 원 정도가 생길 수 있는 든든한 용돈이 평생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요즘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4: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20년 뒤에도 11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할까? 사실 충분치가 네, 그렇죠. 않거든요. 네. 이거 말고는 더 어떤 묘책은 없을까요?
3: 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이 당연히 개인연금 단 하나만으로는 뭐 부족하겠죠.
0: 맞아요.
3: 하지만 이 사연을 주신 분께는 이 숨겨진 효자 자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0: 뭐죠?
3: 바로 20년 이상 빠짐없이 납입해오신 국민연금입니다.
0: 어, 자영업 하시면서도 또 꼬박꼬박 잘 납입하셨네요.
3: 네. 저희가 이 상담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도 함께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으로만 월 120만 원 상당을 수령하실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뭐 초창기부터 국민연금을 빼놓지 않고 내오신 덕분에 든든한 평생소득 기반이 이 공적연금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4: 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120만 원과 이번에 새로 준비한 개인연금 110만 원이 합쳐져서 매월 약 230만 원이라는 고정생활비가 완벽하게 확보가 됐고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기초공사에 개인연금이라는 기둥을 올려 노후 현금 흐름을 완성해드린 거죠. 여기에 앞으로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면서 소득이 늘어나실 때마다 저축을 조금 더 확대하신다면 더더욱 안전한 노후 생활이 준비가 되시겠죠.
0: 그렇죠. 듣고 보니까 정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기초연금 성격인 우리 국민연금에다가 사적으로 준비한 이 개인연금까지 더해지면서 일단은 매달 230만 원이라는 월급 형태의 노후 자금이 매달 매달 평생토록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흐름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요. 이제 노후연금 배분하고 나면은 남는 돈이 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예비비로 30만 원 빼놓으셨으니까
4: 맞아요.
0: 이 24만 원은 어떻게 그냥 좀 청취자님 쓰시는 용돈으로 드리면 될까요? 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4: 그 용돈은 잠시 미뤄두고요. 이 청취자님께는 현재 20대 초반이 외동딸 한 분이 계세요. 당장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따님께서 출가하신다거나 혹은 독립을 할 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년 이상 긴 호흡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 펀드에 매월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향후에 이 따님을 위한 목돈 플랜을 만들어드렸어요. 이 적립식 투자는 주가 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꾸준한 자산 증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목돈 마련에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4만 원. 이 돈은 이제 자영업 매장 운영의 계좌에 자율 유동 자금으로 남겨두면서 170만 원의 여윳돈 플랜을 원스톱으로 완벽히 완성해 드린 거죠.
0: 와, 정말 완벽합니다. 일타 강사 두 분과 함께한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는데요. 우리 집 가정에도 이런 복잡한 경제 문제들 전문가 만나서 착착착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소득은 얼마인데 얼마가 지출되고 있고 지출되는 항목 중에 불필요한 건 없는지 대표적인 게 또 보험료이기도 해요. 보장 대비 너무 과한 보험료 지출로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건 아닌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로 진행되고요. 상담 신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모든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는데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립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보내주시는 질문 사연 만나보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명쾌한 해답 듣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권지은 팀장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코너명 마음에 드시나요?
1: 너무 흥이 돋지 않나요? 정말 엉덩이가 들썩거리나요?
0: 아마 많은 분들이 들썩들썩 하셨을 것 같아요. 자, 4593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가입돼 있는 상품들이 갱신형으로 다수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료도 사실 그리 비싸지 않고 보장 금액도 넉넉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갱신형 상품 그거 나중에 큰일 난다고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하네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1: 일단 이 갱신형은 만기 때까지 평생 돈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정작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폭등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보험을 해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갱신형의 폭탄에 노출되어 계신 거죠.
0: 그렇죠.
2: 사실인 거죠.
0: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일이 될 아이.
1: 맞아요.
0: 거죠. 우리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해도 그럼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막 냈는데 정작 아파서 보장받아야 하는 그 노후 시기에 보험료 부담돼서 보험 해지하게 되면 그땐 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럼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우리가 좀 제껴야 되는 걸까요?
2: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실 때 납입을 끝내고 노후에 돈을 이제 안 내도 이제 보장이 유지되는 이런 비갱신형이 가장 좋은 보험은 맞습니다.
0: 네.
2: 하지만 당장 내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선택해야 된다면 갱신 주기를 뭐 5년, 10년 이렇게 짧은 주기로 가자고 하면 너무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감당하실 수가 없고요. 비갱신형으로 알맞은 보험을 하나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해놨다면 거기에 대해 추가로 가입하는 것들은 20년이나 30년 이상으로 갱신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1: 맞아요. 50대에 10년 갱신형을 가입하신다면 60대에도 바로 보험료 폭탄 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20년이나 30년 이렇게 긴 갱신형을 선택하신다면 70대, 80대까지는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0: 좋습니다. 갱신형을 들더라도 갱신 주기를 2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3, 40대 뭐 젊은 분들은 이것 또한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가급적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러니까 보험은 결국 현재 이 시간 가장 젊은 나이인 이때 가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일단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정확히 해주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49번님 질문이에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제 가족들 증권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험을 보니까 한 증권 안에 비갱신형 특약, 갱신형 특약이 막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암 진단비 같은 핵심 특약이 모조리 3년 갱신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3년 갱신형은 말 그대로 3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단순하게 얼마 오르지 않아서 체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정작 이 보장이 필요한 5, 60대가 되었을 땐 보험료가 급격하게 많이 인상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2: 맞아요. 그런데다 이 더 큰 문제는 이 3년 갱신형 특약들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는 그 만기가 80세, 100세까지 이제 평생 3년마다 매번 갱신되면서 만기 때까지 돈을 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20년, 납입이 끝나도 뭐 3년 갱신형 특약 때문에 70대, 80대에도 계속 올라간 보험료를 내야지만 보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3년마다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면 앞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하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갱신형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특약들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 보험은 일단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1: 그런데 무작정 깨기보다는 지혜로운 정리가 필요하겠죠.
0: 지혜로운 정리.
1: 그럼요. 네. 예, 우선 주계약과 비갱신형 특약 중 보장 범위가 좋은 알짜 항목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문제가 되는 3년 갱신형 암 진단비만 부분 특약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0: 그러면 금액을 최소로 또 줄일 수가 있겠죠.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든 암진단비 자리에 보험료도 여유가 조금 생겼다면 이제 100세까지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이나 갱신형을 난꼭 써야 되겠다 싶으시면 최소 그 갱신 주기가 20년 이상인 상품으로 이 핵심 진단비 대신 뭐 치료비 같은 거를 보완을 하셔서 새롭게 이 보험의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0: 아, 내 보험에 뭔가 잘못됐다고 그걸 다 전체 해지하거나 깨버리는 게 아니라 특약 삭제 또는 최소 금액으로 낮추면서 그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그것만 없어지게끔
1: 그렇죠. 그리고 그
0: 리무빙.
1: 차액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0: 아, 그렇군요. 이런 디테일한 상담과 묘책들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테니까요. 역시 샵 연구사 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9939번님, 6635번님, 7667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 문자를 주셨어요.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갱신형에 더채 걸려있진 않을까 싶고 또 부담스러운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을 좀 튼튼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한 상담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과 전환 시점, 실손보험도 안 들어서 걱정이었던 자영업자분의 가족보험 설계, 그리고 노후 계획들까지 안전하게 마련해봤습니다.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내 노후도 걱정이다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때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속 시원하게 고민 털어놓고 문제 해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셔도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더 크로스의 Don't Cry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랐습니다.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목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예보됩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차츰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30분 전보다 간선도로의 퇴근길 정체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난 일대 속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일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 지나 성담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화요일은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화 변호사,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인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성인 실종사건 법안을 발의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쟁점 짚어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시간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화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저는 뭐 굳이 유시민 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우리 제작진이 많이 써줬네요.
2: 한 절반은 유시민 작가 얘기던데.
0: 이 이야기를 해야 청취율이 잘 나온다고 판단한 건가요?
2: 네. 썸네일에 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네. 유시민 씨 그 방송 나온 거 쇼츠 보고 클립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0: 그 시사저널이 매년 매기는 뭐 랭킹 있잖아요.
2: 영향력 순위.
0: 대한민국에 네. 끼치는 영향력 순위. 작년, 재작년, 올해도 유시민 씨가 1등 했더라고요.
1: 오, 아, 그런가요?
0: 네. 그런 영향인가요? 계속 유시민 씨 한마디 하면 또 계속 이렇게 되니까.
3: 근데 뭐 영향력이요? 네, 선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악영향도 영향은 영향이니까. 네. 네. 어제 아마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유시민 씨가 슈퍼챗 1위를 했네요.
1: 오.
0: 근데 사실 저도 한 세 번 1위 해봤거든요.
1: 저도 1위 해봤습니다.
2: 진짜?
1: 네, 저희 언더73이라고 저희 몇몇 친한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슈퍼챗 그
0: 대한민국 1등입니까? 전 세계 1등입니까?
1: 대한민국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1등.
2: 월드와이드
0: 전 세계 1등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게.

0: 대리인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했던 촉법평론가 이들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다고 촉법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 나이 많아도 촉법이 있다. 강성필 대변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촉법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다면 김민석 후보를 왜 지지한다고 말을 안 하거나 못한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방송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고 저는 생물학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하면 지난 첫 번째 임기 때 성적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인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서 보였던 모습 이걸 평가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게 맞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한 9가지 10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결과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매부쇼 나왔을 때랑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들이 좋아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언어, 혐오의 언어 쓰지 말아라.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에 침팬지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탄자니아의 포화간 침팬지. 그래서 집권연합을 해체해버렸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 민주진영,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게 모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 그 진보진영의 대표적 어른이죠. 백낙천 교수가 유시민 씨를 향해서 그 좀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바닥이 드러났다라든가. 뭐 그러면 이 유시민 씨가 백낙천 교수에 대한 언급을 안 했죠.
2: 네. 예. 백낙천 선생님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촉법이 나이가 젊다고 촉법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혹시 백낙천 선생님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1: 네. 38년생이신데
3: 유시민 작가가 그 촉법 얘기하는 건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좀 자가당착 아닌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랑 많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원보이스로 만들었다. 이거는 민주사회에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사회라는 거는 다른 목소리를 좀 존중해주는 건데 자기랑 결이 다른 목소리를 했다고 이걸 촉법이라고 해버리면 낙인 찍어버리면 그게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식의 어떤 촉법 평론가 용역 이런 식의 어떤 경멸적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랑 결이 다른 같은 진영 내 스피커들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것은 본인 말이랑 좀 어긋난다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듭니다.
0: 뭐 촉법은 본인이 뭐 어떻다고 정의를 했으니까 용역은 아마 어제 방송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청와대 지시를 받고 평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지시를 받고 평론을 해서 유시민을 욕하고 김민석을 띄우고 이런 사람은 용역이다. 그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2: 어쨌든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지칭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뉘앙스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이런 좀 평론가들에 의해서 본인에 대한 뭐 강한 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주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아마 대통령을 좀 직접 거론한 부분이 아닌가. 네.
0: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강성필 대변인 이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시민 작가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분열 시작된 게 ABC론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 비평도 있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촉법 그 평론가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0: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정치적 어떤 소양이라든지 그동안 본인이 진보 진영에서 지식인으로서 존경받아왔던 그런 무게값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유시민 작가 본인께서 조금 돌아볼 때가 됐고 어쨌든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과거 얘기는 다 됐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좀 얘기를 하실 때는 그냥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드라이하게.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친명 유튜브 수준을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수준이 낮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이렇게 안 맞고 이래서 수준이 낮다라는 식으로 설명 사례를 말을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지 저는 우리 이동영 앵커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 얘기해서 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는 10대1로 기울어진 전당대회였다. 그런데 당원들이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대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강성필 대변인 비롯한 뭐 강수영 변호사, 뭐 소위 말하는 촉법 영역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비판, 김어준 비판, 유시민 비판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제일 큰 스피커, 민주진영에서. 김어준 최욱 씨가 이제 정청래 편에 섰지 않느냐.
0: 그렇죠.
1: 그렇게 따지면은 10대 1이 아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
2: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대 1이라는 평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강성필 부대변인도 물론 출중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전당대회가 사실상 친명대 반명의 구도로 치러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실상의 어떤 지원을 받은 후보로서 당대표 후보로서 김희석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생각하면 대통령 권력이 뒤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10대 1도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죠. 그래서 저는 그 평가는 그렇게 뭐 과한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어준 씨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어준 씨도 그렇고 최욱 씨도 그렇고 그렇게 정청래 후보 편을 화끈하게 들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 것처럼 보였다가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튜브에 그 김민석 대표 당시 후보죠. 후보 출연시켜가지고 CCTV 국회 당시 개헌 당시 CCTV도 틀어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욱 씨나 김어준 씨가 반대편에서 뭐 막강한 화력 지원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유시민 작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 권리당원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한 40에서 50% 사이가 명픽 후보라고도 볼수 있는 김민석 대표가 아닌 정청래 의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표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어떤 상대적 박탈감, 내가 만든 대통령인데 우리를 뭔가 무시하는 것 같다. 저는 거기가 코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서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그 위에 그분들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라든가 김어준 씨라든가 최욱 씨를 언급할 거 없이 그 밑에 있는 그 지지자분들의 어떤 서운함, 반발 여론 이런 것들은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끌어안을 필요가
1: 예.
2: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1: 저는 뭐 야당 성향의 평론가라든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금 빠져있는 제3자 입장에서는 지금 류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부분 얼마든지 지적이 가능하고 민주당 김희석 대표나 뭐 대통령도 그 부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민주당 코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 좀 문제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은 높은 수준에서 투표를 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밀었던 호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반도체 클러스 등 특수한 사정이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호남인들 투표는 조금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찍은 표는 약간 이익을 위해서 투표한 거고 정청래를 투표한 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갈라치기가 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3: 뭐 어쨌든 뭐 지지층의 이완에 대해서는 뭐 김민석 대표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좀그 지지층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나 뭐 그런 유시민 작가의 말에 뭐 동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이게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좀 땔감을 주고
1: 예.
3: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 땔감이 그렇다면 좀 논리적 적합성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이제 좀 물어봤을 때좀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진짜 막 계속

0: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계속 뒤에서 이제 뭔가 당을 좀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예를 드셨던 부분이 이제 김남국 후보의 공천을 좀 예를 드셨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이제 김남국 후보에 대한 픽이었나라는 좀 그때 당시에 좀 과거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오히려 대통령의 픽이라는 말을 내세우려면 김용 후보가 후보가 됐어야 좀 맞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던 현실과 상황이 좀 다른데 그 알고 있던 현실을 좀 비틀어서 좀 이제 지지층들에게 좀 땔감을 제공하시는 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예.
1: 김남국 의원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친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친명과 멀어졌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공천한 건데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김남국 공천만 봐도 청와대가 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고요.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만 봐도 혹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뭐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어떤 고려사항 때문에 어디를 출마하려고 했고 그래서 최종 종착지로 평택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전가에서 흘러나오는 비하인드에서 저 알아요. 하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도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팩트 있으면 말씀하셔라. 다만 제가 호남인으로서 이 얘기는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수도권에 계신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의감에 불타올라가지고 제대로 응징투표를 한 것이고 마치 호남민 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이익 투표, 탐욕스러운 어떤 선택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호남의 정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답을 못 풀면 앞으로도 계속 망가질 겁니다. 호남 사람들은요. 정권 재창출이 제 1의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1년 지났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10대 1과 관련해가지고 언론 미디어 환경이 지금 기울어졌다. 좋습니다. 촉법과 용역은 그러나 칩시다. 그러면 한겨레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 같은 본인이 말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가 마치 돈을 받고 뭐 김민석 후보를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말을 했던 이 직권연합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나 하여튼 많은 일간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쓴소리하는 건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 편 안 들어준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시민 작가가 저는 큰 실수했다고 봅니다.
1: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인데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아마 지지율 상승을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 내에서 아직도 갈등이 생긴다면 지지율 상승은 용원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저는 뭐 최근에 당내 갈등이라고 하면은 그 청년 최고위원 지명 관련해서 예, 그 최민희 뭐 그 신청계 세 분 최고위원들과 김민석 대표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이번에 유시민 작가 문제는 사실은 당내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어떤 진영 내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다른 측면이 이렇게 있구나 격차가 좀 있구나 이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아직 김민석 대표 체제 들어와서 뭘 제대로 하기가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좀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고요. 뭐 김민석 대표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슨 TF를 굉장히 막 10개 넘게 막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무겁게 받아 안는다면 가시적으로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국정 기조가 전환된다는 걸 보여줄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고위당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그 뭐죠? 그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좀 당에다가 정부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이건 좀 세제 개편안에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런 조치들이 상징적인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국민들도 그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약간 파편적인 어떤 변화의 조짐들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전면 쇄신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사건 이후에 다시 뭐 공소취소 조작 기소 이 얘기 다시 나오고 또 저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 이걸로 또 다시 대법원장을 흔드는 쪽으로 가고 이게 민생 문제를 안 건드리고 지금 당과 청이 한 힘으로 한 힘을 모아서 지금 또 다시 정쟁 문제, 또 형사 사법 문제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은 혀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국정 지지율의 어떤 반전을 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야 강서빌 대변인 반론하세요.
2: 근데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당분간 갑자기 급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마치 뭐 다른 사람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결집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정책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민생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저는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부동산 문제와 주가 안정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쟁점화시키고 이슈화시킨 게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민주당이 갈등에 빠져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점을 찍을 때 정치적인 행위로서 본인이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재청을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꾸린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검증을 했어요. 그 말은 즉 그 4명은 그 누가 대법관이 되어도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 중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갈렸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은 그냥 소신껏 제청하면 되지 왜 후보자들 4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를 압박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이 쟁점화시킨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쟁점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래 봅니다.
1: 예. 자 이런 와중에 그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또 강덕구 의원의 지역구를 콕 집어서 거론하면서 여기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겠다. 그러니까 총선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무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 뭐 어쨌든 그 조국 그 혁신당이 뭐 용인 정이나 안양 만안 그 이쪽에 뭐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겠다라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1: 그러니까 아, 지금 본인이 밝혔어요. 그 합당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네. 인물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0: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당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곧
1: 고춧가루 뿌리겠다.
0: 민주당을 당선을 이제 못 시키는 뭐 일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좀 정치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지 못한 경우여서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는.
2: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선구제에서는 1000표, 2000표로 갈리고 특히나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1: 많죠? 네.
2: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거는
1: 조국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2: 아, 신장식 그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말했다는 건 예. 협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에도 그 강덕구 의원 지역구에 뭐 신장식 의원이 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우리 당원들을 자극했고 그 말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두 당이 연대가 연합이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조국 혁신당이 우리 민주당과 한번 좋은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합당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저는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로 간에 좋은 모습으로 빌드업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지르면은 사실 이것을 결국에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럼 결국에는 평택을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예.
3: 그렇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 입장인데 예. 평택을 시즌2잖아요.
1: 예.
3: 그렇게 해주면 뭐 정치 공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글쎄요. 그렇게 뭐 괘씸해서 합당에 반대했으니까 괘씸해서 사적 복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자객을 이렇게 꽂아서 보내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뭐 상대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전체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의 타락으로 보이지 않을지 좀 그게 걱정이고요. 근데 저는 조국 그 원장이라든가 조국 혁신당의 스탠스가 강성필 부대변인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컨셉 잡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정당으로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선명한 정당으로 민주 진보 정당으로 저는 컨셉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 조국 혁신당에서 제 생각엔 해석하기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된다. 그 지지세를 우리가 밑바닥부터 끌어안아야만 나중에 합당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적 계산이 선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할 것 같아요.
1: 예. 아니 민주당

0: 보다 더 왼쪽으로 포지션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 전반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죠. 다만 그렇게 됐을 때뭐 제2의 정의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1: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이 지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정청래 후보의 지지세가 굉장히 좀 강했기
0: 예.
1: 때문에 이 과거 뭐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지지층이 뭐 조국 혁신당에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지난 이제 평택을 선거를 봤을 때도 좀 비슷한 구도로 치러졌었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온 김용남 후보 그리고 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조국 후보 이 구도로 조국 혁신당은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건데, 당시 이 조국 혁신당의 이제 최강 카드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직접 나온 선거에서도 3위를 하는데 좀 그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수도권 곳곳에 후보를 낸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그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는데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당대회 끝나고 한 여론조사인데.
2: 그러니까 뭐한 자리가 두 자리 된다거나 뭐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떨어지든 올라가든지 간에 그에 관련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의미하게 오를 만한 호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가 응답 조금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저는 그
0: 근데
2: 정도라고 봐요.
0: 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민주당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은 지역별로 서울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유죄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4월 보궐이거든요.
2: 맞아요.
0: 보궐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좀 묘원할 것 같거든요.
2: 근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올해 3월부터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부동산 문제와 주가가 좋았을 때예요. 근데 26년 3월,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폭망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뭘 공격을 했냐면, 아니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정책 위반자들이 다주택자인데 너희들이 똑바로 정책을 만들겠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내놓고 대통령도 그 장동혁 대표가 집 팔라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집을 팔고 대치기를 당해서 장동혁 대표는 집이 여섯 채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51%를 넘어가고, 그리고 나면서 그때부터 주가도 슬슬 5,000피, 6,000피, 7,000피를 찍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수도권의 지지율이 뭐 어떤 의미로 가는 것보단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중도층에게 정책적으로 저는 성공을 하면 결국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 외에는 정치적으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3: 제 생각에도 지금 솔직히 조국 혁신당은 뭐 방금 우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뭐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하나 단독 보도로 기사가 났던데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조국 원장한테 당명을 좀 바꾸자고
0: 예?
3: 제안을 좀 당신이 해달라. 우리가 얘기하면 좀 너무 반발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조국이라는 간판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자기 당을 추스르기가 급급한데
0: 예?
3: 민주당이 거기에 신경 쓸건 아닌 것
0: 예?
3: 같고, 서울 지역 내의 민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려면 결국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0: 예?
3: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로 이 주택 관련해서는 그때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집은 바잉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리빙, 거주하는 곳이다.
0: 예?
3: 근데 사실 집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0: 예?
3: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죠.
0: 예?
3: 근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펫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주와 소유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터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서 집이 자산인 것도 인정을 하겠다. 소유와 거주 반드시 일치시키는 거 아닌 걸로 하겠다. 지금처럼 소유와 거주를 반드시 일치시키되 뭐가 부작용이 생기면 땜질식으로 메우는 거 말고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메워주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방식 말고 아예 생각을 전면

0: 전적으로 180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울에서도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한테 호응할 겁니다.
1: 근데 이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그리고 정당 간에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와 안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인 건데 저는 우리 그 민주당 정부가 어쨌든 집을 더 이상은 이 사는 목적으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조를 지켜야 되고 다만 1주택자들에게 있어서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사연을 우리가 최대한 촘촘하게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계속해서 그러면 집을 가지고 투자하고 돈벌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집값 폭등하는 겁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엔 미래 세대가 그 올라간 집값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 그 양도소득제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1주택자이면서 비거주 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0: 예,
1: 다듬어서 좀 보완할
0: 저
1: 필요는 있다고 봐요.
0: 정리 좀 해봅시다. 뭐 이걸로 토론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강남 3구는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뭐 40, 30억, 40억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많이 내놓다 보니까 급매로 내놓고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뭐 15억 이하. 집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럴
0: 강남
1: 정도가.
0: 3구를 제외한 다른 곳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서울 지역 자체가 내년 보궐에 민주당한테 불리할 거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아마 김희석 대표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 같은데. 유재하 변호사가 아마 국정 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어떤 생각이지? 예를 들면 지금 대출 규제를 꽉 묶어놨으니까 청년들,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 사다리가 사라졌다 이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대출 규제를 그럼 일단 풀어라.
1: 예,
0: 예.
1: 상당히 완화시키고,
0: 완화시켜라.
1: 예.
0: 그거 하나고 또 그다음에는 지금 세제 개편안으로 했던 세금 문제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켜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 적어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원래대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 똑같은 혜택을, 뭐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례 공제 있잖아요. 그것도 예, 지금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0: 예.
1: 세제 혜택이. 그것도 원래대로 완전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뭐 경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니 강남의 원밸리 같은 경우는 50%가 안 산다잖아요. 왜? 자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학연이라든가 부모 공양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1: 그러니까 강남 지금 그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에 있는 상황이랑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들이랑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강북에 있는 집 하나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여력이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남 살 감히 꿈도 안 꿉니다. 지금
2: 아니
1: 강남
2: 슬프게 왜
1: 얘기하는 게
2: 그래요?
1: 아니라 정리 얘기한 거예요. 예.
0: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요. 저도
1: 숫자가 훨씬 많고요, 거기는.
0: 뭐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만 대출을 풀어주고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0: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가계 부채가 2천조가 넘었거든요. 내일이면 더 뛰고 내일모레면 더 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마 정부도 그런 고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번 얘기했는데 보수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은 내려갑니다. 다만 주식시장도 같이 내려가고 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뛰는데 주식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 진보 양쪽에 어떤 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의논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되나 봐요.
1: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과거에 의대 증원 문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무감이 필요한 것처럼 이 부동산도 국민의힘이 자꾸 너희들은 안될 거야라고 공격의 소재로 쓰지 말고 정말 같이 동참해가지고 어떤 거시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같이 나눠질 수 있을 때 저는 그나마 조금 소강 상태로 갈수 있다고
0: 예,
1: 봐요.
0: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할 시간은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까지 흘러왔고요.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화이트라디오 이동의 뉴스장면성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하 변호사, 정상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에서 여당 얘기했으니까 2부에서 야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을 여당 주도 처리로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성역하는 완성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자체 윤리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탄핵도 3분의 2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7: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그 법률적,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완성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재평가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그냥 무슨 우리 뭐 당원에서 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3분의 2 이상이 됐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누구를 제명하면은 그러면 그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제명까지 가는 문제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게다가 지금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언한 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이걸 제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과도한 공세다. 예.

0: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꾸로 본인이 발언한 게 없다는 게 저는 그게 이진숙 의원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토론회에서도 기자들이 그럼 당신의 입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5.18그 민주화운동 관련 법 통과 법이 국회에서 이제 재개정되면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본인은 아예 기권 찬성 반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5.18은 성역이 아니라는 자기 주장이랑 부합하는 거예요. 5.18 성역이 아니라면서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뭐 유공자 뭐 지정 과정, 선정 절차 이게 투명하지 않다. 어떤 기준이냐? 뭐 공개해라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뭔가 굉장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그 우리 법질서에서 현재 용인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냄새만 풀풀 풍긴 다음에 5.18은 광주는 성역이 아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말 성역이 아니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따른 비판 책임도 감수하셔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1: 예. 자,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일단 민주당이 아마 정치적 어떤 뭐 의도를 갖고 했겠죠. 한 것처럼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국민의힘 현역 중징계, 그러니까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중징계를 두고 제일 하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이네 명의 징계를 보면 결국은 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0: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그렇습니다.
1: 서범수 의원이 9개월인가요?
0: 10개월.
1: 10개월
2: 근데 이제 뭐 서범수 의원도 나중에 분명히 징계받은 게 페널티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 분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다 잘못했어요.
1: 예.
2: 징계받아야 되고
1: 예.
2: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징계가 아니라 제명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만큼
1: 예.
2: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1: 예.
2: 다만 아이러니한 거는 이러한 징계를 정당한 징계를 장동혁 지도부 체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정의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다 비당권파다라는 거잖아요.
2: 그리고 두 번째는
0: 실제로, 예.
2: 형평성이 안 맞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분도 뭐 어디 무소속 도의원인가 이분
1: 예.
2: 지원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들었거든요.
1: 예.
2: 그럼 이분도 해당행위 한 거잖아요.
1: 예.
2: 그리고 이진숙 같은 분들 아, 제명해야죠. 당의 윤리 강령에도 정강 정책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네 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못한 건 맞다. 그래서 징계는 해야 된다. 다만 할 거면은 형평성 있게
1: 맞게 해야. 예.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한동훈 의원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협 위원장 재선출 방식에 반대한다. 근데 이 당협 위원장 재선출 방식은 국민의힘 현역들도 지금 의총에서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를 보니까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0: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원 당규에 뭐 짝수년도 8월 말까지
1: 예.
0: 당협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예.
0: 이제 그걸 해석하기를 뭐 짝수년도니까 2년이죠. 2년에 한 번씩 그런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빈 곳을 8월까지는 다 채우라는 의미인 거냐, 당원 당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그걸 만약에 그 표대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하게 돼요. 최고위원회가 선택해서 의결을 해도 그 해석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전국위에서 다르게 의결해 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파워 게임이에요, 지금. 파워 게임이고 지금 장도혁 대표가 너무 선을 넘은 거죠. 자기 그 올림픽 공원에 심취해서 너무 선을 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수 그 현재 당 그래도 당을 장악하고 있는 원내 의원들이 또 중진들이 아, 이대로 가면은 그럼 우리도 힘이 있다. 힘을 보여줄 수 있죠. 뭐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해가지고 장도혁 대표 운신의 폭을 확 좁힐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당원 당규에 대해서 해석을 아예 달리해버릴 수도 있고.
1: 근데 이 복잡한 게 만일 장동혁 안대로 이렇게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대구 누가 현역위원이에요. 국회의원.
0: 네.
1: 근데 당협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를 제가
0: 당이 완전 콩가루가 되는 거
2: 이미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원권 정지됐잖아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사고 당협이거든요. 근데 권영진 의원 전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 결국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을 맡는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히 우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아마추어 같이 당헌 당규 해석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논리로 빠져들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정치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관례는 맞죠.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관례적으로 현역이 국회의원이 있으면 현역이 그냥 하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다시 재심을 물어가지고 복잡하게 또 누구로 바꾸고 하겠습니까? 그럼 당에 분란만 많은 거 아닙니까? 원래 선거가 있으면 공천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그에 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차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거 표가 안 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나가는 거지. 저는 당헌 당규상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저는 오히려 그게 장동혁 대표를 도와주는 거라고 봅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당헌 당규 얘기할 것도 없이 제가 여쭤보시니까 대답을 한 거고,
1: 예.
2: 파워 게임에서 원내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눌러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보류가 된 거고, 재추진을 하려고 뭐 타협을 한다고 하면 이미 모양이 많이 구겼죠. 체면을 많이 구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리더십 손상은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무슨 당헌당규 얘기해서 된게 아니고 힘으로 누른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만큼 당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3: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당내에서 어떤 영향력도 지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원내에는 이미 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내년에 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쫓아날 수는 없는 거고,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원들한테 소구를 해야 되는데, 당원들에게 계속 이런 의제를 던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은 저런 현역 의원들의 뭐힘 때문에 부결됐다 라는 뭐 프레임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좋은 거
2: 그거는 또
3: 아닌가라는
2: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와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반 당원들은 갑자기 웬 생동맞게 당협위원장 자기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뽑으라고 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뽑자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이 시국에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잘 못해서 국정 지지율 떨어졌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이거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시기에 왜 갑자기 당협위원장을 전면 교체하지?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내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다수는 지금 이런 어떤 혼탁한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자꾸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싫죠.
0: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버리면 그 지역에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있고 당원들이 있잖아요. 핵심 당원들이. 그 사람이 이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보다 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천권은 행사해버렸고, 이제 다음 선거는 총선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안 그래도 지금 취약한 리더십을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교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를 노리고 하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갑니다.
1: 예, 거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또 입장을 냈네요.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이다. 경찰 개혁기구 고민해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무책임하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보안수사권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뭐 보안수사권이 지금 완전 폐지된 건 아니죠. 아마 10월 2일? 뭐 그날쯤으로 폐지되는 걸 텐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검찰 수사권이, 문제가 이제, 넘어가서,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됐을 때, 그때, 그거를 막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 지금 이거 보니까 없다. 경찰이 암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박원종 의원 같은 경우 킥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암장 못 한다 그랬는데 봐라. 다 암장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0: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수사권이 있잖아요.
1: 지금은
0: 그런데
1: 있죠, 지금. 예.
0: 근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좀 반대로 보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연을 보니까 2008년도에 안양에서 아동이 납치되고 부녀자가 납치돼가지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제도를 바꿨냐면 여성과 아동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바로 담당 경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한 그 경찰관이 바로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탐문수사 시작을 하고. 아동과 여성이 아닌 경우는
1: 성인 실종
0: 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범죄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거기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아동과 여성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수사하라고 그 경찰한테 권한을 강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경찰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결과를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2008년 이후에 학계에서는 그러면 이 경찰이 아무리 전화해가지고 종결을 할 때도 그 신고된 사람의 인터넷 활동, 이동통신 내역 그리고 금융기관의 활동을 반드시 첨부를 해가지고 종결수사소에 첨부를 해야지 이걸 종결할 수 있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막상 경찰 말고도 다른 치매논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실종도 많이 있으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미 학계에서도 이런 보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커지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1: 있었던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0: 아니 제도가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믿고 있다는 그 제도가 미비했다는
2: 그렇죠.
0: 겁니다.
2: 그렇죠. 예. 어느 시스템이 사람을 믿고 시스템을 만듭니까? 사람이 악인인 걸 전제하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지. 그런데 아까 강성필 부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건 보안수사권이 현재 이 시각 현재 있는데도 이런 상황 발생했다. 없어지면 얼마나 더한 암장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가장 큰 권력 경찰 권력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위험성은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예.
2: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화되기 전에 보안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작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1: 예.
2: 근데 그때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구호에 떠밀려가지고 지금 그게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바닥이 잡힌 거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국민들 흐린 눈에 해줄 거예요.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10월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거 보안수사 전면 금지함 개정 형사소송법 재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겁니다. 비록 전당대회 때 그렇게 말 바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흐린 눈 해줄 거니까 좀 바꿔서 억울한 피해자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막 뭐 여론조사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20, 30대 여성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탄탄해 보였는데 예.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과거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이번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이곳에 대해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보안수사권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암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장이 떠올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좀 정확하게 어떤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주든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 그동안 뭐 했대요? 대안 마련 안 하고.
2: 아니 그러게요. 사건이 나면 그때 또 만들고 또 사건 또 나면 또 나고 계속 이렇게 대안을 그 누더기식으로 만드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안수사 전면 금지 법안을 다시 없애면 돼요. 그럼 굳이 이렇게 어렵게 대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고생을.
1: 누구 주도로 합니까? 청와대 주도로 합니까?
2: 청와대가 지금 민주당 일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1: 유시민 씨 다시 나올 텐데.
2: 유시민 씨 다시 나와도 그때 그걸 정면 대결해야지. 전당대회도 끝났는데.
0: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 할 게 뭐가 있습니까?
0: 아까 뭐 보안수사권이 뭐 요 보안수사 요구권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와 지금 장민환 씨 사건을 너무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본질이 흐려질 수도 예. 있다고 말하고 아시다시피 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좀 나름의 역할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2: 예. 기대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 말처럼 뭐 이런 우려점이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지속 해서 나왔었고 많은 얘기를 했죠.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강성 의원들 필두로 해서 문제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후과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느냐 했더니 뭐 언론에 알린다, 킥스를 보면 된다, 피해자한테 고난을 많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아 대안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0: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아까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법무부 장관이 다시 이제 롤백을 하는 거잖아요. 당으로
1: 네.
0: 왔을 때 그러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어떤 보완책을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느냐. 근데 만일 그런 안을 냈을 때 민주당 내에 반발은 없을까요?
1: 반발이 있을 겁니다. 반발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등 여러분들이 총의를 잘 모아야죠. 그리고
0: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운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하 변호사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0: YTN'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균기온을 웃돌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수요일인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무덥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1도 이상이 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심한데 게다가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도 구리 암사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 으로도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에 잇따른 부실 왜곡 수사가 논란입니다. 10월이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데 경찰에게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분남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의원님 뭐 고검장 출신이고 여러 크고 작은 수사를 지휘하셨는데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최근 뭐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실종 사건 등 이런 일들이 잇따라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도 탓일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겠고.
1: 이제 장윤기 사건이나 이번에 실종 사건의 암장,
0: 예, 암장
1: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0: 예.
1: 옛날부터 쭉 있었던 일들이고
0: 예.
1: 이제 이 보도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경찰관의 태도,
0: 예.
1: 직무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0: 예.
1: 또한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의지, 또한 피해자 인권을 보호했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죠.
0: 예.
1: 또 하나는 지역과 토착된
0: 예.
1: 경찰관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역과 토착된 그래서 객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인사 구조. 또 거기에 이번에 실종 사건도 그렇지만은 내부 기각 문제가 있습니다.
0: 예.
1: 결재나 어떤 기록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상급자들이 제대로 그걸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죠.
0: 이게
1: 요약하면은 자질과 능력과 태도,
0: 예.
1: 제도에
0: 예.
1: 자질, 능력, 제도, 예. 태도 이게 종합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0: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뭐 이런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고 쭉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언론 보도로 인해서 더 커진 건 또 사실이에요. 언론의 뭐 이슈 몰이라든가 프레임 전환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었겠죠.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혹시라도 한 번 더 검찰이 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이제는 그 찬스마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자질이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경찰의 권력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찰 견제는 누가 하냐. 이런 불안이 또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1: 지금 경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보안수사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연동을 짓더라고요.
0: 예, 예.
1: 저도 이제 오늘 기사를 좀 봤는데 제주도 사건 암장 사건과 보안수사권 연계했는데 장윤기 사건하고 이 실종사건 완전 내용이 질이 틀리는
0: 예,
1: 내용입니다.
0: 예, 예.
1: 장윤기 사건은 이미 사건화 된 겁니다. 사건.
0: 예.
1: 형사사건을 잘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고 이것을 검사가 걸러냈던 것이고
0: 예.
1: 이 암장 사건은 보안수사권은 무관의 검사의 손에

0: 예.
1: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경찰에 많은 이제 사건이 가고 있어요.
0: 그렇죠.
1: 많이 가고 있는데 절대 권력은 부패해야 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되죠. 이제는 경찰에 간 권한을 뺏어올 수는 없고
0: 예.
1: 경찰에 간 권한을 얼마만큼 우리가 견제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권 성취가 필요하다고
0: 아,
1: 봅니다.
0: 정권
1: 사건 성과
0: 성취.
1: 필요해요.
0: 예.
1: 왜 정권 성취가 필요하냐? 정권 성취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0: 예.
1: 현재 경찰에서는 사건을 1차 종결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혐의를 해요. 무혐의면은 송치를 하지 않고 송부를 합니다. 송부. 그러면 검사 사건을 90일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려보내죠. 그리고 무혐의 이유도 검사가 쓰는 게 아니라 경찰이 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건의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다 보니까 한번 경찰에서 사건이 암장되다 보면은 이걸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또 경찰 역시도 아, 내 사건, 내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전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장 사건을 막는 법, 또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법은 사건을 정권 송치해야 된다.
0: 예.
1: 이게 가장
0: 예.
1: 유용한 방법을 생각하고 이걸 하려고 우리가 이제 많은 주장을
0: 네.
1: 했지만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고소인의 이의신 청구 기존에 있었던 거 거기에 고발인의 이의신 청구만 지금 된 상태죠.
0: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제주도 사건이 사실은 보안수사권과 연관이 있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1: 아니,
0: 그런데 이제
1: 폐지된다 할지라도
0: 그러니까
1: 그건
0: 예,
1: 전혀 무관한
0: 이
1: 거요.
0: 사건은 무관한
1: 네.
0: 겁니다만 국민들이 왜 이제 우려를 하는 건 아마 아실 테고 왜 우려를 하는지.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의원님은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 뭐 이번 형사소송법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향후에 또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 정권 송치는 지금 한 거는 보안수사권 요구인데 그래서 뭐 중수청에다가 보안수사권 요구 전담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정권 송치와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이 국민들이 경찰에 갖고 있는 불신이라든가 경찰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 현 시스템에서는 예전만큼 안 되더라도
0: 예.
1: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사 가지고 어떤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또 이번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함에 있어서 이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우리는 수없이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했던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0: 예.
1: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0: 예.
1: 고육지책이죠, 어떻게
0: 예.
1: 보면은. 그러게 하면서 만드는 제도인데 그 제도 위에서도 정권 송치가 되고 보안수사권 요건의 행사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한번 수사했던 경찰에게 또 사건을 맡기니까 결론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수사기관,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기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건이 보다 더 실질화됐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아, 이 법에 상당히 진일보 했다는 게 검사에게 진술 청취권이 있어요. 의문이 되면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0: 예.
1: 그것을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서류를 만들어서 증거를 쓸 수는 없지만은 아 내가 이 보안수사 할까 말까? 절도 사건을 받았는데 공범도 더 있을 것 같고 피해액도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상한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이 확실한가를 알기 위해서 진술 청취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건의 절묘한 절충 지점, 중간 지점까지 넣은 항목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도면은 잘
0: 괜찮다.
1: 어느 정도 괜찮다.
0: 예, 그러니까 뭐
1: 어느 제도든지 100% 만족한 제도는
0: 그렇죠.
1: 없으니까.
0: 또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최근에 그 검찰 출신이죠. 박은정 의원이 경찰은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 왜? 킥스가 있기 때문에 킥스에 다 이렇게 전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경찰이 암장하느냐? 그런데 이 제주 실종 사건은 암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킥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킥스라는 제도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킥스라는 제도가 경찰이 그 수사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다가 사건에 관한 기록을 올리면 검찰도 볼수 있나요? 다 그냥?
1: 볼수 있죠. 근데 이제 킥스라고 어렵게 표현할 거 없고 전산 시스템에
0: 예.
1: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띄워놓은 겁니다.
0: 경찰이 다 띄운다.
1: 띄워놓은
0: 예.
1: 피의자는 누구고
0: 예.
1: 사건 내용 뭐고 오늘 조사했고 이런 점들 띄워놓은 것이고 지금 그러한 킥스에 있는 형사사건 시스템과 암장사태의 프로파일이라는 실종의 시스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볼 수 없어요. 이것을.
0: 그래요?
1: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수사권과 연결시킨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으로 돌아가서

0: 자, 암정 시스템에 사건을 내용을 띄워놓든 킥스의 사건을 띄워놓든 그것이 암정을 예방하려면 대전제가 뭐가
1: 예.
0: 됐습니까? 띄우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어야지. 띄우는 내용이 증거에 집중이 객관적 사실일 때 암정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토론이 가능한 것이지
1: 예.
0: 띄우는 사실이 증거에 입증되지 않고 그것이 허위 사실을 띄워놨다. 이것은 킥스로 발견할 수 없는
1: 발견할 수
0: 겁니다.
1: 없다.
0: 그걸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것을 뭘로 발견하겠어요?
1: 그럼 어떻게 예.
0: 결제자가 매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1: 근데 지금 지금 이 제주 사건 같은
0: 근데 제주
1: 경우에는
0: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암정 실종자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입력한 담당자가 해제도 할수 있는 시스템이란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결제자들이. 결제는 아마 이제 그러다 서면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는 결제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방안이 결제자들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결제를 해제할 때 시스템상에 그 사람들이 결제를 파동을 하는 방안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1: 그럼
0: 그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허위 사실을 올려놓을 수 없다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러면 경찰의 뭐 의무감, 사명심 이런 것만 믿고 있어야 됩니까?
0: 그래서 경찰에서 결제자들이 의무감, 사명감도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은 결제자들이 정확한 결제를 해야 되겠죠. 아니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이 있을 때도 검사에게 기록이 다 온다 해서 모든 검사들이 암장석을 발굴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검사만이 그 경찰선 기록을 보고 암장색을 발굴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종사건 시스템에 아무리 결제자들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다 할지라도 보면 뭐할 겁니까?
1: 그러면
0: 그런
1: 그건
0: 능력을 배양하고
1: 예
0: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1: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경찰이 암장하려고 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종결로 처리하고 전권 송치되면 검찰이 또 봤을 때
0: 종결이 무혐의 처리예요.
1: 무혐의 처리했을 때 보면은 알 수도 있다
0: 할
1: 전권
0: 수 있죠.
1: 송치하면
0: 할 확률이 높아진
1: 그러면
0: 거죠.
1: 전권 송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저는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1: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내는 형사소송법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0: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하는데 뭐제 의견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주장한 입장인데 이번에 안 들어갔죠.
1: 그 지난번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 가능성도 있다 전권 송치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0: 그러던가요?
1: 의원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0: 저는 강력히 주장했어요.
1: 의원님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습니까?
0: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일부 동의하는 의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전권 송치 관련해서 사건은 뭐 살인죄, 형사죄 이런 죄명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뭐냐에 따라 세 개로 대비를 돼요. 고소 사건이냐, 고발 사건이냐, 인지 사건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안 되면 인지 사건이라도 전권 송치를 하자. 왜냐?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검사의 사건이 내공합니다. 고발 사건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인지 사건은 그러한 검사에 갈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한번 강력히 해보자 주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 그 7대 사건인가요? 7대 사건만
0: 7대 사건만 방금 말씀하셔서 전권 송치를 하죠.
1: 송치가 되고
0: 왜냐하면
1: 나머지는 안 되는 거고.
0: 그렇죠. 그럼 어떤 사건은 송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송치를 안 한다. 그 피해자의 기본권이라든지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번 사건으로 넘어왔을 때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가 7만 건이 넘는다. 근데 법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서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마 그 노인이나 아동 실종 사건은 경찰이 바로바로 아마 수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보면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지금 18세 미만의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그 관련 법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영장 없이 CCTV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동 경로도 확보할 수가 있고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DNA 감정도 할 수가
1: 다
0: 있습니다.
1: 할수 있다.
0: 그러니까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용이하죠. 근데 실종 당시 18세 이상이 된 성인에 대해서는 예. 그런 법이 없어요.
1: 뭐 개인정보 침해라고 또 인권 예. 문제를 또 지적할 수도
0: 법이,
1: 있겠고.
0: 법이 없다 예. 보니까 경찰청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예. 뭐 가출인인가 하는 용어로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죠.
1: 그렇겠죠,
0: 영장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에서도 다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이제 제주도 사건은 이런 권한이 부족한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종 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법을 하나 좀 만들었죠.
1: 예.
0: 작년 1월에 실종 성인의 발견이 복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예. 아직 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하는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0: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처럼 실종 당시 18세 이상 성인 할지라도 영장 없이 위치도 알아보고 카드라든지 이걸 통해서
1: 핸드폰이나 그렇죠. 그 신용카드
0: 신용카드 뭐 그다음에 교통카드 네. 이것을 이 사람이 이동률 어떻게 됐는지 CCTV를 보는 거 또 중요한 것은 DNA 주원이 살아난 여성의 DNA 이런 것을 영장 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종자에 관한 생사 여부 소재를 확인했는데 아주 용이한 이 법률이죠.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한번 우리 행안위에서 1차 스크린을 했어요. 그런데
1: 예?
0: 경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 경찰청에서요?
0: 업무가 많아진다. 그런데 네. 제가 이, 법, 예. 이 법을 발의했던 이유가 지금 옛날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많은 실종 성인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애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럼요. 예.
0: 특히 국회 정문에 보면은요. 1인 시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사건을 통해서 통과됐으면 좀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1: 예. 그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을 직접 주문을 했고 민주당 차원에서 경찰 개혁 추진단을 꾸렸는데 지금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10월 2일인가요?
0: 그렇죠.
1: 예,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수청이 10월 2일에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 수사원이 한 80% 이상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80%가 됐고 이러이지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안착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10월 2일을 넘겨서는 안 되겠죠.
1: 검사들도 많이 지원했습니까?
0: 검사는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는 뭔가 준비가 될 때딱 해서 이거 10월 2일을 넘기게 되면은 또 계속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예. 이 날짜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1: 예. 아니, 물론 뭐 아까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도 좋은 법안인 것 같긴 한데 또 인권 문제랑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0: 그게 인권 문제와 예. 부딪힐 것을 염려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항을 뒀는데 예를 들어서 실종된 성인이 경찰에서 확인이 됐으면 소재가 그분이 나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다면 연락 안 합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전권 송치 문제도 아마 당내에서 좀 더 내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일단 추진하고 허점은 차후에 고쳐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국민들이 그 사이에 그런 피해 입은 국민들 어쩌란 말이냐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또 국민의 삶이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예, 예.
0: 그래서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꼼꼼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히 약자들 보호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꼼꼼히 해야 되겠죠.
1: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가 이제 수리됐다고 하니까 당으로 돌아오겠죠.
0: 돌아오겠죠.
1: 예, 당으로 돌아왔을 때 역할을 혹시 의원님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보안사건 관련된 건지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건지.
0: 제가 그분의 의중을 알 수는 없는데 예. 정성호 장관께서는 보안수사 일부 전칭계를 예. 좀 주장하셨죠.
1: 예.
0: 장관 때.
1: 예.
0: 그게 일관성 있게 하면은 돌아와서 그걸 주장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 생각인데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1: 그 일단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된 상태에서 뭐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0: 그 불가능하죠.
1: 예, 불가능 것 같고
0: 불가능하죠.
1: 그러면 다른 뭐 입법안이라든가 뭐 개정법이라든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가능하다고
0: 지금 보십니까? 대전제인 보안 수사권이 폐지했던 법을 빼갈 수는 없죠.
1: 예.
0: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1: 예, 그러니까
0: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1: 개정한 건 가능하다.
0: 예, 예. 그렇죠.
1: 그걸 아마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분들은 기대를 그것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의원님 지역구가 호남인데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지금 원래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은 컨벤션 효과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1: 예.
0: 저도 이거 전당대회 끝나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1: 예.
0: 근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 예.
0: 뭐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 나와서 두 분이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 아닌가.
1: 그때 떨어졌다.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 혹시 어제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나와서 한 말 알고 계십니까?
0: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상사가 있어서
1: 예.
0: 그 방송 제가
1: 보지 않습니까?
0: 못 봤고 이 방송 나온 게 질문지에서 내가 대충 보고 왔어요.
1: 네. 호남에 대해서 약간 호남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0: 제가 그건 몰랐어요. 전체를 안 봤기 때문에 예. 그 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이걸 예. 약간
1: 비교했고.
0: 비교하는 예. 제가 기사만 봤는데 전반적으로 발언이 약간 세다.
1: 예.
0: 제가 그걸 느꼈어요.
1: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정청래 투표가 많이 나온 것은 현명한 선택이고 호남에서 김민석이 많이 나온 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다. 호남 반도체 등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도 호남 국회의원들도 많이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혹시 아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0: 발언 전체적으로 너무 셌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저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서 좀 너무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되지도 않을까?
1: 그럴 수도
0: 이런
1: 있는데,
0: 상황까지 이렇게 예, 왔지 하는 아쉬움이 예. 많이 남아요.
1: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 전당대회인데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약간 지지율도 약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뭐 김어준 씨나 또 유시민 씨나 밖에 있는 외곽 인사들까지 참전을 했기 때문에 쉽게 봉합이 되겠느냐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갈라진 것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0: 앞으로 봉합이 돼야죠.
1: 그건 뭐 당위성 문제고.
0: 당위성 문제. 예. 저는 봉합이 되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 정도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그 의원님 최근에 의원들 호남 의원들 실력을 키워야 호남 정치가 복원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 어떤 뜻일까요?
0: 우리 호남인들은 호남 사람들은 호남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찍어주지 않거든요.
1: 예.
0: 그 호남 유권자들 볼 때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실력이 있냐 이것이죠. 정무적 강화라든지 전문 실력이라든지 중요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되는지 이것이죠. 그걸 기르자는 것이죠.
1: 일단 그러면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공천을?
0: 공천 잘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1: 아니 뭐 국민의힘이 영남에 묻지마 공천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호남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0: 아니 호남에서 강주나 호남에서도 무조건 당의 소속도 당의 충성이 있다고 해서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0: 이게 전략 호남은 전략 공천이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경선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실력 인사를 뽑는 거죠.
1: 그
0: 실력 있는 남세 뽑혔지만은
1: 예.
0: 더욱 실력을 갖추자는
1: 것이죠. 그 최근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합당에 반대했던 수도권 인사들 지역구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뭐 합의하고 협의하고 힘을 합치더라도 호남에서는 경쟁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다음 총선에서도 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힘을 집중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얼마든지 능력이 된다면은
1: 네.
0: 호남에 와서 한번 후보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건 건설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도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하겠죠.
1: 예.
0: 유권자 선택이죠.
1: 그런데
0: 저는
1: 예.
0: 조국 혁신당이 과연 지역에서 국회를 낼 수 있을 정도 지지를 받고 있을까 호남에서?
1: 예.
0: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은 뭐 검찰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다 뺏긴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 죽은 권력에는 뭐 가열차게 수사하고 산 권력은 봐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0: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소회가 조금 또 남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중수청 출범 앞두고 있어서.
1: 소회가 남다르고 제 평생을 담아온 검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0: 네.
1: 마음이 아픈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신처럼 검찰이 가지고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잘못 써서 이런 방금 말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은 후배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도한 역사적 흐름과 민심이 흐름에서 수사권을 떠나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 수사권에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민주당의 불만을 갖고 이러한 정책의 불만을 가져서 안 된다. 아직도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영장 청구권이 있고 기소 여부권이 있고 공소 유지권이 있고 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객관적 진실과 인권부에서 제대로 한번 써봐라. 저는 이런 요구도 이런 마당에 검찰 한번 이걸 잘 하겠다는 세리머니도 필요하지 않냐.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양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키.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 예산인 729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한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에 0.68% 오른 6742.74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기관이 1조 1천억 원, 개인이 1조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와 동일한 25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장중 급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0.42% 오른 167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시점이 다음 달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약 350곳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여간의 협상 끝에 내놓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마감한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조합원들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7,535명, 50.08%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찬성률은 49.92%로 25표 차이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양측 노조는 사측과 별도로 교섭하는 만큼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전임직 노조는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인 천리안 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 6호가 2033년 발사를 목표로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갑니다. 천리안 위성 6호는 초미세먼지와 지상 오존, 산불과 같은 대기 환경과 적조, 기름 유출 등과 같은 해양 환경 변화를 파악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지 궤도 위성 탑재체를 국산화하고 화학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

6개월 된 영아를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3도, 습도는 58%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9: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11: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4: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인다. 박완규.
1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그날 새벽에도 11살 A군은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500m쯤 떨어진 편의점을 찾았죠.
14: 어서오세요.
15: 어? 눈에 멍이 들었네.
13: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 아래쪽 멍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15: 너 혼자 온 거야? 얼굴은 왜 그래?
16: 맞았어요.
15: 맞았다고? 누가? 아니 누가 그랬는데?
16: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13: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는 그날 다시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교회를 빠져나왔죠. 이번에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6: 저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아파요.
13: 그렇게 아이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또 한 번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죠.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침대 등에 결박한 상태였고 이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교회를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아이. 아이는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3: 오프닝에서 아이가 숨지기 직전의 상황부터 짚어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살 아이, 이 아이가 부모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평소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17: 네, 먼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친모가 미성년자였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외할머니는 다시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교회가 집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생전에 장애수당이나 생계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돌봐야 할 어른들이 아이의 권리를 전혀 챙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둘러싼 위험 신호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신고들이 있었던 거죠?
17: 네, 일단 신고 이력이 무려 4차례나 됩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천안시가 3차례 현장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때도 시가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할머니는 실제로 기소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아이가 직접 교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총 4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이를 지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나 아이가 아동보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던 셈인데 특히 이번에는 아이가 두 차례나 직접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요. 왜 아이가 두 번이나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17: 네, 경찰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낼 때 따져야 할 건 가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아이에게 안전한지이잖아요.
13: 네.
17: 또 아이의 지적 장애로 인한 행동 심리 특성 때문에 당장 받아줄 시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13: 그런데 아이가 직접 맞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몸에도 멍이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7: 네,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가 있고 긴급임시조치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직접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13: 왜 작동을 하는 겁니까?
17: 먼저 경찰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이가 직접 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몸에 멍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 네,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아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요. 경찰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결박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랬다, 뭐 보호나 훈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런 이유를 대면 아이를 묶어두는 행위,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17: 네, 당연히 절대 안 되죠.
13: 네.
17: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건 어떤 이유로도 훈육이나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고 형법상 감금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13: 네, 일단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구속됐고요. 혐의는 어떤 혐의 적용이 됐습니까?
17: 네,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 모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학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학대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0: 있어야 하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8시간에 이르는 결박, 탈진, 고열 등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뭔지, 뭐 어떤 증거들이 또 핵심이 될 만한 것인지, 왜 그럴 건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원인, 즉 결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는 골절 등 특이 소견이 없다고 했는데 결박으로 인한 탈진, 고열, 순환장애 등이 사망에 기여했는지를 정밀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겠죠. 둘째는 각 피의자의 역할과 고의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만약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피해 아동의 심각한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교회, 여기가 뭐 집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목사나 외할머니 말고도요 다른 성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려줬고 경찰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직접 아이를 묶은 사람과 그걸 지시한 사람, 뭐 알고도 방치한 사람, 뭐 구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책임을 각각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아동학대 치사의 어떤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손을 댄 사람만이 아니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같은 죄책을 집니다. 그리고 직접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알고도 방치한 경우, 즉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에 함께 있던 성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가 계모의 학대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 없이 방임한 경우 아동유기 방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보호 의무는 반드시 뭐 법적인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대응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접근금지 조치의 기각,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건 단순히 대응이 아쉬웠다는 비판을 넘어서요 각 단계, 주체별로 법적인 책임까지 좀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0: 네,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차례나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자체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과 2024년에 사례를 이관받았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관의 재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접근금지 기각 결정이 그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1: 특히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위험신호가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현행 아동학대 제도를 보면 반복 신고되는 아동이나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더 강하게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런 구멍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다. 2021년, 2024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신고 이력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과

0: 지자체의 교육 당국이 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즉각 분리 제도의 형해화입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적 보호체계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셀레나 고메즈와 더 씬의 Who Say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기가 식지 못하고 있고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은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오늘보단 기온이 낮겠고요. 남부는 무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낮 기온이 31도, 광주 35도, 포항은 37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반포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이어지는 반포대로도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강남 선모병원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사평대로는 3호가든 맨션에서 반포나들목 쪽으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데요. 도심 쪽 으로는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목교 사이 또 신정교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히고 철산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3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도에 유추건 기자입니다.
2: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안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직 중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잇따라서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낸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10월 7일에 끝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우천과 폭염 취소 경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105경기에 대한 일정을 이같이 재조정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10월 7일 마지막 경기에는 올해 문을 닫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과 LG의 경기가 잡혔고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KT와 삼성이 수원에서 마지막 경기를 벌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하고 돌아온 안세영이 3년 전 첫 번째 우승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도 자신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에는 안세영의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다시 오른 건 안세영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4: 당연히 지금 이번에 우승했을 때가 훨씬 더
5: 안세영 선수입니다.
4: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3: 64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 과정은

0: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무조건 들 것 같고요.
1: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에서 무려 31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이소희, 백하나조도 큰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2: 네, 작년 12월에 우승하고 지금
3: 이소희, 백하나 선수입니다.
2: 우승하는 건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네, 저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1: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음 달 초 중국 마스터즈가 끝나는 대로 인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최종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4: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크게 오른 기온이 밤사이에도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면서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6: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7: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8: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9: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6: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던 부경장은 다시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선혁 기자입니다.
10: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1: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2: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10: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부경장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와 신고자들에게 일일이 통화를 시도하며 추가 허위 종결이나 부실 수사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6: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0: 조작한 걸까요? 박기원 기자입니다.
1: 박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2: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3: 건국대
2: 존재하지
3: 경찰학과
2: 않는 것을
3: 교수입니다.
2: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1: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3: 손수호
4: 정말
3: 변호사입니다.
4: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1: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5: 경기 지역 경찰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년간 종결된 관내 실종 사건 7만 7,506건을 대상으로 처리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지난 2024년부터 지난 22일까지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19,033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 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7: 과연 이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5: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이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면서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

0: 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2: 합니다.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게 해야 합니다.
0: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3: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0: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무책임한 자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마련하라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0: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 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5: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6: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7: 제주도에서 전철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경찰관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실종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50대 남성 A씨가 죽고 싶단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단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가 자주 다니던 경기 구리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행적을 확인한 중랑경찰서는 오후 7시쯤 구리경찰서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을 파악한 구리경찰서는 어제 오전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뒤 필요할 경우 보완, 재수사 또는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6: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래 기자입니다.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9: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거고
2: 김윤덕 국토부 장관입니다.
9: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10: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8: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경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부경장이 구속된 건데요.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경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부경장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조치됐습니다. 부경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7: 정부와 여당이 세수 증대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 분야에 전략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6: 네,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산업을 총력 지원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1: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12: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11: 당정이 발표한 중점 투자 분야는 모두 5가지. 먼저 향후 30년 성장 동력을 제공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K-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13: 거고요.
11: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역시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생이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아동수당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지방주도 성장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장입니다.
1: 전략적 투자도 필요합니다.

0: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란 전쟁을 정리하기 위해 초고강도 경제 제재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2: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란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경제 압박에 매달리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3: 완벽한 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 속에서 유령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초고강도 공세에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4: 우리에게도 맞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의 법칙을 잘 압니다. 이번에는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공세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란 경제장관입니다.
3: 군사적 우위나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승리 청사진이나 출구 전략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며 과거 베트남전의 뼈아픈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과 형태는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세계 원유 공급망을 직접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복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훨씬 큽니다. 의회와 군 내부의 거센 책임 공방 속에서 백악관은 깊은 외교적,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출구 없는 장기전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5: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6: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4: 피해 차주입니다.
6: 없어져서 아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5: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6: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5: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학부모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죽인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용자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특정 학생을 지목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과급 60%를 주식으로 주는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7: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네,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이 부경장이 결국 구속됐다는 소포 전해드렸는데요. 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 결국 법원이 부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8: 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저녁 직무유기와 공존자기로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해야 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여 부경장을 석방했었는데요.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부경장은 다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접수받은 뒤 연락이 닿았다며 전산기록을 허위로 삭제해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셀프 종결 처리한 건데요. 이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 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2: 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전 계획이나 살해 의도가 없었고 또 참회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는데 엄벌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9: 아기의 팔을 붙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 발길질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광주 여수의 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입니다. A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숨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출혈, 다발성 골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별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 회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가명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 가명에 대해 허무함의 충격이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전국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한 사람당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시군과 기념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순차 지급될 방침입니다.
1: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 네, 어제 발견된 이 시신 구검진의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 네, 일단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이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지문이 사라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치아 감정 결과 이제 신원이 확인된 건데 네. 뭐 외상의 흔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10: 보통 변사 사건은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그 기온이 높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치의학 계통에 이 치아가 동일하다로 밝혀졌는데 지문은 당연히 소실이 되죠.
1: 네.
10: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정확한 그 감식 결과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그런데 지금 그 휴대폰에 포렌식이라든가
4: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입니다.
10: DNA를 채집을 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본인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좀 더 세밀한 그런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감정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사인을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2: 예. 뭐 앞서 경찰에서는 이제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 혐의점이 좀 낮다. 이제 이렇게 예.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부검 진행 전이었는데 그런 이제 사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정을 한 건데 이게 좀 시점으로 빠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 앵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오래 해본 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이 아니라 현장 감식을 하는 이 과학수사팀이라는 게 있고 또 저도 이제 그 일선에 있을 때 그 강력 파트에서 변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현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뭘 보냐면. 그 목매물로 추정이 될 때 과연 저항흔이나 반항흔이 있었나 그리고 제3의 흔적 소위 말하면 발자국이라든가 제3자의 어떤 흔적들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휴대하고 있는 뭐 금팔찌라든가 또 가락지라든가 금반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제3자의 범행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이제 판단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현장을 굉장히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치밀한 그 계획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국립과학수사 연구나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로 이걸 결과를 봐야 되고 미리서부터 예단을 해서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섣부른 그런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근데 그러면 이제 백골화가 된 상황에서도 부검을 통한다라면은 이 타살 혐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 건가요?
10: 사실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이 돼버리면 거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2014년도 유병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모 유병원 사건. 이때도 이제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될 때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부검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은 이런 사인불명이 나오거든요. 역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골화가 돼버리면 외상 흔적이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다만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감식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까?
10: 예, 그래서 마약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안에 우리가 감식이 되듯이 독극물인 경우에는 이 부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장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끊을 만큼 뭐 힘든 일은 없었다. 그리고 유서가 없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죽음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서라든가 혹은 자신의 죽음을 좀 암시한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미리 있었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도 그런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장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친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네. 유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정황들도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뭐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타살인지 혹은 뭐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 이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사망 경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2: 우선 앞서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상당 부분 부패가 됐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매컨대 현 상황에서도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뭔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은 또 부검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 밖에 약물이나 독극물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뭐 외부에 의한 그런 타살인지 혹은 그 사인이 뭐 스스로의 선택인지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 말고도 현장에 대한 뭐 면밀한 조사 역시도 사고의 경위, 이 사안의 경위를 판단하는데 무척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목매사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됐던 도구라든가 혹은 당시에 장미란 씨가 또 입고 있던 그런 옷에 대해서도 그런 흔적이 있는지 혹은 외부에 그런 힘이 개입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져볼 거고요. 그 밖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있었던 뭐 통화라든가 혹은 기타 메시지나 혹은 그 밖에 뭐 금융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모두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일단 부경장이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았는데 일단 적용된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 일단 법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직무유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죄가 있습니다. 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담당자로서 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장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기록들을 다 허위로 입력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전상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입력을 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전자 관련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행위 자체가 결국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위계로 방해한 그런 혐의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일단은 뭐 1년 5개월 사이에 이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튼 뭐 추가적으로 정황이 또 드러나게 되면은 추후에 이 형량 같은 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2: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사건 그리고 지금 장민환 씨뿐만 아니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도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공전자 기록을 뭐 위작을 했다든가 혹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후에 양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의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정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기를 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라는 점으로 또 따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 역시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받을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부경장이 조사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통화 기록이 없다는 거죠?
10: 굉장히 잘못된
1: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10: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그 자신의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업무를 볼 때 보는 업무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일반 전화,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본 바 전혀 실종자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1: 네.
10: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년 약

0: 8만 건에 육박하는 그런 그 성인 실종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1년 5개월 만에 29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1년 5개월 사이에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그 인력 내지는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 성인 실종은 거의 97~98%가 소재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히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사건도 당연히 귀가를 하거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행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런 걸 반복해서 정말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자 가족에게 하고 그다음에 허위 종결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1: 아니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장 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서 이 실종 사건 자료까지 삭제를 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이 코드를 왜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요?
0: 어처구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당직을 하면은 보통 그 팀과장한테 아침에 당직 회의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팀장이나 보통 계장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본인이 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이제 그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실종자 관리 이 전산을 삭제를 해버리면 외부인은 전자결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변사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사망 이렇게 돼야 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사건. 신고가.
1: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종료를
0: 그러니까요.
1: 하려고 했을까요?
0: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의문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중에 돌아오거나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이 이제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변사도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걸 입력을 해서 종결 처리, 허위 종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돼요.
1: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면 단순한 실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0: 실수가
1: 또 다른
0: 아니죠.
1: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0: 굉장히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뭐냐. 보통 실종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 수사를 계속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싫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2: 네.
0: 왜 그러냐. 의뢰급 성인은 신고를 하면 자연히 돌아오거나 소재가 확인이 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루어서 예단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가 굉장히 태만한 그런 형태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께서도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일단 부경작이 만약에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황상으로 본다면 뭐 은폐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3: 네,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실종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에는 이런 자료까지도 폐기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유죄의 판단을 받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정황들로 이해가 됩니다.
2: 네.
3: 그런데 단순한 태만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저 사건을 종결시켜놓고 그 이후에 뭐 후속 조치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종결시켜놓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 시스템에 이후에는 자료까지도 폐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이미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추후에 징계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형사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폐기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크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뭐 고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들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까 이제 이 프로파일러 투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사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0: 많이 다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형법상 위반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취조를 하죠. 추궁을 하고 보면 예.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리적 부검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은 지리적이라든가 심리적 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조사를 하면서 배경이나 동기, 그다음에 목적 이 부분을 범죄 사실이지만 배경이 뭐고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고의가 있었느니 실수가 있었느니 이런 부분을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조사를 해보면 네.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기법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상당히 이 조사 차원에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이게 다른 거지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아니죠.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1: 더
0: 있죠.
1: 정확한
0: 네, 프로파일링 기법을 하면 일반적인 취조나 수사 방식, 조사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 해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 심리 해부가 된다.
0: 네, 그러니까 행동 패턴보다도 심리적인 해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일단 부경장이 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또 3년 전에는 뭐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고 지난달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서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경장 개인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좀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3: 저는 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 역시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자신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까지 은폐했어야 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네. 단순한 직무태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반복적이고 또 정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은폐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직무태만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프로파일링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는다거나 뭐 지난달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결국에는 또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게 이 사건에 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점들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추후에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점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네.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정들은 결국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대 이제 뭐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고의, 동기 이걸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뭐 추후의 영향,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뭐 앞서 이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이 이제 전원 대기 발령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경장의 이 계속된 허위 종결 이 자체를 좀 알고도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3: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완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서도 이것을 덮어뒀다 혹은 무마했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감찰이 진행되는 것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지시 등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이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지휘 라인 입장에서 지금 부경장이 이런 식으로 실종 사건을 덮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넘어갈 만한 딱히 다른 이유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기에는 어디까지나 뭐 관리상의 그런 책임 같은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뭐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추후에 그런 감찰 혹은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번에 이제 장실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였던 그 사흘 동안 제주에서 4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온라인 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괴담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고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그런 시신이 4구나 확인됐기 때문에
4: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부검 진행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가 졌지만 후텁지근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60mm, 서울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올림픽도로에 모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잠실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이후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 5명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라고 표현하며 당정청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4: 네, 조금 전 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네, 우리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최고위원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 선거는 복잡했지만 여하튼 지도부 구성하게 된 것을 다 축하드리고 또 각각 당선의 기쁨을 누리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좀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만나보고 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며칠 더 늦은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입니다. 정부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죠. 앞으로도 당정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습니다.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또 같은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되겠죠. 우리는 당정청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을 대표하는 또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언론 없을 때 말씀하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4: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6: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0: 장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은 부 경장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조작 및 행사 등 혐의가 있습니다. 부 경장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2: 부경장은 실종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짓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불과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가 있습니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소재가 확인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 특정 사유 코드를 입력하면 목록에서 아예 사건이 사라진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1: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원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4: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5: 유재성
4: 전반적으로 점검을
5: 경찰청장
4: 하고
5: 직무 대행입니다.
4: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3: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 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검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7: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5: 한병도
7: 회복해야 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6: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현황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0: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1: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납니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인데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만남 때 절충안으로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부지와 다른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에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 용산공원 개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로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7: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6: 청와대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당시 구청장 권한 이양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광역적 밑그림 하에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대부분은 이미 구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8: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다. 서울시장은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참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다.
6: 공급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 의견 대립이 반복되는 상황. 전선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며 오 시장과 공동전선을 폈고
9: 한마디로 펫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3: 송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예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6: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에 돌렸지만 공급 문제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0: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3: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죠. 총리님. 가감하게 좀 나죠. 가감하게.
5: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내일 오전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1: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에 0.68% 오른 6,742.74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큰 폭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와 동일한 25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장중 급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0.42% 오른 167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4: 앞으로는 금융사가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거 발생한 역대 최대 손실률도 함께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펀드 핵심위원 표준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투자 이후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률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앞서 운용사의 동종 상품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내역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11: 홈플러스가 제출

0: 이란 회생기획안 심사를 위해 다음 주 법원에 채권단이 모입니다.
1: 이를 앞두고 홈플러스가 낸 회생안 대로라면 밀린 납품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없다면서 협력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한 손님이 꽤 많은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매장. 다만 물건이 얼마 안 남은 상점과 텅빈 매대를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앞서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한 사이 이렇게 폐업을 선택한 업체들이 많았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정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입점 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했고,
3: 철수하는 걸좀 보류해 달라.
4: 홈플러스 내 키즈카페
3: 그쪽
4: 운영자입니다.
3: 그런 업체들이 다 빠져버리면 조그만 업체들 가지고는 장사를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2: 홈플러스로부터 각자 받아야 할 납품 대금이 수억 원대인 협력 업체들도 자금난을 호소했습니다.
5: 현재 미수 금액이 한 10% 정도
4: 홈플러스
5: 지금
4: 원자재
5: 있습니다.
4: 납품 업체
5: 이자 부담이
4: 대표입니다.
5: 크고, 그리고 홈플러스에 대한 전용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특히 납품 업체들의 반발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회생법원에선 채권단과 주주 등이 모여 홈플러스의 회생안 승인 여부를 표결하는데, 부결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첫 1년 6개월 동안 미지급 납품 대금의 0.5%를 주면서 총 3년에 걸쳐 원금을 다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총 7,900억 원어치 채권을 보유한 납품업체 대표들이 모인 협의회에선 더디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28년도까지 0.5%밖에 변제를 안 해준대요.
4: 홈플러스 납품업체
6: 이걸 보고
4: 대표입니다.
6: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들고.
2: 이런 상황에 시선은 골든타임인 일주일 안에 납품업체를 포함한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안을 홈플러스가 다시 제시할 수 있을지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0: 고향 특례시.
2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2: 8월 2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쇼팽의 연습곡집 작품 10번 중 3번째 곡 이별의 곡,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듀엣 토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연습곡집 작품 번호 10번 중 세 번째 곡 이별의 곡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름이면 세계 각지에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루체른 페스티벌, 그리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같은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느 곳을 가서도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BBC 프롬스입니다. 올해 프롬스의 개막 연주회는 7월 17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무대에 선 연주자가 바로 임윤찬이었습니다. 7월 17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0: 보통 개막과 폐막 연주에서는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음악가가 맡게 되는데 임윤찬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1: 임윤찬은 2024년 프롬스 무대에 처음 섰는데요. 불과 3년 만에 개막 연주회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특히 대단하다고 하는 임윤찬의 인기를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프롬스의 임윤찬 말고 한국 연주자들도 있습니까?
1: 네, 손예림 씨도 8월 13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손예림의 침착함과 섬세한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 조중 2악장 손예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시장조 중 2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세계 각지의 여름 페스티벌에 참가한 우리 연주자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르비의 페스티벌에서는 임윤찬과 손민수가 함께 무대에 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윤찬은 스승인 손민수와 함께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했고요. 그 밖에도 다니엘 로자코비치, 키안 솔타니 같은 음악가들과 실내악 무대도 가졌고 여기에 독주회까지 했습니다.
0: 정말 바빴겠네요. 그만큼 가장 핫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무대에 세우고 싶었던 거죠.
1: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예전에 베르비의 페스티벌 무대에 자주 섰는데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0: 이 조성진 씨는

0: 자신이 직접 연주회를 기획해서 베를린 필의 수석 연주자들을 국내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차례 연주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일정을 다 소화한 뒤에는 스위스로 건너가서 루체른 페스티벌 무대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 루체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탱 하들리히와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 이번에는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입니다. 바이로이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로 꼽히는 곳입니다. 올해 짤츠부르크 무대에 선 연주자로는 김봄 소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 무대였다고 하네요.
0: 김봄 소리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야쿠브 후르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순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박입니다. 원래 해외여행만 가면 꼭 카지노가 있는 곳을 찾을 정도로 도박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결혼할 때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잃은 뒤였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박 문제만 빼면 평소엔 저한테 너무 잘하는 다정한 사람이고 이혼녀라는 주변의 시선도 무섭고 이 나이에 이혼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맹세를 또 믿어도 될지 솔직히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몰래 도박에 손을 대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날려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남편은 얼마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동산만큼은 남편이 도박으로 잃지 않도록 지켜두고 싶습니다. 만약

0: 남편이 또 도박을 해서 결국 제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빈손으로 집을 나오는 상황만은 꼭 피하고 싶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제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넘겨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거겠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알게 될까봐 선뜻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남편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는 건데요.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다시 넘겨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담보를 잡히고 빚을 냈을 때 이 공증받은 계약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도박 문제가 다시 반복되니까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적어도 재산만큼은 좀 미리 지켜두고 싶은 것 같은데요.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그 남편이 재산 탕진만으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네. 시댁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러게요.
1: 오늘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사연자분이 약속한 집은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네.
1: 사연자분이 생각하신 방법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공증까지 받아두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세요.
1: 네.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즉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공증. 그러니까 공증증서를 받아두면 그 자체로 등기소에서 지분 명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0: 네.
1: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도 그 자체가 등기소에서 곧바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서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0: 그러면 공증받은 계약서가 증여계약서가 있어도 남편이 이제 지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버티면 바로 명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만약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남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1: 공증 문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는 되지만 등기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0: 그럼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협정은 뭘까요?
1: 남편이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경우입니다.
0: 네.
1: 만약 남편이 이미 시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버렸다면 사연자분이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를 들고 있어도 그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은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좀 억울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1: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다만 그 제3자가 남편의 처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
0: 네.
1: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 정도 입증이 안 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버립니다.
0: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처럼 시댁 눈치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제 도박하는 남편이 언제 또 몰래 집을 팔아버릴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1: 사연자분께 그 권해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제도입니다.
0: 아, 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요. 예, 그게 어떤 제도일까요?
1: 가등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식으로 등기할 예정이니까 내 순위를 미리 확보해둔 예약 등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소유권을 지금 당장 넘기지 않고 앞으로 넘겨받을 권리만 등기부에 미리 표시해두는 겁니다.
0: 그러면은 가등기를 해두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1: 우선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남편이 시부모님이든 제3자든 누구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0: 네.
1: 훗날 사연자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순간 그 뒤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0: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몰래 시부모님한테 명의를 되돌려 놓거나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재산을

0: 빼돌리는 상황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1: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시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등기를 해두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잖아요. 시부모님이 보시고 너네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가등기는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가등기라고 표시되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이 그대로 소유자니까 당장 갈등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분은 실질적으로 안정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1: 네. 그러니까 도박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다라고 시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거 좀 정리해 주실까요?
0: 우선은 확정기한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실 것을 권합니다.
1: 네.
0: 남편이 협조하기로 한 사실 자체만으로 문서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1: 네, 네.
0: 남편이 지금 협조적이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공증은 부차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1: 네.
0: 공증받은 계약서는 소송에 갔을 때 증거로서는 강력하지만 그 자체로 부동산을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남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서 미리 권리의 순위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촉법 소년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정말 촉법 소년은 이렇게 물건을 부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게의 기기나 집기를 부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책임 능력,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따지고요. 부모에게 수리비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거나 중대한 범죄, 반복 범죄에 한해서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고 남부는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한낮 기온은 31도 예상이 되고요. 대전은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까지 2km 구간 정체 남아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하기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주춤하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시구간 정체가 조금 전에 모두 풀리면서 전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게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종 확인됐습니다.
1: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2: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3: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4: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5: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제주 현직 경찰관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1: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7: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8: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6: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0: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1: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했는지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0: 이 사건 자체가
5: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10: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9: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5: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11: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

0: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3: 과연 이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면서 검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종욱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5: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6: 한병도
5: 회복해야 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해야 합니다.
4: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6: 김민석
7: 발표하고
6: 더불어민주당
7: 싶습니다.
6: 대표입니다.
4: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6: 정점식 국민의힘
8: 차분은
6: 원내대표입니다.
8: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4: 검찰 해체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 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입니다.
1: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연간 7만 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99%는 한달 내에 조사와 수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신고는 매년 7만 건이 넘습니다.

0: 올해도 7월까지 4만 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종결 처리됩니다. 지난해 48.1%가 1시간 내 해제됐고 6시간 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습니다. 하루 이내는 90%에 육박했고요. 30일 내는 99%까지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대부분 단기간 해제되기 때문에 일선에선 개별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닐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뭔가 나설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었다 보니까 성인이고 알아서 그냥 본인 제 발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겠거니라고 그냥 안일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99%가 이렇게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성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귀가를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경장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어차피 이제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이웅여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제 위험에 처한 경우가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런 관행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99%가 돌아오더라도 단 1%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색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의무라는 건데요. 지난해 실종 해제 처리된 사건 중 931건이 결국 사망 사태로 발견이 됐고요. 458건은 여전히 미해제 상태입니다. 또 수십 년간 누적된 성인 실종 미해제 사건은 6,6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문제로 떠들썩한 제주에서 어제는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이혼 소송 중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직 제주 경찰 출신 전 남편이 긴급 체포됐는데 이 남편에 대한 실종 접수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3: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4: 이웃 주민입니다.
5: 30년 정도 온 것 같아요. 저기도 이빨도 이빨도.
3: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 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차 CCTV 보였다는
4: 이웃 주민입니다.
6: 새벽 3시쯤인가 신고한 것 같더라고요.
3: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상정해서 1시간가량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에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이 연장돼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서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0: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2: 1차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이 엇갈렸습니다.
8: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거고
9: 김현덕 국토부장관
8: 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10: 이제 훼손이다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9: 오세훈
10: 용산 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7: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5: 고향 등일시.
16: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의 신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4세대 대비 보험료가 약 30% 인하되고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 보장이 강화됐는데요. 기존 실손이 자동으로 5세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각자 재무 상태랑 미래 계획에 따라서 전환 여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5세대 실손 전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또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지금까지 건강해서 실손보험조차 안 든 자영업자분의 사연과 솔루션 스토리 살펴봅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는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 질문에 우리 일타 강사 전문가분들이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일타 강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잠시 머니인사이트에서 최근 이제 5세대 실손 출시 시로 실손보험 전환이 다시 한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나도 과연 이 5세대로 바꿔야 되는지 어째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모두 귀 쫑긋 세우시고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우리 권재현 팀장님이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걸까요?
2: 우선 이 건강을 자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강과 노후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3: 건강을 자부하지 마세요.
1: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봐야 된다.
0: 그렇죠. 그런데다가 누구나 찾아오는 이 노후 대비
2: 그럼요.
0: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알찬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질문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거두절미하고 나는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바로 해야겠다.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과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모든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5세대 실손보험이 본격 출시되면서 보장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작정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전환했다가 평소에 받던 도수치료나 비급여 항목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반대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넘는 실체 없는 폭탄 보험료를 참아가며 유지해야 하는 손해도 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필수 중증치료를 더 든든하게 보장하고 과잉 이용이 심했던 비중증 비급여는 대폭 축소해 보험료를 인하한 건데요. 기존의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만 줄일 방법이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 및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머니 인사이트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소식입니다. 아, 일단은 마지막 문장이
3: 솔깃하시네요.
0: 맞아요. 눈에 들어와요.
1: 저거 결정난 것도 아직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기존의 보장은 유지하고 싶어요. 보험료만 줄이고 싶어요.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대목일 텐데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정수 팀장님, 나한테 이게 유리한 개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나는 뭐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5세대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존의 1, 2세대 보험 좀 더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연말에 새롭게 또 개편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일단은 이 도수 치료나 이 5세대 실손 개혁의 이제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도수 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거 이제 비급여로 사용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을 보험사의 부담을 좀 줄이고요. 또 큰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대폭 강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료는 기존에 우리가 유지하던 실손보다 확실히 더 저렴해진다고 하는데 이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할지는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 핵심만 꼭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0: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 놓을 정도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5세대 개편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큰 틀에서 좀 짚어볼게요.
1: 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은 이 비중증, 중증이 아닌 비급여 보장의 축소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 실손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게 바로 이 도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체외충 여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급여 영양주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의 통제가 이제 대폭 강화되고요. 우선 가입자 자기 부담률이 기존의 비급여가 얼마였죠? 30%였죠. 근데 이게 5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연간 보장 한도 역시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잉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또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도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2: 다만 이 억울하게 보험료만 내고 정작 큰 병이 걸렸을 때 보장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죠.
1: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2: 바로 이 중증 질환 및 필수 의료 보장 강화인데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치료 시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연간 자기 부담금 상한제 500만 원이 신설되었어요. 아무리 고액의 치료비가 나와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큰 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중하지 않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의 축소는 따라오면서 반대로 중증 진짜 이 보험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혜택을 더 넓히는 게 이번 개편안의 이제 골자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 항목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되 진짜 큰 도움이 필요한 중증 질환에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실손보험이 될 수 있게끔 꾸린 건데 이번에 보장의 범위 자체가 새로 늘어난 그런 영역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그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뭐 임신 관련이나 라든지 임신에 따른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하고요. 또 발달 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5세대에서는 이제 새롭게 보장되는 항목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전 실손에서는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저출생 시대에 맞춰서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이 된 셈이죠.
2: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보험료이실 거예요.
0: 맞아요.
2: 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조정한 덕분에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4세대 대비 약 30%, 1, 2세대의 초기 실손 대비로는 무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에요. 또한 이 비급여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분리해서 가입자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또 크게 넓힐 예정이고요.
0: 아 그렇군요. 보험료 부담은 대폭 낮추면서 중증 보장은 잘 챙기고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은 막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존에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1: 그렇죠.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그 고민,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고 또 큰 병에 대한 대비와 또 저렴한 보험료를 원한다면 5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실만 하고요. 이 말인즉슨 현증으로 뭔가 내가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그런데다 보험료까지 부담이 된다면 지금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현재 그리고 또 평소에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치료를 좀 꾸준하게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들 계세요.
0: 그렇죠.
1: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금 변화를 좀 세심히 비교하셔서 지금 전환을 할지 아니면 올해 연말에 또 한 번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전환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마지막으로 이 실손보험은 한 번 전환을 하게 되면 과거 상품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 전문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실손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0: 좋습니다. 치솟는 실손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5세대로 전환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전문가에게 충분히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전문가 도움받아서 판단해보고 싶다. 또는 여차저차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집 보험료 너무 걱정이고 보장도 전반적으로 점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믿을 만한 일타 강사 전문가 두 분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바로 드릴게요. 문자 메시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재무 상태가 걱정이 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 살고 계신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 구로구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 중이신 50세 자영업자분이시고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큰 병 없이 건강하셔서 지금까지 실손보험조차 없이 살고 계셨다고 해요.
0: 축복받은 일이긴 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가까운 지인께서 갑자기 암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진단비 덕분에 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 순간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으신 거죠. 보험이 없으시니까, 그죠? 게다가 이제 또 선님을 언제까지 맞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자영업 특성상 노후 준비도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셔서.
0: 그렇죠.
1: 예, 막막하신 생각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소득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는 건 희망적이었는데요. 이 제대로 된 가족 보장과 노후 플랜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50대 자영업자 사장님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사연입니다. 당장의 이런 눈앞의 바쁜 일상 때문에 보장성, 보험, 노후 준비를 미뤄 오셨기 때문에 불안함이 더 크셨어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청취자님, 정확한 현재 소득과 현재 지출 흐름 얘기해 주시죠.
2: 네, 현재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월 평균 소득은 700만 원 정도 제법 안정적이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하세요.
0: 네.
2: 하지만 이 지출 내역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매장 임대료 150만 원, 재료비와 공과금 등 매장 운영 경비 100만 원, 자가 이제 전세 대출 상환금 100만 원, 그리고 가정 생활비 100만 원으로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요. 고정 지출만 계산하더라도 450만 원에 달하신 거예요. 이 저축 현황을 보면 주택청 약 10만 원, 은행 적금 50만 원, 자영업자 목돈 마련용 노란우산공제 20만 원, 그래서 총 80만 원을 매달 모으고 계셨어요.
1: 그런데 문제는 이 월소득 700만 원에서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그 고정 지출이 450만 원이었고,
0: 네.
1: 그다음에 저축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80만 원 정도가 됐었죠.
0: 맞아요.
1: 그러면은 이걸 빼고 남는 돈이 170만 원이라는 이제 귀한 잉여 자금이 생기는데요. 이걸 사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업자 통장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자금 관리 효율성이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0: 그렇죠. 사실 돈들도 열심히 매일매일 일할 수 있게끔
2: 굴려야죠.
0: 그렇죠. 우리가 뭔가의 그런 목적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저축계좌, 예금통장 이렇게 사업자 계좌에 돈이 방치되고 있다. 그것도 적지도 않아요. 매달 170만 원씩.
2: 맞아요.
0: 이 소중한 여윳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획해두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1: 그렇죠.
0: 놀고 있는 돈은 또 갑자기 어딘가에 써버리기 마련이거든요.
2: 맞아요.
0: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은요. 더 택시도 안 타고 더 검소하게 다닌다는 말들 있잖아요. 충동소비도 사실 잘 안 하고.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이 직접 이런 소비 지출들 어떻게 컨트롤 해주셨는지 함께 얘기 들어보면서 애프터로 바뀐 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내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궁금하다. 또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나도 그냥 예금 통장에 돈 방치해두고 있는데 더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궁금하시다면 상담 신청하시고요. 이어지는 방송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우리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수 주치의님, 애프터 결과를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1: 네, 일단 다행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과거 병력이나 또 이번 수술 이력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 고지사항에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보험심사를 아주 건강체로 깨끗하게 통과할 수 있었고요. 우선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실손보험을 월 2만 원 정도로 이제 알뜰한 금액으로 준비를 좀 시켜드렸고요. 뭐 또 이제 3대 주요 질병이죠.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와 함께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으로 또 수술할 때 보장받는 수술비 특약, 또 치료비 종류까지 이제 알차게 담아서 종합보험을 14만 원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합산 단 16만 원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일단 100세까지 빈틈없는 보장 울타리를 일단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건강하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의료비 위험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건데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나이대가 50대셨고 맞아요. 건강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합산해서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 16만 원의 월보험료 구성이 가능했다. 자, 그럼요. 여윳돈 170만 원 중에 보장성 보험료로 16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154만 원이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셨을까요?
2: 우선 이 남은 154만 원 중에 30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이 비상 예비비로 따로 모으시기로 하셨어요.
0: 예비비로.
2: 왜냐하면 자영업 특성상 어떻게 불규칙하게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1: 일반 직장인도 그래요 요즘.
0: 그렇죠. 맞아요.
2: 그리고 특히 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인 CMA도 추천을 해드렸고요.
1: 네, 일단 이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비대면 개설도 굉장히 쉽고요. 또 매일매일 이자가 결산되어서 쌓이는 장점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있는데요. 이런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뭐 사실 자영업 특성상 뭐 갑자기 뭐 매장에 뭔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특수자금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들던 적금을 뭐 손대야 돼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거나 따라서 자영업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유동성이 좋은 CMA로 이제 비상금 마련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 그렇죠.
0: 그냥 월급 들어오는 내 통장에다가 나갈 거 나가게 하고 남는 거 보관하는 게 뭐가 문제야. 원금 뭐 녹지도 않는데. 근데 사실 원금이 녹는 거죠.
2: 맞아요.
0: 매일매일 이자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비대면 개설 어떻게 하는데 비대면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고 느끼시는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굿머니 문자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 다음 문제가요. 밤잠 못 이루게 했던 바로 그 고민. 노후 준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2: 네. 우선 이 비상금 30만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 124만 원 중에 50만 원을 매달 노후 자금으로 확정 투입을 했습니다. 이 자영업자분들께 가장 안성맞춤인 연 7%의 확정 금리형 연금 상품을 추천해드렸어요.
0: 네.
2: 이 정년퇴직이 따로 없는 이 자영업 특성상 현지 소득이 잘 나올 때 바짝 모으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납입금 50만 원에 사업자 계좌에 잠자던 여윳돈까지 해서 추가 납입 50만 원까지 저축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노후를 위해 저축하시기로 하셨고 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신다면은 사업비 차감 없이 저축액 전체에 또 이자가 붙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0: 그렇군요. 연금의 추가 납입 제도 활용하라.
2: 그럼요.
1: 맞아요. 있는 제도는 다 활용하는 게 좋죠.
0: 맞아요.
1: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을 하신다면 총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이게 70세에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복리이자가 차곡차곡 붙어서 네. 적립금만 무려 2억 5,5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0: 두 배요,
2: 맞아요.
1: 네, 뭐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남긴 했지만요. 그래도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이 큰 목돈이 마련되는 셈이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70세부터 매년 약 1,325만 원씩 매월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종신토록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0년 동안 열심히 이거 납입하시면은 70세부터 종신토록 매달 약 110만 원 정도가 생길 수 있는 든든한 용돈이 평생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요즘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20년 뒤에도 11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할까? 사실 충분치가 네, 그렇죠. 않거든요. 네. 이거 말고는 더 어떤 묘책은 없을까요?
1: 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이 당연히 개인연금 단 하나만으로는 뭐 부족하겠죠.
0: 맞아요.
1: 하지만 이 사연을 주신 분께는 이 숨겨진 효자 자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0: 바로 20년 이상 빠짐없이 납입해오신 국민연금입니다.
1: 자영업 하시면서도 또 꼬박꼬박 잘 납입하셨네요.
0: 저희가 이 상담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도 함께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으로만 월 120만 원 상당을 수령하실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뭐 초창기부터 국민연금을 빼놓지 않고 내오신 덕분에 든든한 평생소득 기반이 이 공적연금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1: 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120만 원과 이번에 새로 준비한 개인연금 110만 원이 합쳐져서 매월 약 230만 원이라는 고정생활비가 완벽하게 확보가 됐고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기초공사에 개인연금이라는 기둥을 올려 노후 현금 흐름을 완성해 드린 거죠. 여기에 앞으로 마사지샵을 운영하시면서 소득이 늘어나실 때마다 저축을 조금 더 확대하신다면 더더욱 안전한 노후 생활이 준비가 되시겠죠.
2: 그렇죠. 듣고 보니까 정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기초연금 성격인 우리 국민연금에다가 사적으로 준비한 이 개인연금까지 더해지면서 일단은 매달 230만 원이라는 월급 형태의 노후 자금이 매달매달 평생토록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흐름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요, 이제 노후연금 배분하고 나면은 남는 돈이 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예비비로 30만 원 빼놓으셨으니까
1: 맞아요.
2: 이 24만 원은 어떻게 그냥 좀 청취자님 쓰시는 용돈으로 드리면 될까요? 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그 용돈은 잠시 미뤄두고요. 이 청취자님께는 현재 20대 초반이 외동딸 한 분이 계세요. 당장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따님께서 출가하신다거나 혹은 독립을 할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년 이상 긴 호흡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 펀드에 매월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향후에 이 따님을 위한 목돈 플랜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 적립식 투자는 주가 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꾸준한 자산 증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목돈 마련에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4만 원. 이 돈은 이제 자영업 매장 운영의 계좌에 자율 유동 자금으로 남겨두면서 170만 원의 여윳돈 플랜을 원스톱으로 완벽히 완성해 드린 거죠.
2: 와, 정말 완벽합니다. 일타 강사 두 분과 함께한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는데요. 우리 집 가정에도 이런 복잡한 경제 문제들 전문가 만나서 착착착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소득은 얼마인데 얼마가 지출되고 있고 지출되는 항목 중에 불필요한 건 없는지, 대표적인 게또 보험료이기도 해요. 보장 대비 너무 과한 보험료 지출로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건 아닌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로 진행되고요. 상담 신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모든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는데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여전히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립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보내주시는 질문 사연 만나보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명쾌한 해답 듣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권지은 팀장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코너명 마음에 드시나요?
1: 너무 흥이 돋지 않나요? 정말 엉덩이가 들썩거리나요?
0: 아마 많은 분들이 들썩들썩 하셨을 것 같아요. 자, 4593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이 갱신형으로 다수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료도 사실 그리 비싸지 않고 보장 금액도 넉넉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갱신형 상품 그거 나중에 큰일 난다고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하네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1: 일단 이 갱신형은 만기 때까지 평생 돈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정작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폭등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보험을 해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갱신형의 폭탄에 노출되어 계신 거죠.
0: 그렇죠.
2: 그건 사실인 거죠.
0: 맞아요. 그러니까

0: 결국에는 큰일이 될 아이인
1: 맞아요.
0: 거죠. 우리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해도
1: 그럼요.
0: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막 냈는데 정작 아파서 보장받아야 하는 그 노후 시기에 보험료 부담돼서 보험 해지하게 되면 그땐 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럼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우리가 좀 제껴야 되는 걸까요?
2: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실 때 납입을 끝내고 노후에 돈을 이제 안 내도 이제 보장이 유지되는 이런 비갱신형이 가장 좋은 보험은 맞습니다.
0: 네.
2: 하지만 당장 내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선택해야 된다면 갱신 주기를 뭐 5년, 10년 이렇게 짧은 주기로 가자고 하면 너무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감당하실 수가 없고요. 비갱신형으로 알맞은 보험을 하나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해놨다면 거기에 대해 추가로 가입하는 것들은 20년이나 30년 이상으로 갱신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1: 맞아요. 50대에 10년 갱신형을 가입하신다면 60대에도 바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20년이나 30년 이렇게 긴 갱신형을 선택하신다면 70대, 80대까지는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0: 좋습니다. 갱신형을 들더라도 갱신 주기를 2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3, 40대 뭐 젊은 분들은 이것 또한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1: 그쵸.
0: 가급적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러니까 보험은 결국 현재 이 시간 가장 젊은 나이인 이때 가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일단 샵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을 정확히 해주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49번님 질문이에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제 가족들 증권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험을 보니까 한 증권 안에 비갱신형 특약, 갱신형 특약이 막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암 진단비 같은 핵심 특약이 모조리 3년 갱신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3년 갱신형은 말 그대로 3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단순하게 얼마 오르지 않아서 체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정작 이 보장이 필요한 5, 60대가 되었을 땐 보험료가 급격하게 많이 인상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2: 맞아요. 그런데다 이 더 큰 문제는 이 3년 갱신형 특약들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는 그 만기가 80세, 100세까지 이제 평생 3년마다 매번 갱신되면서 만기 때까지 돈을 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20년, 납입이 끝나도 뭐 3년 갱신형 특약 때문에 70대, 80대에도 계속 올라간 보험료를 내야지만 보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3년마다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면 앞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하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갱신형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특약들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 보험은 일단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1: 그런데 무작정 깨기보다는 지혜로운 정리가 필요하겠죠.
0: 지혜로운 정리.
1: 그럼요. 네. 예, 우선 주계약과 비갱신형 특약 중 보장 범위가 좋은 알짜 항목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문제가 되는 3년 갱신형 암 진단비만 부분 특약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금액을 최소로 또 줄일 수가 있겠죠.
2: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든 암 진단비 자리에 보험료도 여유가 조금 생겼다면 이제 100세까지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이나 갱신형을 난 꼭 써야 되겠다 싶으시면 최소 그 갱신 주기가 20년 이상인 상품으로 이 핵심 진단비 대신 뭐 치료비 같은 거를 보완을 하셔서 새롭게 이 보험의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내 보험에 뭔가 잘못됐다고 그걸 다 전체 해지하거나 깨버리는 게 아니라 특약 삭제 또는 최소 금액으로 낮추면서 그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그것만 없어지게끔.
2: 그렇죠. 그리고 그 차액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0: 아, 그렇군요. 이런 디테일한 상담과 묘책들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테니까요. 역시 샵 연구사 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9939번님, 6635번님, 7667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 문자를 주셨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갱신형에 덫에 걸려있진 않을까 싶고 또 부담스러운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을 좀 튼튼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희가 관련한 상담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과 전환 시점, 실손보험도 안 들어서 걱정이었던 자영업자분의 가족보험 설계, 그리고 노후 계획들까지 안전하게 마련해봤습니다.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내 노후도 걱정이다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때는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속 시원하게 고민 털어놓고 문제 해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셔도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더 크로스의 Don't Cry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늦더위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져서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5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60mm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낮아지겠고요.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춘천 29도 예상이 되고 광주의 낮 기온은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좋은 편인데 작업 구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기름댐프를 지난 지점 2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는 원릉교 부근 그리고 창동교 부근에서는 서행이 남아있습니다. 올림픽 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 지난 지점 2개 차로를 막고 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부근 일대로 짧게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8: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10: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11: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 이번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8: 앞서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여 풀려났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12: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3: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4: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12: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민환 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7: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8: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6: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17: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16: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15: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15: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8: 경찰청은 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의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부경장이 담당해 처리 종결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0: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1: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실종신고 문제로 시끄러운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혼소송 중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이 전직 제주경찰 출신 전 남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차 CCTV 보였다는 해서 새벽 3시쯤인가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3: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어온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13개에 달하는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까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열려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회는 경찰이 한 달 안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의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에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들은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검토했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거듭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혀왔지만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고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심의위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만큼 경찰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이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주정입니다.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0: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이 엇갈렸습니다.
1: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거고
2: 김현덕 도보 장관입니다.
1: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3: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0: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에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로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6: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5: 청와대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당시 구청장 권한 이양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광역적 밑그림 하에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대부분은 이미 구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다. 서울시장은 패싱을 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2: 오세훈 서울시장
3: 문제가 있는 정부다.
5: 공급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 의견 대립이 반복되는 상황. 전선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며 오 시장과 공동전선을 폈고
7: 한마디로 팩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2: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그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예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5: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에 돌렸지만 공급 문제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8: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정리님, 가감하게 좀 나세요. 가감하게.
9: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내일 오전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단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1: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2: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잠재적인 수입원을 차단하고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우리는 누출 제로 접근 방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코페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11: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11: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 이란 정부는 2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고 이미 대비해왔습니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입니다.
11: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0: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까지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중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로 자국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시종일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진행됐고 간섭이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동향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조치로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령층을 노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중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먼저 악성 앱을 깔게 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장악한 뒤 카드 배송 기사부터 경찰과 검사 등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12: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사람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13: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경영인성이 맞을 수 있고 변명이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3: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12: 강원경찰청이 중국 공안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을 노렸습니다.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건 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전화를 조직원이 대신 받도록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후 카드 배송 기사와 경찰, 금감원, 검사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14: 피해자의 자산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2: 강원경찰청 피싱 범죄 수사계장입니다.
14: 국내 세탁책을 통해 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상 자산을 구입하여 직접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습니다.
12: 경찰은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범죄 수익 지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조직원 6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더욱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를 뿌리뽑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0: 올해 서태평양에서는 예년보다 많은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며 벌써 20개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가을 태풍철이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남쪽 해상의 거대한 구름 소용도

0: 우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18호 태풍 사우델과 중국 남쪽의 19호 나라. 최근 열대저압보로 약화한 20호와 21호까지. 한때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 발생이 활발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21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8개 많고 2023년과 2024년보다는 2배가 넘습니다. 평년 한 해 평균 25.1개와 비교하면 8월에 이미 80%를 채운 겁니다.
1: 주류 고기압들의 세력은
2: 강남형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1: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는 서태평양 지역에는 크게 이제 막아설 것 없는, 그 방해할 것 없는 그런 고기압들의 이제 간섭 없이 곳곳에서 태풍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0: 태풍은 많았지만 한반도로 직접 향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한여름 이중열도미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태풍이 북상할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태풍들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태풍이 지나는 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인 바다도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뜨겁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식는 만큼 가을에도 태풍이 발달하기에 충분한 높은 수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9월 이후에도 11개 넘는 태풍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태풍이 지날 길도, 발달할 에너지도 남아있는 만큼 가을 태풍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 질책하면서 경찰 개혁 기구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 네,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총리실에 주문을 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책임지게 되는데 이 대통령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10월은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4: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종결권을 갖는 거니까 이건 이제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이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 그 경찰의 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검찰이 보안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안서가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건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보안서도 못하면서 이제 보안서 요구권 남긴 남는데 이 보안서 요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실태 범죄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도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경찰이 지금 잇따라서 지금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장윤환 씨 예. 실종 허위신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보안신고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0: 예.
1: 보안수사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예. 합리적 의심,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경찰이 또 물리적 어떤 그 폭력도 갖고 있어요. 물리적 폭력이라는 게 무슨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물리력을 갖고 있는 병력이 있잖아요. 경찰은 13만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경찰이 초거대 권력이 됐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0: 일단.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야도 지금 가리지 않고 연일 이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을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계열이 다른 것이 민주당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수사권 조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제가
4: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5: 병주고 약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점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 무슨 방화범이 소방관한테 불빨리 안 끈다고 소리치는 거랑 뭐 다르냐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쓰던데요. 예. 아니 지금 경찰을 완전히 비대한 권력 괴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민주

0: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놓고서 이게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한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뭐 저 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견제하겠다. 옥상옥, 옥상옥. 아니 그러면 경찰은 그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을 악마화해서 그 경찰한테 다 넘겨라. 예. 그런데 경찰이 저렇게 계속 사고를 치면 이제는 뭐 민주파출소한테 그거 맡길 겁니까? 아니 군한테 맡길 겁니까? 아, 진짜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집권당의 태도다. 그리고 예. 저걸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뒷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는 경찰한테 또 넘겨요. 야, 니네가 알아서 쇄신안을 내놔. 한병도 원내대표 그러잖아요. 경찰 스스로 근본적 쇄신책을 만들어내라. 본인들이 저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다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런데 앞서 잠깐 이제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이제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실종 신고 단계에서 이제 허위 종결된 그런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보안 사건이 있어도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네. 주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0: 그거는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이 이제 자체 종결을 이번 경우에도 그 형사가 담당 형사가 자체 종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야 이거를 보고를 해서 이 보고 체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야 이거 왜 종결시키는 거야라는 걸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보안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경찰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나. 아니면 저 담당 형사가 그냥 스스로 종결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는 보안수사권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형식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거는 견제 체겐 밸런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견제와 예. 균형이 안 되는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형사 사건이나 제주도 실종 사건이나 지금 수사 보안권이나 견제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에서 똑같은 거죠.
1: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있어도 이런데 경제에서 네. 없어질 경우에는 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안 사건 폐지 재논의 가능성 있을까요?
2: 근데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보안수사권 이제 다시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한 이거 푸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 왔잖아요. 거기 명분과 이제 빌미를 준 거예요. 이게 사실 경찰 내부의 문제이긴 해요. 이 보세요. 경찰 수사팀장이 보고를 실종시키고 세 번 받고 경찰 서장에까지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이 알기가 어렵죠. 경찰 내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를 떠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됐습니다만 경찰이 문제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경찰이 워낙 인원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13만 명 네. 뭐 일반 병력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검찰은 이제 과거 2천 명이었으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의 일도 다른 거예요. 역할도 다르고 이런데 네. 경찰 이번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1: 경찰 조직은 한 3,500명? 뭐 지금
2: 전체적으로 네. 검사가 2천 명 되는 네. 거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실종식을 받고도 서장이 몰랐다. 서장이 휴가 중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완전 썩은 거예요, 이 자체는. 근데 이런 데다가 지금 보안수사권, 이건 사실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전혀 없죠. 현재 보안수사권 있잖아요,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애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네. 이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견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지금 보안수사권이 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견제가 없어지면 여기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견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1: 예.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도 보안사건의 일부는 좀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없는 상태로 일단 네. 이제 개정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하고 경찰에 지금 수장이 없죠. 이런 공백 장기화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지금 1년이 넘었고요. 경찰청장은 1년 8개월째 지금 대행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같은 건 지금 이게 역대 최대라고 그러는데 임시 수장의 조직 장악력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말이죠.
0: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13만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경찰청장이 1년 8개월째 지금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임 경찰청장이 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년 8개월을 비워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코드 인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고 고르려고 하는데 지금 경찰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질질 끌다가 지금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당장 청와대에서도 네. 인사가 늦어서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 뭐 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겁니까? 예. 뭘 어쩌자는 건지. 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컬핏하면 지금 그 장관들 깨시잖아요. 뭘 잘못한다. 깨시고 계신데. 경찰청장이나 빨리 임명을 하시면서 그런 예.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까지 지금 이제 사표가 수리되는 바람에 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지금 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2: 이건 정부가 비판받을 충분한 이유가 좀 된다고 봐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나 마찬가지로 사법기관들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공석이 되면은 경찰, 검찰, 법무부 어떻게 보면 초유까지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든 직위를 이렇게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충원을 해야 되는데.
1: 개각하고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2: 글쎄요. 이제 뭐 하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야당, 여당을 떠나서 네. 일단 이거는 뭐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1: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고 당정청은 하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친청계 이제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모두 참석을 했는데 오늘 그림입니다. 김민석 대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양쪽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이제 모두 발언도 오늘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0: 아니 뭐 어쨌든 우리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보면 19일 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제 그 대표 경선에 나섰던 분들을 함께 전역을 했고
1: 그리고 이제 한 엿새 만에 오늘
0: 네, 엿새 만에 다시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청계까지 포함해서 만났고 그다음에 28일인가요? 사흘 뒤에는 또 의원 전체 민주당 의원 전체를 만나겠다.
1: 그때 이제 오찬.
0: 예, 오찬을 예.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 다급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 얼굴 표정이 제일 안 좋으시잖아요. 만찬장에서 보면 김민석 그 후보 대표는 옆에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데 대통령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예.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내부의 분란까지 계속 불거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힘들어지니까 예. 일단 내 지지도 올리기 전에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당과 정 간의 갈등, 청 간의 예. 갈등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다독거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 서둘러서 연쇄적으로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예. 기념 촬영 장면 보셨습니다만 최민희 또 이제 한민수, 이성윤, 뭐 친청계 의원, 최고위원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오늘 같이 이제 한 자리에 했고,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좀 전 이제 지금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27일에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최민희 의원의 발언도 좀 반발이 있었고 김영지 최고위원에 관련된 거. 또 정청래 전 대표죠.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패배 이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사리가 나와서 참느라고 혼났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 오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예.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피어난 꽃이다.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뜻이죠.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을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라라는 말씀.
2: 저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이 권력 구조가 대단히 독특해요. 당정협조라는 체제가 있다고요. 미국 정치에도 당정협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당과 백악관이 뭐 같이 간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 대통령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당의 모습은 사실 좀 약간 기이해요. 이게 내각제가 정당의 기율이 대단히 강해요. 기성력도 강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각제 요소가 많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0: 강권한 대통령제는 별로 없어요. 내각제가 하는 거죠, 근데.
1: 예.
0: 내각과 이제 의회가 융합되는 게 내각제니까.
1: 예.
0: 아무튼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의 권력구조가 그런 상황인데 또 집권당은 정당으로서 말이죠. 국회 일각이에요.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 아까 체크앤밸런스 얘기 나왔습니다만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 체제가 대통령제거든요. 내각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내각제라는 건 내각과 의회가 융합되는 것이고
1: 예.
0: 대통령제라는 것은 의회와 이 행정부, 내각이 이 벽을 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견제 균형하라는 얘기예요. 한 부처가 권력 독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당협조가 안 돼도 안 돼요. 그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게 이게 정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무조건 긴장과 견제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른바 정당의 책임 정치인데 정당이 이제 견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이 국정 협조에서 입법 공조가 안 된다면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단히 제가 말이 끊겼는데 이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슈나 어떤 입법 사항이 왔을 때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약간 예민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 예.
0: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여러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연쇄적으로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1: 이제 9월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입법, 당청 협력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을 텐데 이렇게 대통령도 이제 당청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 독설을 또 쏟아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3: 유시민
2: 자신이
3: 작가입니다.
2: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1: 예, 유시민 작가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왕정, 오만한 권력자, 또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그 저보다 훨씬 더 세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의 비판.
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4: 대통령이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다. 오만한 권력자다라는 것은 뭐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제기된 5가지 공소를 다 특검에게 권한을 줘서 취소시키겠다라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나 그다음에 무슨 중임제 개헌을 뭐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대단히 오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고,
1: 예.
4: 그다음에 과연 유시민 작가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나는 어용 정치인을 자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를 싸고 도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때 일단 조국 사태에 대해서 터졌을 때 조국 그 씨를 얼마나 그 궤변을 앞세우면서 변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펼쳐졌을 때
1: 예.
4: 최저임금 뭐 17%인가 막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임대차 3법 만들어서 그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그 전세, 월세 하는 분들에서 피눈물 날 때 그리고 원전 뭐 없애겠다고 난리를 칠 때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박수치면서 그거를 변호하느라고 급급하셨던 거 아닙니까?
1: 예.
4: 그러니까 그랬던 유시민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는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고 무슨 뭐 오만한 권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비호했던 그 오만한 권력에 대한 그런 반성은 어디 갔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1: 예, 그러니까
4: 좀 심해요.
1: 시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교묘했던 게 오늘 이제 지도부하고 만찬 있었던 하루 전에 이제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재를 뿌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0: 뜸했는데 이거 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뭐
3: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0: 뭐 어물쩡 얘기도 하고 필패론도 예. 얘기하고 또 이전에 뭐 또 다시 정청래 전 대표 얘기입니다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짧다, 정권은 짧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 굳이 뭐 문재인 정권 오마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계절은 지금 아닌 것 같고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좀 유시민 작가가 비평가니까 평론가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여권 내에서도 정부 비판할 수 있죠. 비평의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주 가까운 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정청 관계를 아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만나는데 오늘 뭐 죄를 뿌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왕정하고 귀족정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어쨌든 지금 54%인가요 지금 이 김민석 대표가 이긴
1: 그렇죠.
0: 게?
1: 그렇죠. 54대 46.
0: 54대 예. 어떤 뭐 50% 넘었단 말이죠. 예. 선호 투표로 갔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당원들 선택한 거예요. 물론 당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픽했다고 얘기하는 거.
1: 예.
0: 이 픽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당원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해서 또 이 역으로 또 정청래 후보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말이죠. 대통령의 당무 영향력. 흔히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
1: 예.
0: 당무 개입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무 영향력을 우려할 수 있죠. 비평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왕정 귀족전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의 모습이다. 라는 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의 권력이란 그 권력하고 다른 권력이에요, 이 권력은.
1: 예.
0: 그러니까 완전히 만기치라으로 자주 유지한다.
1: 예.
0: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성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뽑힌 대통령이지만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문장 자체는.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따라서 당원이 선택한 대표인데
1: 예.
0: 이거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선택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비판, 제가 그 비평가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비평가의 비판층 논리가 좀 비약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친명계에서 특히 이제 격앙된 방향이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은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시라.
0: 그러니까 말이죠.
1: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민수 최고위원은 약간 좀 결이 달랐는데, 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유 작가의 판단일 뿐이고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전적으로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4: 뭐 친천계이고 또 친명계가 예. 지금 완전히 갈려 있잖아요.
1: 예.
4: 사실상 뭐 선거가 끝나면 이게 봉합될 것이다, 한동안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1: 예.
4: 아 보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크구나, 아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막 유시민 씨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럴 것
1: 계속
4: 같고.
1: 계속 그럴까요?
4: 예, 정청래 후보 정청래에게도
1: 예.
4: 여전히 계속 첫 번째 최고위원 지명하는데도 투표에도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1: 예.
4: 이 갈등은 지금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1: 이제 시작이다.
0: 저는 이게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게
1: 네.
0: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4: 그렇죠.
0: 이게 변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면 친천계나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이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비난이에요. 비판이라기보다도 제가 비평의 영역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좀 심하게 말하면
1: 네.
0: 그 여권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와서,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1: 예.
0: 균열을 가지고 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뭔가 이 권력 투쟁에서 뭔가 우위에서는 좀 그런 나름의 정략적인 발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1: 예.
0: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1: 예.
0: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얘기는 이미 여권 내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미 그건 보였던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냥 평범한 평론가가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사실상 정치적인 평론가로서 이 자신의 어떤 진영 내 진영이죠. 진영의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유 작가가 오늘 이 대통령이 3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30%대로도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유 작가가 무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고 그랬습니다.
0: 그 바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 예.
0: 그 비난이라는 게 비평이라기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다고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겁니다.
1: 예.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얘기라기보다도 오늘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오후 이제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올 초에 이제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두 사람이 이제 한 장소에서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죠.
4: 네.
1: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진 기자들도 아주 노리고 이제 찍은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4: 뭐 그냥 두 사람 다 속마음 예. 밉겠죠 서로가. 그런데
1: 예.
4: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로 예. 인상을 쓰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뭐 적절한 미소를 적절하게 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저게 그냥.

0: 그냥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1: 그러니까
0: 생각이
1: 국회에서도
0: 듭니다.
1: 뭐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 나오지 않,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
0: 네,
1: 여러 번
0: 맞습니다.
1: 있었고.
0: 의총에도 안 나오, 뭐, 아, 의총은 상관없죠.
1: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샷으로 찍힌 게 이제 처음이라서 예,
2: 이게
1: 참
2: 저기
1: 재밌는
2: 한동훈
1: 장면이었고.
2: 대표도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1: 네.
2: 장 대표가 지금 뭐 당을 강화하고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저는 장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김정은 전 최고는 지금 비장동혁 깨죠. 맞습니까? 제가
0: 뭐 아시면서 무슨
2: 그러니까 막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비장동혁 깨를 저는 이 억압하기 위한 제가 억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데
1: 예.
2: 그래서 당협위원장도 교체하려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징계 정책 이미 지금 다 얘기 나왔던 것인데 저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난 거예요. 이 장면이 대단하지만 어색한 건 당연하고 극과 극이 만났다. 아,
1: 예.
2: 정말 저 같은 야권이잖아요. 야권인데 전혀 같은 야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1: 예.
2: 정면에서 웃음도 참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오늘 이렇게 일간지 행사장에서 이제 만난 모습이었고, 제가 아까 한동훈 의원이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 오늘은 오세훈 시장하고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도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날까, 아닐까, 뭐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만났는데, 국회에서 두 사람이, 한동훈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정권 폭주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랬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에 사실상 이제 반대의 뜻을 밝혀서 장동혁 대표 압박 흐름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동조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됐어요. 예, 오늘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0: 아니, 이게 무슨 의도를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지금 세미나는 김기현 의원이 오래전부터 뭐 준비했던 것이어서
1: 네.
0: 저 자리에는 원래 유승민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 아 이준석 대표까지 뭐 오느냐 안 오느냐 네 명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1: 네.
0: 두 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 일로 해서 못 나온다 해서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두 분만 만났는데
1: 네.
0: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그 한 그 온건 보수 진영에서는 아 저 두 사람 이 앞으로 그 보수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 네.
0: 실제로 그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생환에 옴으로써 사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쫙 올랐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1: 네.
0: 다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돌아오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서로들 합리적이고 그 뭐랄까 온건한 그리고 보수 개혁적인 보수 재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야지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징계위가 이제 계속 열렸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또 한번 이제 불거져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당권파가
2: 그러니까.
1: 다시 이제 일어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2: 저는 저의 바람인데
1: 예.
2: 지금 이제 이 비장동혁 세력의 접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있어요. 그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과의 접점이 있죠. 근데 저 장면은 제가 볼 때 아직은 반장동혁의 연대가 구심점이 약해요. 구심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목소리라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징계 정치다, 장애 정치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진들이나 이제 대한과 미래 등 소장 개혁파.
1: 예.
2: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장동혁 대표를 막아내기 위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미 1주년이 됐어요 이제. 쇄신안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국 정치 블랙코미디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쇄신을 합니까? 본인이 물러나는 게 쇄신의 첫발이에요.
1: 예.
2: 아니 세상에 지방선거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아니 참패란 대표가 아까 제가 정당의 책임 정치 말씀드렸는데 아니 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완벽하게 졌는데 안 나간다? 그런 정당은 책임 정치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1: 예.
2: 이 지금 오세훈 이 뭡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이런 분이 만나서 그 구심을 형성해야 돼. 당장은 이 연대가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1: 예.
2: 생각이야 향후 진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어떤 표출이 안 돼서 그게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입각해서 당협위원장도 교체하고
1: 예.
2: 당연히 내 뜻대로 간다.
1: 예.
2: 소신을 발표한다. 블랙코미가 되든 말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대단히
1: 알겠습니다.
2: 안타깝고 정말 블랙코미디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 국민의힘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선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당원 중심 정당 계속 이제 강조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징계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3: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4: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5: 예, 아직까지는
6: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실종 신고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경장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8: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6: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8: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7: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7: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0: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11: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원직 간부는
5: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11: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6: 경찰청장
11: 처리 등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5: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0: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3: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12: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4: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2: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6: 김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12: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 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0: 네, 이 같은 성인 실종 사건 한 해 몇 건이나 일어날까요?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이 약 7만 건, 이 가운데 1,00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이를 경찰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의 실종에도 이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종자의 가족이 자발

0: 한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과 독일 등도 DNA의 정보를 실종자와 신원 미상자의 정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더 까다롭습니다. 아동 등은 실종 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는 처해 있는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상해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 평가에 들어가고요.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의 극단적 선택에 우려가 있는 경우 특이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실종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는 이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조는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 조사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0: 지난 2022년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씨. 경찰이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체열을 통한 음주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A씨 동의를 받고 체열을 거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호흡 측정이나 체열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A씨의 이런 주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관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둘 중 하나에는 응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이 A씨에게 체열에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부정확한 설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 혈액감정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면서 피해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유관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 휴대전화 속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 1명이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 4명으로 늘었지만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추가 피해자 있는 걸 확인된 혐의 인정하세요?
3: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성매수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5: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6: 권혜림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성매수가 아니잖아요. 범행의 대상의 어떤 확장성까지 보이는.
3: 수사 과정에서 당초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안 중대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0: 구속 상태로 서교될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 장윤기의 사건 수사 당시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이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김 경무관을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강간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명 씨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보석을 허가해 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3: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아,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2: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4: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2: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3: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차주입니다.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2: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네,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품은 경북의 팔공산 국립공원. 그 속 도학동 계곡 일대입니다. 이곳은 일명 기생바위로 불리면서 지난 70년 가까이 무속인들의 야외 기도터로 무단 점유되어 왔습니다. 계곡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곳곳에 이렇게 제단과 그늘막 또 촛불함 등 각종 불법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월부터 드론 정찰까지 동원해서 이 일대 불법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훼손된 지형을 원상 복구하는 생태계 복원 작업을 진행했는데 실어낸 폐기물만 356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불법 기도터가 사라진 자리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갑게도 계곡에는 다시 야생 생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인 야생 생물 2급 담비 그리고 참외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루와 너구리, 또 노랑 할미새 등 총 17종의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계곡을 찾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됐습니다. 이런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공단 측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무인 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 순찰을 실시해서 복원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의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해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지 엿새 만에
5: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6: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5: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6: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5: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7: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김민석 후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10: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9: 법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10: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가 5층이 진보의 코나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코나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9: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11: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8: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입니다.
11: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부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9: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국회 토론회 개최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 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도 벼르는 상황이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개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확실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12: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14: 1980년
8: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14: 그 소요사태입니다.
12: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의견과는 별개인 학술적인 견해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면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윤리위 대상이라며 이번 의결은 다수 폭거라 일축했습니다.
15: 다수 여당의
8: 최수진
15: 폭거로
8: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5: 채택하고 윤리위원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2: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6: 신속히 윤리특위를
8: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
16: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12: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석 장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쉽사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이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고 미국 언론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율의 관세에 맞서자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분쟁이 악화하면 전력이나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8: 제 엉덩이는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제 새끼 발가락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그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총리입니다.
17: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맞불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똥이 튀어 미국 내 물가를 올릴 수 있어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8: 나는 좋은 계약만 체결합니다. 미국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계약을 캐나다, 멕시코와 맺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17: 실제로
8: 트럼프
17: 11월
8: 대통령입니다.
17: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결렬을 비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짚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무역 협상이 메인주의 기업들의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언론 대다수는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회사 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에 제공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탈루 규모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한 법인은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사주 일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8: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중 42%인 1,097채를

0: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황제 사택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쉬운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습니다. 한 법인은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청담동 고급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사주 대신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인 6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쉬운계 업체의 탈루 혐의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0: 국세청은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지난 20일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7시 반쯤 경산에서 B씨를 붙잡았고 B씨의 주거지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친구가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겨 다음 날 가족이 실종 신고했습니다. 서울 신월동에서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운전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사고 여파로 전신줄가 쓰러져 일대 교통에 혼잡을 빚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3: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옵니다. 사거리를 빠져나온 차량은 그대로 전신줄을 세게 들이받고 공중에 뜬 뒤에야 멈춰섭니다. 차량 부품이 공중으로 튕겨나가고 전신줄 옆 나무는 도로 위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낮 12시쯤 서울 신월동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4: 갑자기 진짜 쾅 하는 소리가 진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 건물이 울릴 정도였어요.
3: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가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 위에 서 있고 옆으로는 가로등과 그늘막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밀려난 SUV가 전신줄을 들이받으며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프로야구 두산의 최민석이 투심 대결에서 KT 소형준의 판정승하고 시즌 12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양의진은 역대 17번째로 통산 300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KBO 리그에서 투심 패스트볼을 가장 잘 던지는 두산 최민석과 KT 소형준의 선발 맞대결. 소형준이 1회 초에 삼진 3개를 잡아내자 최민석 때 1회 말 힐리어드와 김현수를 모두 3구 3진으로 잡고 2회 권동진까지 3타자 연속 3진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두 선수의 명품 투수전 속에 KT는 3회 김현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5회 정수빈이 동점 솔로포를, 6회엔 양의지가 역대 17번째 개인통산 300홈런을 자축하는 역전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모두 소형준의 투심을 제대로 늘어쳤습니다. 7회 안타를 치고 나간 정수빈의 빠른 발로 한 점을 더한 두산은 3대1로 승리하고 중위권 싸움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6이닝 1실점으로 소형준의 판정승을 거둔 최민석은 리그에서 가장 먼저 12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2: 민석이의 잘 던지는 거에
3: 양의지 두산 포수입니다.
2: 제가 홈런으로 또 힘을 보태서 팀이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제가 올해 올 시즌 하면서 목표했던 300 홈런을 칠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1: 9회 기아의 대타 이호연이 때린 볼이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5대4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기아는 이호연의 극적인 끝내기 역전 만루포를 앞세워 롯데를 물리쳤습니다. SSG는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선발 김민준의 호투에 힘입어 황화를 7대1로 눌렀습니다. 오스니 8회 역전 석점 포와 연장 10회 결정적인 3루타 등 역대 33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LG는 홍창기의 끝내기 안타를 더해 NC의 5대4로 승리했고 삼성과 키움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정부가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수집한 약 3만 개의 불법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6,68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일부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 등 신상 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두 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는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호주처럼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주소를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에는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주소 변경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2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쇼팽의 연습곡집 작품 10번 중 3번째 곡 이별의 곡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연습곡집 작품 번호 10번 중 세 번째 곡 이별의 곡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름이면 세계 각지에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루체른 페스티벌, 그리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같은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느 곳을 가서도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BBC 프롬스입니다. 올해 프롬스의 개막 연주회는 7월 17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무대에 선 연주자가 바로 임윤찬이었습니다. 7월 17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0: 보통 개막과 폐막 연주에서는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음악가가 맡게 되는데 임윤찬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1: 임윤찬은 2024년 프롬스 무대에 처음 섰는데요. 불과 3년 만에 개막 연주회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특히 대단하다고 하는 임윤찬의 인기를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프롬스의 임윤찬 말고 한국 연주자들도 있습니까?
1: 네, 손예름 씨도 8월 13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손예름의 침착함과 섬세한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 조중 2악장 손예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시장조 중 2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세계 각지의 여름 페스티벌에 참가한 우리 연주자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는 임윤찬과 손민수가 함께 무대에 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윤찬은 스승인 손민수와 함께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했고요. 그 밖에도 다니엘 로자코비치, 키안 솔타니 같은 음악가들과 실내악 무대도 가졌고 여기에 독주회까지 했습니다.
0: 정말 바빴겠네요. 그만큼 가장 핫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무대에 세우고 싶었던 거죠.
1: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예전에 베르비에 페스티벌 무대에 자주 섰는데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0: 이 조성진 씨는 자신이 직접 연주회를 기획해서 베를린 필의 수석 연주자들을 국내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차례 연주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일정을 다 소화한 뒤에는 스위스로 건너가서 루체른 페스티벌 무대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 루체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탱 하들리히와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 이번에는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입니다. 바이로이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로 꼽히는 곳입니다. 올해 짤츠부르크 무대에 선 연주자로는 김봄 소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 무대였다고 하네요.
0: 김봄 소리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야쿠브 후르샤가 지휘하는 밤벨크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부띠 뚜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거듭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혀왔지만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고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심의위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만큼 경찰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이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재정입니다.
2: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구속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의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해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5: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4: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5: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4: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6: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0: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3: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되자 당내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김민석 후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5: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4: 범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6: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4: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7: 국민은 민생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부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4: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통합 추진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해놓고 엎어졌는데 특히 경기도 내 의원들이 합당에 강경히 반대했다며 대표 사례로 이현주 강덕구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 국민의힘 반발 속 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도 벼르는 상황이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개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9: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8: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0: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2: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렇게 5.18 성역화가 완성되는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SNS에 앞서 공동 주최한 5.18 재조명 국회 토론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 당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회견에서는 장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의 재편을 위한 쇄신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따라 의결이 보류된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3: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 쇄신 추진을 나란히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의원도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면서 이런 길로 가서는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3: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6: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 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7: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 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5: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넘기자는 당정 제안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서 병목이 생기는 듯 호도하는데 이미 재개발 재건축 절차 9개 가운데 7개가 구청장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총리께 시장과 잘 논의하라는 당부를 했는데도 정부가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구청장들을 모아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여야는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문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0: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 서울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며 주거 난에 주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회사 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에 제공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0: 탈루 규모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한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도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 주택 중 42%인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황제 사택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쉬운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습니다. 한 법인은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청담동 고급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사주 대신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인 6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의 탈루 혐의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3: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2: 국세청은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6: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두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6: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5: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민환 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3개월 전에 실종된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법치일관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가 심해 지문 감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DNA를 채취해 긴급 유전자 감정을 통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8: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7: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7: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수사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11: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이 세수 증대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분할 전략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산업을 총력 지원하면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점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13: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14: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12: 당정이 발표한 중점 투자 분야는 모두 5가지. 먼저 향후 30년 성장 동력을 제공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 K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겠다.

0: 당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지방주도 성장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합니다.
0: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앞서 김 대표는 취임 후 주 2회 지역을 찾는 지역 정치를 약속했는데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훑으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 당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따라 의결이 보류된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 쇄신 추진을 나란히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의원도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면서 이런 길로 가서는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의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에 이어 이번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 이양하는 문제로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 건의를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1: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3: 청와대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당시 구청장 권한 이양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은 광역적 밑그림 하에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대부분은 이미 구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4: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다. 서울시장은 패싱을 한 채 구청장들을 모아서 식사 모임을 하면서 참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다.
3: 공급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 사이 의견 대립이 반복되는 상황. 전선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며 오 시장과 공동전선을 폈고
5: 한마디로 펫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예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3: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에 돌렸지만 공급 문제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6: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총리님. 가감하게 좀 나세요, 가감하게.
7: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산공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오늘 오전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인연이라 믿고서 부모 형제 울려놓고 시집온 아내여 닭 곱살이 외로움도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5: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6: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7: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현직 경찰관 두 경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짓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불과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원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0: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1: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0: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4: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3: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3: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무책임한 자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3: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

0: 수색팀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 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처리가 어려울 걸로 전망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모레부터 열리는 연찬회를 준비하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엔 비쟁점 법안만 올리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있는 용산공원특별법이 본회의 처리가 추진되느냐는 질의엔 현재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처리되지도 않을 걸로 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하면서 당정청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2시간 20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당정청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이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없이는 정권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고 화답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 소개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김민석호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3: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2: 법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4: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2: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5: 국민은 민생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부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2: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저격한 데 대해 내란 세력을 돕는다는 격앙된 반응은 물론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란 입장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또 대통합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선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합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혁신

0: 대표가 그제 신장식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교섭단체 완화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해 볼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 결의안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실제 징계 추진도 벼르는 상황이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보수 야권 불참 속에 반쪽개회한 국회 운영위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판단을 내린 역사에 대해 학술이라는 이름표만 붙여 허위 주장을 키웠다며 역사 왜곡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1: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뉴라이트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토론회에선 5.18 민주화 운동이 소요사태란 표현 등 왜곡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발표됐습니다.
3: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사태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 의견과는 별개인 학술적인 견해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면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윤리위 대상이라며 이번 의결은 다수 폭거라 일축했습니다.
4: 다수 여당의 폭거로 결의문만 채택하고 윤리위원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여권에서는 실제 징계 절차에도 본격 힘을 싣는 기류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이어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5: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요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6: 수시로 대화하자던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얼마 되지 않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4: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민환 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3개월 전에 실종된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법치의관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가 심해 지문 감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DNA를 채취해 긴급 유전자 감정을 통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의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원 기자입니다.
6: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7: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6: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6: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0: 헌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수사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3: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제주에서 잇따른 실종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실종됐던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 먼저 했던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4: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는 B씨 주거지도 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인 21일 저녁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초 신고자는 피의자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였던 B씨를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어 범죄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주자들과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해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6: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어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5: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6: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5: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7: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0: 민주당과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제주에서 실종 100여 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0: 최종 확인됐습니다.
1: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2: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3: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4: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1: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입니다.
5: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6: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5: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5: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 이렇게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1: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8: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9: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8: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0: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문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이를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1: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10: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0: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놓고 이제와 경찰의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10: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지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0: 설악경산 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1: 이제 훼손이다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2: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넘기자는 당정 제안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서 병목이 생기는 듯 호도하는데 이미 재개발, 재건축 절차 9개 가운데 7개가 구청장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총리께 시장과 잘 논의하라는 당부를 했는데도 정부가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구청장들을 모아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한선수 국무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강조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 청년 주택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오 시장의 정비 사업을 통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말했습니다.
3: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0대 청년층에선 오히려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지난 분기보다 2,100만 원 줄어든 2억 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컸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6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2: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0: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1: 유재성 경찰청장 대응입니다.
2: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4: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입니다.
5: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6: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1: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6: 말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5: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7: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5: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4: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수사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9: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10: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 김윤덕

0: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2: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 용산 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4: 이제 훼손이다.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말씀하시는데 용산 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1: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회사 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일가에 제공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탈루 규모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한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도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중 42%인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황제 사택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쉬운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사주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습니다. 한 법인은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청담동 고급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사주 대신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인 6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의 탈루 혐의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6: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5: 국세청은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다시

0: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출생 통계를 발표합니다. 또 인구 동향 발표로 지난 6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데 결혼 적령기 인구 증가로 출생아 증가세는 유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발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추세인 가운데 고정금리는 지난 6월 기준 9개월 연속 올라 연 4.53%에 달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의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해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3: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오네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3: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2: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4: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드리겠습니다.
2: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개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 당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회견에선 장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의 재편을 위한 쇄신안 등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잇따라 의결이 보류된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2: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원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0: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1: 본청 감사
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0: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4: 법원을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원 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6: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7: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5: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실종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신고 문제로 시끄러운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 경찰이 이혼 소송 중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직 제주경찰 출신 전남편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남편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9: 이웃 주민입니다.
10: 아들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저기도 이뻐.
8: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 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0: 어제 오후에 경찰
1: 이웃 주민입니다.
0: 차 CCTV 보였다고 해서 새벽 CCTV가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2: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8월 2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얼 린덴바우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레이프 오브 안즈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듀에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얼 린덴바움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즈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오늘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세종 솔로이스트가 함께하는 말러 가곡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의 2026년 희객 농크 뮤직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 희객 농크 매년 이 페스티벌의 연주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이름 그대로 현대음악 등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영국의 이안 보스트리지 연주회가 있습니다. 보스트리지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성악가죠. 처음부터 음악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역사학자로 활동하다가 29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것도 어느 방송 인터뷰로 리톤 피셔 디스카우를 만났는데 그가 보스트리지에게 넌 반드시 성악을 해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그래서 늦게 성악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네요.
0: 사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도 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베르트 가곡 해석에 있어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음악이 탄생한 시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적인 해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 가곡에 대해 책도 출판했을 정도입니다.
1: 그런데 그는 가곡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리튼의 나사의 회전이나 토마스 아데스의 템페스트 같은 현대 오페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요. 헨델과 같은 바로크 작곡가의 작품도 꾸준히 노래해왔습니다.
0: 오늘은 그 가운데 헨델의 음악 들어보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테너 아리아 두 곡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안 보스트리지가 부릅니다.

0: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테너 아리아 두 곡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안 보스트리지가 불렀습니다.
1: 8월 26일 오늘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이안 보스트리지의 말러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요. 지휘는 윤한결이 맡습니다. 2023년 국내 투어 이후 3년 만에 보스트리지와 세종 솔로이스트가 다시 만나는 무대입니다.
0: 오늘 공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말러의 가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에서 세 곡 들려줍니다. 기상나팔,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 그리고 북치는 소년입니다. 이번에 보스트리지가 선택한 세 곡은 군인과 전쟁을 주제로 하는 곡들입니다.
1: 공연 후반에는 말러의 첫 번째 연가곡집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전곡 들려줍니다. 원래 이들 작품은 풀 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데 오늘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편성을 줄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가 노래할 말러의 가곡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로 노래한 버전입니다.
0: 말러의 가곡,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에서 9번, 아름다운 트럼펫들이 울리는 곳에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말로 한 약속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종이에 내용을 적고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받아두는 약속, 흔히 각서라 부르곤 하는데, 과연 이 각서의 법적 효력 어느 정도일까요? 효력이 정말 있긴 할까요?
2: 아, 진짜 말로는 끝이 안 나네. 아, 그냥 한 판 붙읍시다.
3: 좋아요. 대신에 나중에 맞았다고 경찰 부르기 업깁니다.
2: 그러면 뒤털없게 확실하게 각서 씁시다.
3: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서로 합의해서 싸우고 싸움이 끝난 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여기.
2: 좋아요.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할 게 없는 겁니다.
3: 하, 누가 할 소리?
1: 갈등이 불거지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기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대로 끝나지만은 않죠.
2: 진짜 말로는 안 되네.
3: 그만들 해요. 그만들.
2: 일어나요. 일어나. 저기 이봐요.
1: 두 사람이 쓴 각서에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면 어떨까요? 크게 다쳤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면 그때도 서로 합의했잖아 라는 말이 통할까요? 실제로 최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두 사람이 이른바 싸움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죠.
4: 이야,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2: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목숨이 장난이야? 이건 넘어갔지.
4: 그래도 각서가 있는데?
1: 최근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는 이른바 맞짱, 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서로 합의했다면 이런 방식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 각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돈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약속이라든지 각서 썼다 뭐 이런 얘기 종종 듣게 되는데,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로 사인까지 한 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1: 네, 일단 사실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내용 적고 사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속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사인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각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부간에 뭐 또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쓴 각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른바 싸움 각서인데요.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대표 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각서까지 쓰고 싸울 일이 뭐가 있었냐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각서 안 쓰고 뭐 한 판 붙자 이렇게까지 간 겁니까?
1: 네, 2024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놓고 40대 A씨와 50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0: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좀 다쳤다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숨졌죠.
1: 네,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B씨는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보면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 자체는 있다고 본 거죠.
0: 야, 결국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가 폭행치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상해치사나 뭐 살인이나 이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1: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은 때렸는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살인죄처럼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했고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으니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고 때렸는데 왜 무죄라고 본 겁니까?
1: 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때린 것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청취자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 둘째는 그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입니다. 네.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건 폭행이 B씨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건 A씨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때리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봐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유죄, 폭행치사는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0: 네, 이게 이제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다발성 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이런 거였다면 당연히 폭행과의 어떤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고 뭐 각서를 누가 먼저 쓰자고 했냐, 이 부분도 혹시 재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폭행치사 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1: 네, 각서 작성을 먼저 제안한 건 피해자인 B씨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하고 각서까지 썼다는 건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가 폭행치사 무죄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건 아닙니다. 무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각서를 쓰자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세게 때리거나 많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각서까지 쓰자고 했겠죠. 근데 쓰자고 한 쪽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이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서를 둘러싼 경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돈 대신 몇 대 맞는 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폭행에 동의를 해 각서를 쓴 경우라면 돈을 갚는 대신에 맞기로 했다는 약속 자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이거는 민법적으로 봐도 형법적으로 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0: 네.
1: 맞아주는 대가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상해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헬스장 트레이너가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지만 그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0: 자, 그런데 만약에 약속대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다, 돈 갚아라, 무슨 소리냐, 또는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기도 네. 하고 돈도 달라고 그러면.
1: 네, 이 경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각서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으니 빚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거꾸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폭행을 가한 쪽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서를 쓰고 맞은 사람은 빚도 그대로고 맞기까지 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살짝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때린 행위는 별개고 때린 행위와 별개로 채무 면제 의사 표시는 또 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의사 표시 자체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채무 면제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1: 네.
0: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니 뭐 누가 싸우는 거 가지고 각서까지 쓰냐 싶지만 요즘에 이른바 야차를이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싸우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서로 합의해서 싸웠다고 해도 폭행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단순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책임 강도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죠?
1: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행이랑 상해는 엄연히 다른 범죄거든요. 폭행은 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상해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생긴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우

0: 그러면 통상 전치 2, 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각서를 쓰고 싸웠다고 해서 상해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처럼 사망까지 이어지면 폭행치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소위 야차롤 각서를 작성하고 싸우는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러한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디렉션의 원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4: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5: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6: 타살을
7: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8: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경장은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4: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3: 경찰청이 제주 서부경찰서의 지휘 간부 모두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4: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원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8: 본청 감찰
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8: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9: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적금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직 경찰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4: 이 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7: 이웃 주민입니다.
10: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 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7: 이웃 주민입니다.
11: CCTV 보였다면서 새벽 3시쯤인가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10: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공동 해산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도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2: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 관리 방안,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은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미국을 연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종하거나 보복에 직면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횡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7: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미국은 실패할 겁니다.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입니다.
4: 물밑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규례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러시아 매체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먼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보도부터 보죠. 어디에서 뭐라고 보도한 겁니까?
13: 네,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조금 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 소식통과 이란의 안보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포함해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또한 양국 간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24일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대통령 등을 만났는데요. 휴전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식통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을 협상하는 가운데 미국이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네, 미국이 중동에서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하게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13: 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서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지역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오만 주재 대사관에도 외교관들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돈출을 끊는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란을 겨냥한 전면 타격 시나리오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구애 메시지를 재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 대규모 전쟁 훈련은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얌전하게 행동해온 사람에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최근 잇따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은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회담 대가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미훈련이 더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1: 김윤덕 국토부 장관입니다.
4: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5: 이제 훼손이다, 훼손이다.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5: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3: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 조사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

0: 위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뉴스 유튜브 경제통만을 채널과 FM 94.5MHz로 라디오로 보내드리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마구 늘려드리는 통마늘입니다. 분기점이란 말이 있죠. 방향이나 길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경제와 사회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인들의 지갑 사정, AI 대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이 반도체 기둥으로 지탱하는 우리 증시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분기점일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호 센터장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정결 처리 사망자 장미란 씨를 둘러싼 추가 의혹과 부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 신고를 실종 신고를 한 분들에게도 큰 걱정과 슬픔일 텐데요. 막대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분기점이 될까요? 강영구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에서 전합니다. 증시만큼 분기점에서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외교, 우방 캐나다와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겐 득이 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알려드립니다. 사실 매일 아침 뭘 입을지, 먹을지, 어떻게 할지 모든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있는데요. 좋은 선택을 고민하실 텐데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게 결국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바쁘시죠? 시간 낭비 제로, 꼭 알아야 할 뉴스.
1: 안녕하세요, 강윤구입니다.
0: 첫 소식은요?
1: 석방된 제주 A경장, 하루 만에 다시 구속.
0: 다시 구속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1: 제주지방법원은 어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인데요. 체포 적구심 청구에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죠.
0: 좀 충격적인 사실.

0: 인데요. 가족들한테 아, 이분 확인됐고 본인이 알리길 싫어합니다라고 말한 거짓말, 허위 뿐만 아니라 내부망의 실종자의 정보를 아예 지웠어요. 그러니까 사건
1: 맞습니다.
0: 자체를 접근 못하게 만든 거죠.
1: 네, A경장은 장민환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 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0: 네.
1: 삭제하면서 그 이유를요, 잊지도 않은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기재했죠.
0: 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정말 뭐랄까요? 충격적인데 이게 다른 사건과도 좀 비슷하죠?
1: 네,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를 허위 종결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의 실종자 장 씨와 B 씨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죠.
0: 일하기 싫어서인지 뭐 개인적 문제인지 뭔지 그거는 뭐 밝혀져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원인은 가족들,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이래도 안 되고요.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밝혀서 적정한 처벌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서 실종팀 전체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은 당시 제주 서부 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지휘라인 4명에 대해서 전원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0: 예.
1: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0: 아, 뭐 떠나간 가족이 돌아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슬픈 상황인데 그 추정됐던 장미란 씨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 네. 그래서 경찰은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범죄 혐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0: 네.
1: 대해서는 이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네.
1: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장 씨의 사인이 목매사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0: 이것도
1: 말했습니다.
0: 사실 아직 정확하게 사인이 분석된 건 아닙니다. 범죄 피해 이후에 그렇게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 그렇죠. 1km 남짓 거리에 3개월 넘게 방치됐던 시신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0: 네. 이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 보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또 돌아가신 분이 억울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 사건 때문에 이건 좀 저는 좀 반대 의견도 있는데 제주도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뭐 연예인들과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도 자꾸 회자가 돼요.
1: 네, 의사겸 방송인 홍익걸 씨는 7년 제주살이 중인데요. SNS에 제주도에서 혼자 다니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대낮이라도 포장된 길이라도 혼자 다니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번 사건 계기로 제주 지역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실종, 납치당한다, 뭐 제주의 상징인 귤과 캄보디아를 합친 귤보디아다 이런 식의 혐오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홍 씨의 글이 제주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씨는 제주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0: 취지는 그래도 대중들이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연관지어서는 발언을 자제해야죠. 이건 좀 장미란 씨 안타까운 사건에 좀 뭔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며 또 어떤 곳이든 간에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면 어디든 안전합니다. 그걸
1: 그럼요.
0: 가지고 특정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앞으로 더큰 권한을 가질 텐데 이래서는 되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1: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회의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0: 예,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이제 갖게 됐잖아요. 사실은 수사에 대한 통제가 사라진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보안수사권 폐지는 사실 정치권 공방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1: 네, 민주당은 어제 경찰개혁 추진단 설치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안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예. 자, 어떻게든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또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해소하는 데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음 소식이요.
1: 김윤덕, 오세훈, 또다시 부동산 회동.
0: 방금 전 YTN 뉴스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입장차가 계속 있고요. 좀 뭔가 이 훼손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민감한 신경전이 있어요.
1: 네, 김 장관, 용산공원 다 밀고 주택 세우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세우면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양립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 보였고요.
0: 네.
1: 오 시장, 용산공원에는 절대 주택 못 짓는다. 훼손된 부지라고 하는데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부지다. 이거 허락해주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0: 용산이 사실은 일제가 주둔하기도 했고 또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기도 했고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우리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한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 시장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1: 네, 오 시장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용산공원에서 논의되는 부지보다 용량도 더 크고 주거 환경도 좋은 대안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거기 지금 일원동 물재생센터 얘기를 했어요.
1: 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요. 지어진 지 40년가량 된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0: 네.
1: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이전을 검토했는데요.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택을 짓자고 제안한 겁니다.
0: 예.
1: 서울시는 만 가구에서 만 3천 가구까지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기간도 용산공원에 짓는 것보다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0: 예,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김윤덕 장관이 어떻게 답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 단위로 재건축 재개발 일정 규모 이하는 알아서 할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도 이야기 나왔죠.
1: 네, 지난 23일 당정 고위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죠. 재개발 인허가권을 광역단체장한테 있는데 500세대 이하는 기초단체장이 인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위험천만한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예.
1: 서울은 단일생활권인데 국끼리 경쟁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서울시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0: 예, 구하구 사회에 있는 공공부지라든지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국민들이 원하는 답, 그다음에 주택 공급,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는 공급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와, 이 소식 어제 첫
1: 네.
0: 보도에 충격이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발암 물질인데 이걸로 배출을 중국산 식품 얘기입니다.
1: 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위해서 일군 발암 물질, 공업용 소독에 쓰이는 물질이죠.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 예.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수입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수입 검사 강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0: 자, 지금 사실 농산물 가격 중에 특히 고춧가루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김치, 배추를 사용한 경우도 종종 식당 근처에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발 식품 위생 문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1: 네, 석유 화학 탱크로리로 식용유를 운송했다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배추들은 공장에서 근무자가
0: 아우,
1: 담배를 피고 침을
0: 봤죠.
1: 뱉으면서 수조 안에서 배추를 건지는 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또 중국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닭발을 과산화수소로 표백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닌 이런 중국의 식품 위생 문제에 대해서 중국 언론은 미흡한 현장 점검, 낮은 위법 비용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뭐 다른 나라한테 개선해라라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오는 거 철저하게 검역해야 됩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역이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우리 당국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 추남 요건 강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짧게 정리해 주시죠.
1: 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0: 국민연금이요.
1: 네, 맞습니다. 실직이나 결혼, 출산 등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내면 연금 수급 요건을 유지해주는 제도인데요.
0: 남성은 군대 복무 기간도 할수 있게 해줘요. 네.
1: 맞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가입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를 해서 연금 수급 요건이 120개월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타먹는 방식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0: 제도상으로는 이용될 수 있는데 좀뭐 편법이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이런 건좀 단기 거주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뉴스 외신 산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중동 상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아직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는데 러시아 발에서는 또 합의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 네. 자, 일단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양해각서로 복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아직 양국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0: 네.
1: 일단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란을 방문을 해서 아라구치 외무장관과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발표가 확실하게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 분위기는 조금 긴장 완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욕타임스가 25일자로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은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 후에 철수한 중동 주재 자국 대사관의 외교관을 복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0: 예.
1: 물론 가족들은 아직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중동에서 긴장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0: 예.
1: 일단 지금까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지금 개시를 한 상태잖아요.
0: 네.
1: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다섯 개 부문과 관련해서 이란과 거래를 하는 국가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0: 늘 쓰던 방법이죠, 미국이.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을 대신해서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란 정권과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 중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도 탁구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다.
0: 네,
1: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도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0: 네.
1: 게다가 이제 미국 언론들 중심으로 아니 실질적으로 제재를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고
0: 이미 수십 년 받아왔던 거니까요. 이란 입장에서도요.
1: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미국이 이란을 향할 제재 뭐 더 남아있나?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은 이미 수십 년간 미국의 경제 봉쇄에 대항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0: 예.
1: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저 이란 측에서는 뭐 우린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말은 하지만 또 분석가들 입장에서 보면 글쎄 이란이 또 반격할 카드도 녹록지 않은데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사실 이란 내부가 지난 2월 28일 공격을 받은 이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실히 확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24일 이란 리아라의 시장 환율이 달러당 202만 리알까지 떨어져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국제기구에서 이란의 물가 상승률 68.9%,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4%를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통계 당국의 발표인데요. 7월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87.9%.
0: 와, 예, 낯선 숫자입니다.
1: 맞습니다. 식음료 물가는 128%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0: 예,
1: 게다가 네, 원유 수출 일단 급감했잖아요.
0: 예.
1: 근데 일자리와 기업 활동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이 부족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연료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활치가 않다 보니까 사실 주유소에 차량 행렬들이 줄을 선다거나 또는 문을 닫는다거나 정부가 제발 기름 좀 아껴 써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뭐 10kg짜리 쌀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1년 사이에 6만 원이 됐다. 이게 우리는 미국, 이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일반 백성들, 국민들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정말 더 클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11월 중간선거 놓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비상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튀어나온 상황이고요.
1: 맞습니다.
0: 여기 경고등 들어왔어요.
1: 네, 네 왜냐하면은 본인 지지율이 지금 엄청 낮거든요.
0: 네.
1: 최저치인 31%인데 이게 뭐냐면 이란 전쟁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0: 네. 그러니까
1: 공화당 내에서도 심지어 응답률이 지지한다 69%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은 지난 3월엔 77%였거든요.
0: 예.
1: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도 33%로 2주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1, 2기를 통틀어서 최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란전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83%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전쟁 비용이 미국인의 생활 물가로 전이가 되면서 지금 여론 악화가 계속해서 부추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미국, 이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의 국민들,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다들 지게 된다라는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페트로달러, 즉 원유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주도의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중국 겨냥한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하셨잖아요.
1: 네.
0: 이게 이란을 압박하든 뭐를 하든 뭐 북한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 9월에 일단 트럼프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1: 아니요. 실효성 전문가들도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아주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네.
1: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걸프국들을 상대로 니들도 거기에 동참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보복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이건 사실 중국이라는 든든 뒷배가 있기 때문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산 원유 거의 90% 사가잖아요. 게다가 그 이걸 저기 제대로 제재를
0: 네.
1: 효과를 좀 발휘하려면은 결국은 중국 금융기관들을 제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미국이. 근데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뭐 이제 기자들도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0: 예.
1: 베센트 장관은 아니 뭐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예.
1: 게다가 구체적인 시안이라든지 일정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약간 엄포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 지금 미국의 방향과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특히 캐나다와
1: 네.
0: 전통적 우방인데 전쟁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양국 지도자가 첨예하게 또 지금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꿔라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긴장 관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1: 자, 미국이요. 캐나다와 협상 결렬 다음 날인 22일부터 와인, 시멘트, 전자제품, 학기용품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를
0: 네.
1: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다음 달 8일부터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욕을 받습니다.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해왔다. 이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 등의 관세 5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0: 네.
1: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장이 미국에 있는 미국보다는 캐나다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부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0: 예.
1: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관세 누가 무느냐? 미국 자동차 완성업체가 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0: 한국 자동차에는 좀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1: 그런 얘기들 사실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0: 예.
1: 미국 시민들이 결국은 또 이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0: 야, 이 어리석은 무역 전쟁. 그래서 참 카니 총리가 아주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 질서가 언제쯤 좀 뭐랄까요 예측 가능한 질서로 바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게요.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분기점들이 많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내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전망까지요. 분기점에서 신호등 안 바뀌었는데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성급하게 나서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조언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간밤 뉴욕 증시는 뭐 국채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상황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했습니다. 그 흐름과 원인 좀 분석해 주시죠.
2: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랑 장기금리가 내려가면서 반도체주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0.29%, S&P는 0.31%, 나스닥은 0.64% 올랐고요.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은 하이닉스 ADR도 2.7% 올랐습니다.
0: 네.
2: 그리고 DRAM ETF도 3.6% 올랐습니다. 다만 이 유가랑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이런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예, 지금 나스닥도 많이 강했고 반도체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동을 느끼기도 해요. 그냥 이런 지표들 때문에 반등인 건가요? 아니면 좀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가요?
2: 사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 서버 가격을 한 15% 정도 올리기로 네. 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뭐 가격 올라가면 수요가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그 금융 구조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예, 하드웨어 가격이 15%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에쿼티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률은
0: 네.
2: 15가 아니라 약 30에서 4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0: 예.
2: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제는 어쨌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걸로 좀 만회하는 정도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하거나 사거나 뭐 심지어는 지금 뭐 자체적으로 돌고 도는 거 아니냐라는 이익에 대한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 받았는데 금리 내려가고 시장이 안정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안정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 서학 개미들이 또 3배 레버리지로 몰려간다 이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좀 기대가 큰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될까요? 위험한 부분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엔비디아는 사실 실적 항상 기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0: 네.
2: 제가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한 20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19번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0: 예.
2: 일단 한 번밖에 지금 미스가 안 났는데요. 이제 문제는 주가는 어땠냐 하는 거죠.
0: 네.
2: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는 어땠냐. 근데 최근 8번의 실적 발표, 2년 동안의 실적 발표에서 7번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0: 예.
2: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원래 엔비디아가 AI, 이 GPU 분야에서 거의 10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0: 네.
2: 이게 어찌 됐든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점유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우려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제가 볼 때 주가가 뭐 급하게 오른다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돌려막기 매출 우려도 제가 살짝 앞에 말했지만은 비슷한 걱정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AI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은 좀 바뀌는 방향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도 될 것 같은데 내일 실적 발표가 좀 구체적으로 되면 가장 좀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들 뭘까요?
2: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베라 루빈이 과연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느냐?
0: 네.
2: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HBM4 이쪽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아, 네.
2: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15%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서 DRAM 가격 부담이 크다. 뭐
0: 네.
2: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과연 어떻게 코멘트를 할 건지.
0: 네.
2: 아, 뭐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뭐 계속 말씀 주신 이 순환 구조라든지 또 이 레버리지 투자 이거와 관련된 익스포저가 실제로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매출 뭐 900억 달러 이상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만 이게 팔수록 남는 게 줄거나 혹은 순환 금융으로 일종의 돌려막기가 되면 또 그 기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과 연결해 보면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3% 훅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다시 또 0.68 상승 마감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많은 분들이 걱정 혹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이제 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0: 네.
2: 3조 8천억, 거의 한 4조 가까이 물량을 던지면서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지만 어쨌든 뭐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로 네. 인해서 어쨌든 후반에 좀 힘을 내서.

0: 가격이 올랐고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건그 원인이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업체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향후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은 바뀐 게 없습니다. 되게
1: 네.
0: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저희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역시 그 매크로 변수들, 이 국제 정세 좀 전에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1: 예.
0: 이뭐 유가, 금리 이런 변수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당분간은 좀이 너무 한쪽으로 이 쏠리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그래서 사실은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 또 연준의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이게 관심이 높은데 이두 가지 얘기 좀 먼저 땡겨서 여쭤볼게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실제 미국인 지갑 사정도 들여다볼 수 있고 물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금리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전망됩니까?
0: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PC 물가지수는 지난번에 3.7% 올랐는데
1: 네.
0: 이번에 현재 컨센서스는 3.3%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최근에 유가가 또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린 부분도 있어요. 예, 뭐
1: 네.
0: 물가 부담이 있지만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고 미국의 일부 소비재 업체들 뭐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이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큰건 아니지만 딕스포팅 굿즈라고 운동화 파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
1: 예.
0: 30% 떨어졌습니다.
1: 아.
0: 예, 좀 소비 둔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 네.
0: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이번에 그 PC 지표가 뭐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1: 예.
0: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1: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 뭐 결국은 자금 조달까지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우리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하시는 분들, 또 미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여전히 관망세 좀 지켜보자 이렇게 가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미국 이란 문제, 또 미국 캐나다 문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1: 네.
0: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크게 움직이고 또 우리 기존 상식을 뒤엎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쪽으로 너무 배팅하는 거는 좋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 예.
0: 있습니다.
1: 케빈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제 장기 금리 수준 좀 진정시킬 말이 나오면 좋겠다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있으면 지적해 주시죠.
0: 네, 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가장 그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유가입니다. 유가.
1: 예.
0: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이란 제재 뭐 역대 가장 강하게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임팩트가 어느 정도 올 건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중국을 뭐 타겟으로 했던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저희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하루하루의 상황은 지금 이승훈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자, 주식시장 어제 보면서 원전주나 건설주 보면서 또 반도체 외적으로도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라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어쨌든 지금 이것도 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에너지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뭐 에너지라는 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안정적인 이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텍사스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진척이 되면서 이제 국내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에너지 파트 이제 뭐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병목이 결국은 전기에서 올 거기 때문에 이제
1: 예.
0: 그쪽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금리, 환경, 그리고 에너지 다 연결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반도체만 보지 마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

0: 완벽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하지만 꼭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 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타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 지역은 밤에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름 고생 많으신데요. 낮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4.9도, 대구 25도, 광주 2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노원에서 성수 가는 길 밀리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녹천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은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현재 처리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3개월 전에 실종된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법치알관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발견 당시 모습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밀 감정을 거쳐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현재 경찰관 부경장의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짓 코드를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불과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은 지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을 만나 수도권 1급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민선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분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회동합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되거나 기존의 주거 용도로 사용된 부지 등을 활용한 제한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0대 청년층에선 오히려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지난 분기보다 2,100만 원 줄어든 2억 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폭파 제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어떠한 선박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기뢰 설치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무관용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재개를 위해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기뢰 제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란 외무부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테헤란을 방문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과 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장관은 각국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전한 해상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주 반등과 미 국채금리 하락세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0: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 오른 53,57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2% 상승한 7,677.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6% 오른 26,151.3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1도, 습도는 8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호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없이 정권은 없다. 김민석 대표는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 며 덕담이 오갔습니다. 말은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40% 턱걸이. 부동산 민심은 들끓고 있죠. 화기애애했던 그 자리, 진짜 속내는 뭐였을까? 뉴스 명당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선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을 경찰이 셀프 종결해버린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에 집중 진단합니다. 3부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당정 쇄신 과제부터 보안사건 폐지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4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부동산 민심 세 분의 심의위원과 함께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입니다. 그래서 제가
1: 네.
0: 뉴스 명단 끝나고 바로 당사로 가서 기자회견 참석을 하는데,
1: 10시에요?
0: 네.
1: 오.
0: 혹시 그 저희 당원 여러분들 중에 장동혁 대표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다.
1: 오호.
0: 그런데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1: 네.
0: 이거 참꼭좀 대신 물어봐 달라 하는 게 있으면
1: 오.
0: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좀 뽑아서 직접 오늘 장 대표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될것 같고요.
0: 네.
1: 샵 0945 문자로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윤경 기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0: 네.
1: 배석한 당직자들 의원들이
0: 네.
1: 누구누구인지
0: 아,
1: 몇 명이 왔는지
0: 네.
1: 그게 또 궁금해요.
0: 다음 주에 와서 꼭 말씀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뉴스는 당정청은 하나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를 어제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0: 네.
1: 무슨 얘기를 가장 강조했죠?
0: 한마디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좀 싸우지 말자.
1: 싸우지
0: 이걸 좀
1: 말자.
0: 강조한 걸로
1: 그럼
0: 보입니다.
1: 그동안 싸웠다라는 걸 자인한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민석 대표랑 민주당 새 지도부 청와대로 불러서요.
1: 네.
0: 2시간 반 동안 만찬
1: 오.
0: 자리 가졌습니다.
1: 네.
0: 어떤 얘기 나왔냐면 당정청은 한 몸이다.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가 되고 같은 점을 찾으면 형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친청계가 아주 정말 심하게
1: 아이,
0: 싸웠잖아요.
1: 그럼요.
0: 멸칭까지 나오고 파묘 논쟁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의 얘기는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같은 유니폼 입고 뛰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통령이 자신을 민주당이 피워낸 꽃 이라고 한 말이 눈에 좀 띄어요.
0: 네.
1: 뭔 말이에요?
0: 저는 이 말이 김민석 대표를 향한 얘기라고 생각을
1: 아,
0: 했어요.
1: 그래요?
0: 어떤 얘기냐면
1: 네.
0: 김민석 지도부가 혹시나 독자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읽혔는데
1: 네.
0: 사실 제가 국민의힘 당권파 의원한테 이걸 좀 물어봤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됐다고 당정청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가 되라고 한동훈 전 대표 뽑아줬는데 그거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전례를 좀 의식했을 수 있다는 건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꽃이라도 가지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는 한 뿌리다 이렇게 다시 묶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통령께서 뭐 지도부를 향해서 개혁을
0: 네.
1: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0: 네, 이거는 강경파를 향한 경고로 좀
1: 아,
0: 봤는데요.
1: 그래요?
0: 네, 개혁의 깃발만 좀 높이 든다고 해서 실제 개혁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개혁을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었어요.
1: 네.
0: 사실 명분 경쟁에 빠져서 좀 목소리만 좀 키우지 말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끝까지 완성하라 이런 취지였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악세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강경파를 향해서 좀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친청계 3명의 최고위원들도 조금 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됐을까? 그러면
0: 그런데
1: 네.
0: 사실 위축됐을 순 있는데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뭐 어제 만찬에서 찐명 러브샷 뭐 이러한 것도
0: 네.
1: 퍼포먼스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0: 네네.
1: 갈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저는 어제 이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1: 오.
0: 왜냐하면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이랑 친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이 서로 내가 더 찐명이다 이러면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1: 네.
0: 참석자들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건배사를 외쳤다고 하고요. 사실 왜 주목이 됐냐면 전당대회 때 두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좀 경쟁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난 뒤에 서로 이제 무대 손잡고 좀 인사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서로 손을 잡지 않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혹시 뭐 갈등설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1: 네.
0: 이번 러브샷을 통해 이걸 좀 해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 때 앙금 털고 이제 화합하겠다는 장면을 대통령 앞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계파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1: 네.
0: 어제 일단 서로 잔을 부딪히면서 좀 휴전을 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한 팀이 됐는지는 앞으로 뭐 인사나 개혁 법안 두고 두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소주 한잔 먹고 러브샷 하고 끝날 계파 갈등이었으면 계파 갈등도 없다고 봐야죠.
0: 네.
1: 앞으로 좀 민주당 집권여당 지도부가 어떠한 불협함을 내는지 아니면 하나된 단합된 목소리 내는지 좀 지켜볼게요.
0: 네.
1: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두 번째 뉴스는 임시동맹입니다.
1: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뭐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만났다. 네.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0: 네.

0: 맞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1: 그래요?
0: 네, 두 사람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이 포럼에는 좀 특별한 게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이제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친한계 의원이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들어오면서 보수 진영 여러 세력이 함께 뭉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좀 절묘한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앞두고 장 대표랑 각을 세워왔던
1: 네.
0: 두 야권의 잠룡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장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경쟁하던 두 사람이 공동의 상대 앞에서 잠시 손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0: 일단 두 사람이 뭐 둘이 대화를 한건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네.
1: 대화는 안 했어요?
0: 같은
1: 아이고.
0: 자리에서 그런데 약속이라도 하듯이 장 대표를 향한 공세를 좀 펼쳤습니다.
1: 네.
0: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핵심은 지금 당내 사람들 쳐낼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 시장은 장 대표가 지금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를 공격하는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위를 좀더 높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원 직선제 자체보다는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문제다. 국민의힘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대표 취임 1년, 이거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당이 퇴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했던 김기현 의원도 힘을 좀 보탰는데 김 의원의 행보가 요새 좀 수상한데요.
1: 왜
0: 왜냐하면
1: 수상해요?
0: 당원 직선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보도가
1: 반발했어요.
0: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당이 당원 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이제는 국민 중심으로 축을 좀 옮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랬군요. 이 임시 동맹
0: 네.
1: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0: 아니요.
1: 아니에요? 아, 그렇게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왜요?
0: 확정하긴 좀 어렵지만 당내 분위기 좀 들어보면
1: 네.
0: 오래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0: 지금은 일단 장동혁 대표라는 정말 뭐랄까요? 공공의 적이
1: 그렇죠.
0: 있는
1: 공공이죠.
0: 거지만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 바라보는 경쟁자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래가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요. 오 시장 물론 친오계, 한 의원은 친한계 중심이긴 하지만
1: 네.
0: 두 사람 모두 일단 현재 당내 주류가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고요.
1: 네.
0: 당내 기반 넓히려면 서로 손잡는 게좀 유리한데 각자 스타일을 좀 보면 당내 얘기 들어보면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측근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제가 두분다 따로따로 다 만나봤는데
0: 네.
1: 두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0: 그렇죠.
1: 보니까
0: 그래서요.
1: 성격상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분이. 예.
0: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 사실 좀 묵은 감정도 있어요.
1: 그래요?
0: 네.
1: 감정이?
0: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1: 네.
0: 친한계 의원들 비롯해서 한 대표가 많이 안 도와주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각자 힘만으로 일단 장동혁 대표 힘들기 어려우니까 잠시 손을 잡은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이준석 사퇴입니다.
1: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속보가 좀 나왔는데
0: 네.
1: 뭔 내용이에요?
0: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래서요. 사실 오늘 개혁신당 지도부한테 전화를 아침부터 정말 많이 돌리고 왔는데
1: 네.
0: 조선일보 보도가 5시쯤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1: 네.
0: 그러면서 지도부에는 사전에 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사실 전조는 좀 있었는데
1: 네.
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야당 대표들 차례로 예방을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랑도 손을 맞잡았었는데 그때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1: 그랬죠.
0: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이 약속을 불과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1: 네.
0: 당시에 좀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그날 오전에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상황이 이런데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어제 네. 이준석 대표가 네. 천하람 원내대표랑 당 운영 문제를 놓고 크게 좀 싸운 걸로도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회동 취소랑 어제 천 원내대표와의 충돌이 오늘 사임 발표를 예고한 신호였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인터뷰 네.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인터뷰 한 대여섯 번 했었거든요.
0: 올해 보셨잖아요.
1: 올해도 봤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붕 떠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0: 네.
1: 근데 왜 사퇴하려는 거예요? 왜?
0: 지금 사실
1: 아니, 개혁신당 네. 이준석 당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온전해요?
0: 조국혁신당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 핵심은 이 상태로 가면 2028년 총선도 어렵다 이런 어렵다. 위기감이 좀 깔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 신인들 좀 앞세워서 양당의 틈을 우리가 좀 갈라보자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개혁신당이 얻은 건 사실 기초의원 한 석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여기에 이제 저 정의한 후보의 좀 피습 자작극까지 있으면서 네. 당의 이미지도 크게 좀 흔들렸고요.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당을 좀 전면적으로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당내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던 걸로 보입니다.
1: 그래요?
0: 네, 핵심 당직자들조차 지방선거 패배랑 정의한 사태 두고 그게 왜 내 책임인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크게 낙담했던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이 좀 강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지역에 당내 주요 인사들을 좀 배치를 해서 경기 남부 벨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크게 좀 반응하진 않았다고 해요. 당내에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어차피 국민의힘이랑 합쳐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생겼다고 하고요. 결국 이 대표가 당을 좀 뜯어고치자고 하는데 구성원들이 좀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1: 참 정치하는데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없거나
0: 네.
1: 원내 의석이 정말 뭐 소수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팬덤층이 없거나 그러면은요
0: 네.
1: 정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0: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1: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단계 더 계단을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로 다른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1: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야당 같이 출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함께 출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 이슈에 엄청 집중을 하고 개혁신당은 정의한 사태 이후로는 크게 막 관심이 떨어진 느낌?
1: 그게 타격이 네. 컸어요.
0: 지도부 정의한. 회의에도 사실 기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1: 그래요?
0: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저희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승부형님이
0: 네.
1: 28년에 개혁신당이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0: 네.
1: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0: 결국 구속입니다.
1: 어제 전해드렸는데
0: 네.
1: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부암무게 경장이었죠. 어제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1: 네.
0: 경찰청은 이건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휘부에도 책임을 좀 물었습니다. 사건이 처음에 접수됐을 당시에 경찰서장이랑 현재 서장,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 팀장까지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시키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보안사건 없애도 되냐 이런 얘기가 다시 불붙고 있어요.
0: 네, 맞아요. 사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최근 들어서 장미란 씨 사건까지 좀 겹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리가 이거 믿어도 되냐 이런 의구심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해도 되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 치안 강국에 좀 오명을 쓰는 거 아니냐 경찰 수사 믿기 어렵다 이런 불안감 커진 상황이고요. 경찰이 놓친 부분이 이거 사실 사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게 보안수사권인데 네. 이걸 없애도 되느냐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경찰개혁기구요.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민주당도 당대표직 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꾸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네. 유튜브 댓글로 깡총님이 네. 그러면 개혁신당 당대표 누가 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원당규상 보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유튜브에서 뽀삐님이 저희도 정모 한번 해야죠. 제작진 여러분 공개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PD님께서 구독자 100만 넘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크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네,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세요.
1: 네, 참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좀 인터뷰하게 돼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지난 24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6: 예.
1: 지난 5월 실종된 지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건데 이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일단은 그 뭐

0: 부경장이라고 하는 네. 지금 이제 사건을 은폐했던 그 범인이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문제를 악용해서 네. 자신의 유리하게 사건들을 이제 삭제하는 그 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를 죽게 방치한 뭐 그런 사건 정도라고 네, 그게 기본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네.
1: 세부적으로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발견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해서 육안으로는 시신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지문도 네. 없어지고. 이러한 이제 부패가 앞으로 밝혀내야 할 사망 원인이나 시점을 특정하는 데도 좀 방해가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목맴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변사다 정도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 예.
0: 이게 자살이라는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선입관이 생겨버리잖아요.
1: 네.
0: 지금은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목 부분에 질식을 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사살이 될 수도 있고
1: 예.
0: 아니면 자살이 될 수도 있고
1: 예.
0: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그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1: 네.
0: 문제는 이제 그 시신에 남아있어야 될 증거들이 소실돼갖고 그걸 재구성하는데 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불명으로 남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장미란 씨 남자친구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든 일이 없었다라며 의문을 좀 제기를 했고 장 씨의 사망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파일러님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살, 타살.
0: 일단 전제는 이겁니다.
1: 예.
0: 전제는 남자친구란 사람은 말 그대로 제3자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건 완전 예입니다.
1: 네.
0: 만약에 5월 12일 날 장미란 씨와 남자친구가 크게 다퉜다.
1: 네.
0: 그리고 나갔다.
1: 네.
0: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걸 뭐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이건 예입니다.
1: 추측이죠.
0: 이런 예라고 이러면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만 이 남자친구는 그런 얘기를 공개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진술은 진술에 그치는 거고
1: 네.
0: 정확한 거는 현장에서의 범죄 재구성 그리고 장미란 씨가 죽어서까지 남긴 다잉 메시지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1: 네.
0: 주변 사람의 진술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신 외에는 다 제3의 요소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음모론 같은 것들,
1: 네.
0: 예, 뭐 야자수가 너무 어떻게 거기에 뭐 줄을 매느냐 어디 뭐 이런 요소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1: 네.
0: 다른 그 가능성도 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1: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느 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0: 의문인 것은 이제 의문을 해소하는 몇 가지 지점은
1: 예.
0: 그 야자수라는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미란 씨가
1: 네.
0: 예를 들면
1: 왜 갔냐 거기를
0: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 사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 아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1: 네.
0: 즉 말하자면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그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보통에 이런 형태를 많이 그 질문을 하시면은
1: 네.
0: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자살이죠.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의 해결책은.
1: 네.
0: 자살로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1: 그렇죠.
0: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그런 속단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패턴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교수님께서는.
0: 예, 그렇죠.
1: 그러면. 예, 예. 자살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이런 형태의 뭐 모습이라면?

0: 어려워요?
1: 예, 그죠. 49.99대 51.111로
0: 네.
1: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네. 이게 CCTV도 모두 삭제된 상황이잖아요.
1: 예.
0: 이게 향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1: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찰이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해서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0: 네.
1: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글렀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예.
1: 지금 이게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 그럼.
1: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너무 많은 증거들이 사라져서
0: 네.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명백히 가려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다,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지이지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0: 네. A경장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허위 보고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1: 그거는 일단 전제가 그 부경장이 향찰이라는 전제를 일단 전제를 해야 됩니다.
0: 향찰이요.
1: 예, 향찰.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리한 징계밖에 받지 않았거든요.
0: 네.
1: 사실 그 정도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이라면 애전역에 해임 파면이 되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지켜줬던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0: 네.
1: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동을 누군가 어떤 게 그냥 이렇게 본 거죠. 봐준 거죠.
0: 누군가 비호하고 좀
1: 그렇죠. 그렇죠.
0: 보호해주는 뭐 윗선이 있었다고 봐야
1: 뭐 그게
0: 되겠네요.
1: 세력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습성화가 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종자를 찾거나 아니면 실종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이 범인은 이 부경장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아예 신고를 안 받거나 온 신고도 없애서 모수를 없애서 모수를 없애면은 체결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0: 그럼 이게
1: 그래서 이 짓거리를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러니까 수사의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 막 귀찮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 그동안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사건 처리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1: 세 번째죠.
0: 세
1: 지금 말씀하신
0: 번째예요.
1: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향찰이라는 전제와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실종 팀장도 그렇고 그 서부 경찰서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건다 아는데도 그 밀착해서 뭔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다른 경찰서에서는 전담 마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놔줬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실종팀장, 형사과장한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0: 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자체적으로 누군가 암장하는 건 어렵다. 킥스에 사건 번호가 등록되면은 이거는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사관, 경찰관 한 명은 이건 암장을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1: 그건 저기 그 박은정 의원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0: 설명해 주세요.
1: 경찰은 수사와 수사 이외에 수사 유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건 수사가 아닌 내사에 관련된 수사 전에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신고 이런 거는 정식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 상태에, 그렇지만 그것도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킥스에 올라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암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0: 종결을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1: 그렇죠. 지금 이것처럼. 왜냐하면 112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된다는 건다 수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 수기로 하는 것은 아니 저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종이 찢어버리듯이 해버리면 되는, 지금 이 부경장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은 그 검찰이 말하자면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그냥 하는 그거는 사실 암장하기 어렵죠.
0: 그렇죠.
1: 그런데 경찰의 수사의 범위는 박은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도 외에 두 배 이상 그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분명히 그 저기 규정에는 팀장, 과장 다 당이 확인하고 행위도 하도록 돼 있어요.
0: 네.
1: 근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0: 네.
1: 이렇게 허술한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0: 네.
1: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드린 거는 언젠가 터질 게 터졌다.
0: 네.
1: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0: 그래요.
1: 근데 이제 그냥 다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입꼬리 된 거죠.
0: 네. 그 이 A 경장, B 경장이요 허위로 예. 종결해 버린 사건이 하나 더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에 들어왔는데 60대
1: 예,
0: 남성
1: 건도 있을 겁니다.
0: 예. 예. 뭐 한 298건을 본인이 뭐 처리했다라고 해요. 근데
1: 예.
0: 200여 건은 그냥 뭐 암장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레퍼토리가 좀 똑같아요. 이게 두 사건을 처리한 실종자와 통화했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60대 남성은 소재 발견으로 허위 기재했어요. 이에 대해서 나 실수한 거예요 라고 A경장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수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와서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반복해 온 거죠. 저는 최소한 이거 두세 건 이후에 뭐 토탈 한 대여섯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왜냐하면 이 사람의 당직 주기나 1년 반, 5개월 동안에 그걸 역산해보면은 한 6, 7명은 될 거다라는
0: 네.
1: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그렇게 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가족들과의 관계성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삭제한 거죠.
0: 네.
1: 예를 들어 장미란 씨 같은 경우나 육신 남성 같은 경우나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래서 바로 문제 제기하면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내가 통화했는데 당신 가족은 당신이랑 저기 통화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0: 네.
1: 라고 이렇게 이제 없애는 방식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죠.
0: 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좀 민주당 뭐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또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찰이 알아서 좀 내부 개혁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라 막 이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가능해요?
1: 진행자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니요.
1: 권력을 가진 사람이
0: 네.
1: 역사상 자기가 자기를 제사를 드러내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0: 못 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게 왜냐하면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권력이 있지만 그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0: 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엉성한 규정과 자의적인 판단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그 간부급들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싶어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0: 네.
1: 이게 참 황당한 게 그 소위 말하는 총경 이상급들은 수사에 대한 전문가가 드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수사 전문가들이 승진하기 너무 어려운 구조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래에서 수사만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식에.
0: 네.
1: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0: 실물을 모르는
1: 모릅니다.
0: 분들이 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1: 그렇죠. 유재성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매번 국회나 이런 데 발표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현장에서 경찰 현장 경찰들은 뭐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0: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경찰 개혁 기구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답이 돼요?
1: 그 개혁 기구를 누가 주체가 돼서? 그게 중요하죠.
0: 지금 이제 제가 뭐 경찰 내부에서 뭐 하겠죠. 뭐 외부 전문가 몇 분 이렇게 모셔다가.
1: 근데 그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 네.
1: 경찰 밥을 먹었거나 경찰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외부 위원으로 하잖아요.
0: 네.
1: 그런 방법은 오랜 방법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하자면 안 할 겁니다.
0: 왜 안 해요?
1: 그럼 자기 밖으로서 뺏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0: 아...
1: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거를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면은
0: 네.
1: 콕 찍어서 제가 한 요 말을 그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0: 예.
1: 전직 경찰도 아니고
0: 예.
1: 여기 관계도 없고
0: 예.
1: 몇몇을 중심으로 해대 풀을 넓혀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으면 저는 신뢰하겠는데 그냥 해봐 이게 되나요?
0: 근데 그런 분들이 누가 있어요? 경찰 실무 경찰이 아니고 그럼 실무를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외부에서 이렇게 개혁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1: 있습니다.
0: 있어요? 어떻게?
1: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네. 경찰 뭐 직장협의회 전직 경찰들이지만은 고위층과는 무관하게 네. 하는 경우이거나 수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관계가 적거나 그리고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찰계 뜻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옥석을 돌려내면 최소한 10명은 됩니다.
0: 네.
1: 안 찾아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런 사람 시키면 분명히 문제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시켜서 초회에 묻혀있는 것뿐이지 네. 실제로 찾으면 그 정도는 있습니다.
0: 그분들이 이번에 개혁기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관전해봐야 될 포인트 같네요.
1: 심있죠. 시금석이죠.
0: 네. 이게 경찰에 검찰에 보안 사건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이 오는 10월에 실제 단행되면 그마저도 있었던 보안 사건이 없어지면 경찰의 수사만으로 국민의 범죄 피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1: 저도 걱정입니다.
0: 걱정해요.
1: 왜냐하면 경찰 내부의 필터링이 전혀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1: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이나 수사관이 개개인이 한 거를 과장이나 그 윗선이 전혀 몰라요.
0: 몰라요?
1: 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윗선 수사관들이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 그냥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필터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외부 감시적으로 촘촘히 해야 되는데
0: 네.
1: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권한이 떨어지니까.
0: 그리고 일도 많아지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부분 뭐 조직이 있었지만 전결을 많이 합니다.
0: 네.
1: 전결. 그러니까 전결이요. 전결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전결을 해버리니까 아니 전결을 하지 않고 다 지휘관이나 관리자들이 꼼꼼히 봐야 되는데
0: 네.
1: 왜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0: 네.
1: 그걸 하도록 그러면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긴 또 싫어하고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0: 네, 참 걱정이네요. 참 교수님 말씀 오늘 들어보면 걱정이 더 쌓여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큰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홍익걸 의사가요. 제주도 그렇게 뭐 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대낮에도 혼자 다니지 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너무 좀 과하게 내가 표현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 좀 위험한 곳 맞아요?
1: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시행된 이후부터
0: 네.
1: 그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율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전체 범죄는 그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닌데 소위
0: 예.
1: 말하는 강력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위험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특징이 여기가 자치경찰 시범지구를 하면서 경찰 조직이 이완돼 버렸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예, 시범 조직을 시범으로 한다는 걸 완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수사권 뭐 독립이든 조정이든 이게 막 겹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이완된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무사증 입국을 통한 외국인의 유입 이런 것이 합쳐져 갖고
0: 네.
1: 분명히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홍익걸 의사님이 말씀하실 정도는 과한 거고
0: 네.
1: 뭐 길 가다가 뭐 칼 맞아 죽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단 조심해라. 그리고 이걸 이렇게 경찰이 좀 잘해달라 그 네. 얘기겠죠?
0: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은 좀 해법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인터뷰하니까 걱정이 더 쌓여가지고 참 마음이
1: 죄송합니다.
0: 더 무겁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에 또 뵐게요.
1: 예.
0: 이상 배상훈 프로파일러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0: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
10: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막바지까지 소나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철 음식 챙겨 드시고 꾸준히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5에서 30mm, 남부지방엔 최대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상계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 방향도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여당 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빠지고 있죠. 부동산에 용산공원까지. 여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안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 미래 경제 성장 전략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하시죠?
1: 네. 네.
0: 의원님, 어제 김민석 대표가 혁신기구 네. 인선을 좀 발표했는데 네.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 네.
0: 참 이런 장명들 누가 하는지. 네. 의원님이 메가성장특위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원래 있던 거
0: 원래 있던 거예요?
1: 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저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특위
0: 네.
1: 그거를 네. 그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확대 발전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0: 네.
1: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뭐 이렇게 이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0: 네.
1: 그리고 이제 AI 피지컬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패권 기술 패권 전쟁 AI 패권 전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네,
1: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력해서 가야 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선점해야 될 그 전략적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0: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기도 하고 민주당에 영입될 때 정책, 경제 이러한 부분에 경쟁력이 있으셔가지고 영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공짜 질서는 끝났다예요.
1: 네.
0: 책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어떤 책이에요?
1: 네, 이렇게. 여기 앞에 네. 있긴 한데요.
0: 네. 네. 공짜 네. 질서는 끝났다.
1: 네.
0: 뭔 말이에요? 어떤 네. 내용이에요?
1: 이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2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구상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0: 오.
1: 책이 마무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마무리 못하고 계속 업데이트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쉬면서
0: 네.
1: 네, 한 한 달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0: 오, 네. 주요한 내용은 뭐
1: 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관세 자유무역 질서에 우리는 익숙한데요. 그래서 한미 FTA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이런 어떤 자유무역 질서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0: 그렇죠.
1: 관세를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대가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동맹국으로서의 안보도 그냥 공짜로 지켜주지 않고
0: 맞아요.
1: 분담금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동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공급망 속에 참여하는 것도 지분 투자를 하라라는 어떤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공짜는 없는 거죠.
0: 네.
1: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혼돈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서 이 무질서한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 전쟁도 막 일어나고 뭐 미국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는.
1: 뭐 그렇다고 너무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옛날처럼 그렇진 않죠.
0: 존중이나 권위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1: 네. 그리고 유엔은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생존할래?
0: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 네.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0: 그러니까 빨리 해법을 주세요.
1: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네.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동맹도 그대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우리는 사실은 제조업으로 이때까지 살아남아
0: 그렇죠.
1: 왔잖아요. 그렇죠?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IT 발전을 거치면서 제조업으로 살아왔는데 이 강국 기술 강국이죠, 우리도. 이 기술 강국 코리아가 가장 위협받는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은 중국입니다.
0: 예.
1: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0: 네.
1: 이 패권 전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 기술 이 발전이 굉장히 급속히 일어나면서 우리를 추격하고 어떤 것들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을 하면서 중국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숨쉴 구멍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를 만약에 많이 구입하고 네. 밀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공급망 속에 편입시켜줬더라면 우린 지금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0: 그랬겠네요.
1: 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 같은 또 그런 냉전 시대와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을 때 전략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0: 잠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그 얘기는
1: 책을
0: 청취자분들에게 궁금증으로 남겨두고 책을 보시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얘기하시면
1: 네,
0: 안 돼요.
1: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AI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네. 전쟁 네.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 이제 이 원유라든가 에너지 패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자본 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대개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왜 이 책을 썼냐면 네. 우리 대중이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맥락을 알아야 된다. 역사를. 그래서 금융위기 때부터 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무감각했던 게 사실 좀 늦었어요. 네. 이것을 알아차리는데 이제서야 뭔가 달라졌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과 미국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지 오래됐거든요. 한 15년. 이상 됐다고 봅니다. 20년, 네. 15년.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정치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시대였다면 80년, 90년 뭐 이럴 때는 그때 지금은 이제는 경제 안보에
0: 그렇죠.
1: 대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이런 경제 안보 시민 교육을 함께 하면서 네. 국민들하고 함께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0: 알겠습니다. 저도
1: 생각합니다.
0: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 네.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1: 네.
0: 할게요.
1: 제가 한 권 드릴게요.
0: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꼭 살게요.
1: 네. 사서
0: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당내 현안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 이제 취임한 지 한 열흘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좀 잘하고 있어요?
1: 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죠.
0: 아니 근데 네,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계시죠. 월요일 날 본 지지율 보면 네.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컨벤션 효과로 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1: 이번 전당대회는 뭐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전당대회였고요. 네. 뭐 사실은 그 점은 대부분 뭐 예상했었고 네.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 때는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즘에는 뭐냐면 이제 각 지지하는 그룹에서 전화기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래서 이 지지율 조사를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대기하는 지지율 조사에 대기하던 지지자들이 빠지죠. 양쪽 다. 뭐 양쪽 세 그룹이든 두 그룹이든 네.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네. 끝나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좀 이렇게 이 결집이 느슨해지는 지지자들의 결집이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죠. 특히
0: 실망감은 아니다.
1: 지지층에 네. 실망감. 근데 이럴 수 있죠. 또 이제 패배할거나 좀 서운한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0: 그렇죠.
1: 좀 이렇게 허탈한 그룹이 있을 수 있죠.
0: 맞아요.
1: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네.
0: 조금 좀 걱정스럽게 보세요? 아니면은 곧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세요?
1: 저는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이나 어떤 뭐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과 관련해서 뭐 결정적으로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 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거는 조금 뒤에 있다가 네. 여쭤보도록 하고 지지율 대책인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대표가 통합 카드를 좀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겠다라는 TF도 좀 꾸렸는데
1: 연대.
0: 연대 네. 꾸렸는데 합당 방식이 혁신당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신장식 대표는 상당히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조국 혁신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0: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1: 그게 지금 우리의 국정 전국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사와 별로 무관하기 때문에
0: 관심이 없는데 왜 김인석 대표는 뭐
1: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보면. 우리 진영에서의 뭐 일부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당대회 때도 뭐 말씀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지금의 당 지도부도 아니고 저 이제 하다가 이제 저 열심히 하고 또 지방선거의 결과에 제가 약간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지금은 당의 어떤 뭐 이렇게 세부적인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0: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내란 청산하겠다.
1: 지금은 내란이 아주 지대한 관심사는 아니죠. 우리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재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마무리되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잘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지금의 엄청나게 국민들의 큰 관심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0: 조국 혁신당의 정당으로서의 뭐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막판에 사실 너무 무리하게 네. 진행된 측면들이 있죠.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 게 가장

0: 질서가 있을 때 사실은 아까 그 국제 질서도 비슷한 것인데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그 새로운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로 자리 잡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행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이행기의 아주 치밀한 어떤 그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가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이제 하루아침에 박탈이 되었죠. 저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뭐 의사결정을 하고 또 개혁을 하는 방향이니까 또 그런 것이 명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검찰개혁 주장해 왔고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사권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런 게 하루아침에 제도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이행기에 한시적인 좀 보완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 만약에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책임 있게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의원님, 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제주도 우리 실종 사건 등을 보면은 경찰에 수사권을 맡겼을 때 과연 내가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이거
0: 그렇죠.
1: 집권여당의
0: 당연히
1: 중진
0: 그럴 거라고
1: 의원으로서
0: 생각합니다. 네.
1: 어떻게 이거 국민의 걱정과 불안 해소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0: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부터 뭐 어쨌든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그 김창권 감독 사건 여러 가지에서 그런 언급들을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이 불안, 대한민국이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 완벽하다.
1: 그럼요.
0: 라는 건데 경찰은 이제 일선에서 치안을 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것을 수사로 연결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함 조직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맞잖아요. 교통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뭐 여성보호까지 뭐 해가지고 그죠? 가정보호 뭐 경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집회
0: 네,
1: 시위도
0: 집회에서 또
1: 이것도 막아야 되고.
0: 질서유지까지. 그래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비단 무슨 어떤 범죄 수사만 하는 조직이
1: 맞아요.
0: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또 연방경찰, FBI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찰 조직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가 전달되거나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그에 비해서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지나치게 또 일사불란했었거든요. 이런 또 부작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중간에 어쨌든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행기가 지금 와 있는데 이행기에 지금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 공백. 그죠? 그래서 앞에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는데 경찰의 수사권은 완벽하지 않는 그 공백 속에서 국민의 혹시 기본권,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행기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런 불안감 국민이 느낀다면 저는 송구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1: 공백이라는
0: 생각하고요.
1: 단어를 쓰신 게좀 귀에 꽂히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국민의 불안과 걱정에 공백을 남겨두면 안
0: 안
1: 되잖아요.
0: 되죠, 당연히.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끊임없이 이거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요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사표도 내셨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민들 보호해야 돼, 경찰 개혁해야
0: 대통령도
1: 돼
0: 계속 그렇게
1: 말씀하고
0: 말씀하셨죠. 네.
1: 계시잖아요. 근데 집권 여당 안 움직여요.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0: 지금 보완하는 법률을 필요하면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왜 아직도 안 해요? 근데.
0: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이 완결된 상태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논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그러면 10월 2일 날 보안사건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고 경찰이

0: 좀 권력이 커졌을 때 그때까지는 좀 보완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1: 뭐
0: 걱정과 우려에 대한.
1: 해야죠.
0: 해야죠.
1: 네,
0: 의원님이
1: 해야죠.
0: 그거 여러 가지로
1: 아, 저
0: 목소리 좀
1: 법사위 제가
0: 아니시더라도요.
1: 아닌데,
0: 중진
1: 아 제가 이제
0: 의원으로서.
1: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할 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법이 통과될 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저 병원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 투표에 참여를 못했어요.
0: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하게 처리된 것에
1: 네,
0: 대해서는
1: 그런데.
0: 의원님께서는 유감이라고 좀 입장도
1: 네,
0: 표명을
1: 그때 제가
0: 하셨고요.
1: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병상에서 그때 아마 유감이라는 그 입장문만 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뭐 어떤 잘잘못보다도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어떤 원리주의적인 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0: 그렇죠.
1: 네,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이 방향으로 이 방향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열어놓고 지켜봐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의원님하고 이제 오늘 의원님하고 몇 번이나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 인터뷰하고 나서는 또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같이 걱정하는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집권여당 의원이시니까 정치도 경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좀 희망 섞인 얘기 좀 해주세요. 마무리 말씀으로.
1: 이런 과정들이 다 어쨌든 뭐 국민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신나는 일이 별로
0: 없어요.
1: 없으세요.
0: 주가도 떨어져가지고 화가
1: 네,
0: 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치안 문제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지금 이 문제가 어쨌든 불안하고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뭐 그게 뭐 우리 뭐 누구의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 저도 투자를 했지만 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꼭 좋진 않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져 있죠.
0: 그렇죠.
1: 그다음 부동산 정책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지금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지금 사실이고 또 굳이 지금 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 혼란 속에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목소리 내고 또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보완하거나 혹은 또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함께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계속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책 얘기 빼고는 계속 그렇게
0: 그러네요.
1: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저희가 크게 이제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또 생각 이런 것을 잘 수렴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도 의원님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나오셔가지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잘했다라고 억지로 옹호 안 하셔가지고
1: 그래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0: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의원님
1: 네.
0: 말씀에 동의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셨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0: 한국일보 김정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와, 그러니까 지지율이 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비상이에요.
1: 보통 비상은 올라가는 건데.
0: 비상 비상 삐뽀 삐뽀. 아, 네. 올라 임재범 노래 불러보세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 비상인데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26명에게 물어서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잘한다 40점이 한 주 만에 2.8포인트 빠졌고 6주 연속 하락했어요. 취임 후 최저고요. 긍정평가랑 대략 한 17% 차이가 나요.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40.0% 턱걸이에요. 왜 그래요? 윤희용 대표님. 네. 분석 좀 해주세요.
1: 워낙 이제 악재가 많은 상황이니까요.
0: 악재가 많아요?
1: 예, 뭐 이제 뭐 민생과 관련한 사안들 이제 뭐 주가가 어쨌든 조정된 부분들.
0: 그거는 화가 나요.
1: 화가 나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0: 많이 화가 예. 나요.
1: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도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 부동산도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주가 주식과 부동산 관련한 사안은 단순히 그 건에 뭐 특정 당사자만 한 곱하기 2, 3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영향받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실제 민생 경제 관련한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경제 외에 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들 있었고 네.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계속 연루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아. 이쪽 정파에서 리더 같은 이미지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 이제 그리고 약간 이 대통령과 정치적 사안들 뭐 약간 이제 공세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거나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사안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과 뭐 연임 이슈와 관련들. 네. 분명하게 아직 매듭이 된 것은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0: 좋은 게 없다.
1: 보여준다 하더라도 효과가 제약되는 부분들 네. 이제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리플 악재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예.
0: 김수민 평론가님,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그래도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뭐 우리 윤희용 대표님 여러 가지 이유 들었지만 솔직히 조금 폭도 큰 것 같고 하락폭도 큰 것 같고 원인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2: 전당대회로 컨벤션 효과 정말 있느냐? 예전에도 있었는가?
0: 있었어요.
2: 글쎄요. 그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 네. 어떤 정당에서 좀 고인물이다 싶은 사람이 대표를 하다가 네. 새로운 얼굴이 대표로 바뀐다거나 뭐 차기 대선 주자인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표를 맡았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네. 뭐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 그 대표 후보 3명 다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던 분이고 네.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특별한 뭐 인물 교체 효과는 일단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예상치 못하게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어느 정도 묻는 그런 투표가 되고 말았거든요. 전당대회가.
0: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2: 네, 그런데다가 원래 정권 초기면은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 대통령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당무 개입 논란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그때 네. 새 후보 경쟁했을 때 그때 뭐 누가 되면은 대통령이 타격을 받고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거하고는 달리 정청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얼마나 타격이 될 것인가 여기서 딱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끝났는데 김민석 후보가 또 너끈히 이긴 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간신히
2: 그러면서도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슬슬 민심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0: 화가 나 있고.
2: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돼서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여당이 달라지겠네. 라고 하는 기대를 특별히 또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0: 그렇죠.
2: 또 이재명 네. 정부의 초기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당대회 가지고는 네. 효과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
0: 결국에 기대감이 없다.
2: 그렇죠.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 더 달려 있다.
0: 김정현 기자님. 네. 그러면은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네. 이 분석이 맞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3: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0: 호남에서 빠지고 있고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도 빠졌잖아요.
3: 근데 우리가 지난번 전대 네.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63건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알 수 있었던 건 네. 특정 여론조사 기간, 특정 기간, 특정 집단,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따지게 되면 사실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번 주 이제 호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크게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호남 특정에서 보는 것은 약간 좀 뭐랄까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감으로 이번에 호남 떨어진 거 얘기하면은 네. 김민석이 네, 호남 득표율이 57.54였고요. 송영길이 9.81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송영길 2순위 표가 다 김민석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75% 간다고 치면 7.36이에요. 네. 그래서 김민석 득표율하고 그 7.36을 더하면 64.9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 호남 지지율이 64.7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맞아떨어진다. 네. 전대 끝나고 나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지지층은 분열되고 분화됐다.
3: 당분간은 어쩔 수 없고.

0: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며칠째 그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모아서 밥 먹었고 어제도 이제 신임 지도부 밥 먹었고 조만간 금요일 날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다독이고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 사실 밥 먹었으면 페북에 글 올릴 만도 하거든요.
1: 안 올렸네, 진짜.
0: 근데 저는 사실 예상했던 것은 딴지에는 안 올릴 거다. 근데 페북에는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1: 그렇지,
0: 생각했는데
1: 대통령이 화이팅.
0: 그렇죠.
1: 뭐
0: 페북에조차도
1: 최소한
0: 안 올렸어요. 그리고 팀
1: 기분 나쁜 거네.
0: 정청래의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뭐 특별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커버를 쳐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지층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1: 그러네.
0: 게다가 유시민 작가는 최근에 또 나와서 여전히 지금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저주를
0: 그
1: 퍼부었어.
0: 전대 후유증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윤희용 대표님, 진보층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그러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예, 뭐 이게 이제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디어 토마토 이제가 뉴스 토마토 이제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21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1,033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뭐 40.0이었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긍정평가 응답이 그러니까 아주 선에 걸쳐 있는데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을 묻잖아요. 그럼 자기를 진보라고도 하고 중도 보수라고도 하는데 이 진보층에서의 그 지지율이 12.3%포인트가 이제 빠진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같은 진영에서 또는 뭐 어떤 핵심 지지층에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있는데
1: 동의 안 하세요?
2: 예, 이제 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그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 때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뭐 90, 처음엔 90까지 갔다가 80, 70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여당 지지층보다도 범위가 좀 넓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뭐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진보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인데 뭐 그런데 대통령 일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 할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는
1: 아,
2: 약간
1: 아직
2: 이제 과한
1: 모르겠어요.
2: 부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아니면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번 주뭐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 네.
1: 뭐 반등이라든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2: 아주 큰 반등이 나올 사안이 없으니까
1: 없어요?
2: 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건데 다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론이 여론을 추동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나와서 아 떨어져서 이제 뭐 40%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다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거기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강화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응답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인 것이니까. 아, 다수의 응답이 이런 것이니까 사람들은 또 다수에 속하고 싶은 심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번 주에 이런 조사 결과들이 좀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추가적으로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제 이게 당장 반등이 있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 유시민 작가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또
2: 네.
1: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퍼부었더라고요. 3자로도 떨어질 수 있어. 뭐 이제 학습 능력이 이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랄하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나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뭐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3: 끼칠 거라면 진작에 끼쳤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강도는 물론 점점 세졌지만 부정적인 언급을 한게 이미 지방선거 시즌부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론에는 이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층이나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1: 어떠냐?
3: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소극적 지지층이나 이쪽에서
1: 유 이재명?
3: 유의제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자들인데 진보 성향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민생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소

0: 하지 않느냐, 약자의 그 친화적인 정부가 맞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면 이제 지지층에서 빠지는 거라서 지지층에 가까운 쪽에서 빠진 것도 다 무슨 친청계의 흐름이라든지 유시민 작가 영향력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겨냥하고 있는 것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 유시민 이 싸움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점점 유시민 쪽이 보편적인 명분을 획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1: 왜요?
0: 유시민 쪽이 겨냥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멋대로 한다,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민감합니다. 독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시민 작가가 정면으로 아직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유시민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할 소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1: 그래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유시민 작가에게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방법은 약점이 될수 있는 소재들을 유시민 작가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재들을 미리 없애버려야 된다.
1: 어떻게 없어요?
0: 사실 이제 공소취소 같은 거안 한다. 연임 안 한다.
1: 장동혁이랑 똑같은
0: 이런
1: 장동혁
0: 선언을
1: 대표랑
0: 해줘야 되는
1: 똑같은
0: 거죠.
1: 얘기를 하시네요. 김수민
0: 근데
1: 평론가님.
0: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장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길 기대하고 있겠죠.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공소취소 안 한다라고 선언하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길 바라고. 계속 안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1: 자기는
0: 식으로
1: 계속
0: 그렇죠.
1: 공격하고.
0: 계속 공격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지를 오히려 없애는 것이 유시민 작가든 혹은 장동혁 대표든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1: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기자님. 그 민주당 지도부 걱정 많이 해요.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기감도 느끼고 극복을 해야지라고 좀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지,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 비난에 대해서는 그 당내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2: 고민의 흔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일주일 행보를 보면 저는 되게 절박하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TF만 해도 지금 뭐 어제 발간 막
1: 그러니까요.
2: 10개, 12개예요.
1: 메가텐.
2: 그리고 그거를 다 상황판을 만들어서 내가 챙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좀처럼 쓰지 않는 의원 텔레방에도 적극적으로 그 행동이나 언행에 주의를
1: 그러니까요.
2: 기울여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원래 그건 김민석 스타일 아니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1: 아니죠.
2: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절박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 의원이 제가 그냥 들은 대로 전달합니다.
1: 좋습니다.
2: 유시민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의원은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뚫린 입을 어떻게 맞냐? 그리고 지금 인디언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3자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 3자가 떨어져야 된다. 유시민 입장에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실상 이제 반명 인사로 분류되는 게
1: 조언은 아니다, 이제.
2: 조언이라고 받으실 수 없는 수준이고 저 어제 그 유시민 작가 얘기 나오는 거 보고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가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아, 있었어요? 몰랐어요.
2: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자기가 탄핵을 예상한 건 아니다. 근데 또 침팬지 얘기하면서 언제 무리들에 의해서 내쫓기냐면 뭐 연합하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연합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무리해서 쫓겨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절반쯤 그 연합하는 능력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요? 곧다 깨진다는 거잖아요.
1: 학습 능력이
2: 네,
1: 없는
2: 그래서 저는
1: 사람.
2: 야 이거 말실수인가 싶을 정도로
1: 야,
2: 그런
1: 저런
2: 거친 언사까지
1: 있었구나.
2: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자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저한테 이 기사를 쓰라고 위해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여당 기자가 기사 써야 됩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출입처를 바꿔서 야당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절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0: 저는 유시민 작가의 행위를 숏을 치고 있다라고 비유를 해요.
1: 어떤 의미예요?
0: 숏을 친다는 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 뭐 지지율 떨어지고 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혹은 망하진 않더라도 상당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손절하면 늦다. 애초에 내가 그냥 떨어질 때 그 베팅을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원래 같은 편 아니었던 것으로 네, 그렇게 할 정도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1: 내 말이 맞았잖아. 막 이렇게.
0: 네, 그리고 이미 지방선거 때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그때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고점이라고 본 것 같아요.
1: 네.
0: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저는 비유하기를 빅쇼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3: 네.
1: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 네. 하락 원인으로 제일 많이 꼽히잖아요.
3: 네.
1: 좀 서울 민심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어,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3: 예, 서울시가 이제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조사는 케이스테 리서치라는 곳에서 했는데 어, 이 조사에서 용산공원 지금 공공주택 짓는 문제 있잖아요.
1: 네.
3: 그곳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1: 네.
3: 찬성한다는 응답은 32%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두 배 가량.
1: 그러네요.
3: 반대가 높고 어, 특히 이제 반대한다고 하면 되게 우리가 네 가지 선택지 주거든요.
1: 네.
3: 매우 반대하냐, 대체로 반대하냐, 뭐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매우 반대가 46.7.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이제 수치에 높낮이가 있어요.
1: 네.
3: 있지만 한 커플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수치에 스트렝스가 있는 거거든요. 강도. 똑같이 30% 30%라도 사실 같은 30%가 아니에요. 어디는 죽자 사자 30%인 경우하고 뭐 그 정도면 30%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매우 반대가 46.7이니까 반대한다는 응답들 중에서 강도 높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거 밀어붙이기가 아니면 뭔가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설득이라든가.
1: 네.
3: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1: 김정인 기자님
2: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1: 네.
2: 형식을 좀 살펴봤거든요.
1: 네.
2: 형식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설문지 내용이 조금
1: 아 그래요?
2: 조금 약간 편향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1: 아,
2: 왜냐면
1: 뭐 어떤
2: 찬반을 깔끔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1: 네.
2: 일단 용산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 아이고.
2: 근데 이제 용산 공원에 설명할 때
1: 아.
2: 이제 공급 반대 측 이 주장하는
1: 네.
2: 논리들이 약간 담깁니다.
1: 네.
2: 그러니까 100년 넘게 외국인이 주둔했다. 그리고 여기는 생태 역사 문화공원이다라는
1: 네.
2: 얘기를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1: 아.
2: 그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
1: 네.
2: 여론조사 딱 하나 두고
1: 네.
2: 반대가 60이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거 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에 용산 공원을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2: 네.
1: 용산 대통령실 이거 없애겠다고
2: 네.
1: 그렇게 막 얘기하셨거든요.
2: 근데 아파트를 짓는 것도 돌려드리는 거 아닌가요?
1: 공원 자체로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2: 아.
1: 완전히 시민들이
2: 네.
1: 거기서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거기 뭐 짓는다는 얘기 안 하셨어. 그것도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수민 평론가님 부동산 문제는 참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겠어요.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민심 이거 극복
3: 네.
1: 못하면 혹시나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오면 재선거 나오면 못할 수 있 이거 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1: 네.
0: 집값을 잡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1: 네.
0: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는 약간 교묘할 필요도 있는 것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1: 네.
0: 너무 큰 기대감은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게
1: 네.
0: 사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될 부분이기도 했는데 또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의무감, 강박감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당장에 단기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생각해 본다면
1: 네.
0: 당장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냐.
1: 네.
0: 그 당장에 가격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 저게 방향은 맞아 저 방법은 옳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세제 개편한 경우도
1: 그러니까요.
0: 이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1: 네.
0: 이번에 김민석 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한 수정을 하겠지만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쪽에서는 이거는 땜질에 불과하다 그래봤자 땜질이다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1: 네.
0: 겨우 마련해놨는데 시장에서 조금 꿈틀거리거나 국민이 뭐라고 뭐 일부에서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쉽게 물러서면 어떡하냐. 네. 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를 심어주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1: 가능성이 있어요.
0: 정부가 네. 이거를 해내지 못하더라도 국민과 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대공황 시대의 노변정담 이라고 하는 걸 라디오 맞아요. 프로로 진행을 네.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1: 답이 없다는 네. 얘기시네. 정책적으로는. 아이고 네. 위로하라는 얘기 보면.
4: 이게 이제 서울 지난 지방선거 보면 서늘한 결과거든요. 서울에 그렇죠. 있는 이제 그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한강벨트 결과라든가 심지어 강북의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동이 있잖아요. 거기는 오세훈 후보가 높아요.
1: 그러니까.
4: 가령.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이제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파워풀한 이제 요소인 거예요. 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네. 이제 재보궐 선거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총선 중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게 정부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에도 뭐 이게 생존과 관련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끝내고 저 처음 뉴스 명당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이제 해주셨는데 김정영 기자님
2: 네.
1: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2: 네.
1: 이제 코너 오늘로서 끝이거든요.
2: 네.
1: 속상해요, 시원해요, 섭섭해요.
2: 아 일단 아침에 조금 더 잘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깊으지만 네. 아, 우리 장 소장님과 이 함께했던 나날들이 생각나면서
1: 어머
2: 눈물이 날 것 같네요.
1: 어머나.
2: 그래서 우리가
1: 근데 얼굴은 왜 웃고 있어요?
2: 우리가 여론조사 여태까지 계속 잘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 타 방송과 비교해서도 정말 네. 수준 높은 여기서 대화나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차피 총선 되면 이것도 다시 다뤄야 됩니다.
1: 맞아요.
2: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 그러네요.
2: 그리고 또 보궐선거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곧,
1: 부활한다.
2: 곧 됩니다. 네.
1: 아니, 김정 기자님이 민주당 쪽 분위기를 전달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도 우리 중심적으로 윤희용 대표님이 여론조사 설명 잘 해주셨는데
4: 네.
1: 소회 좀 말씀해
4: 주세요.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죠. 뭐. 네. 우리 이제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이제 아침에 메인 프로로 이렇게 등극하는 과정에 함께 했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같이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귀하게 뭐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이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제일 섭섭했던 부분은 있어요, 뭐?
4: 아, 그리고 항상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끝나면 우리 장 소장님이 저희한테 아침밥을 사주셨어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1: 오세요. 수요일마다 근처에 오시면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중간에 이제 합류하셨는데
0: 네.
1: 이렇게 여론조사만 갖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는 좀 처음 아니셨어요? 보통 다 현안 네. 문제였지.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근데 제가 여론조사 관련 코너를 라디오나
1: 하셨었어요?
0: 뉴미디어에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작년에
1: 네.
0: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
1: 아이고
0: 땄거든요.
1: 그러셨군요. 네.
0: 여론조사 코너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1: 네. 네.
0: 하여튼 좋은 기회여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딱딱해질 수도 있는 코너인데 이거를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거는 이제 같이 함께했던 윤희웅 선생님이나
1: 맞아요.
0: 또 김정현 기자님 그리고 장성철 진행자님 이렇게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김수민 평론가님은 제가 2019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마 우리가 봤던 게 2020년도에 방송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초보 병아리 시절에
0: 아, 저도 신인급이었던 시절입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대담을 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보면은 옛날 동료 같아서 반가웠다.
0: 네.
1: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립니다.
2: 저 갑자기 후회되는 거 생각났어요.
1: 뭡니까?
2: 아, 이게 다음에 오실 분들이나 혹은 네. 현재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뭡니까?
2: 장성철한테 말려들면 안 된다.
1: 뭘 말려들었어요? 뭐 이건.
2: 자꾸 예측해봐라.
1: 네.
2: 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누가 돼요? 누가? 누가 이겨요?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0: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나는 김밥에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려줘야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역시 말려주는 게 재밌습니다.
1: 김수민 네. 평론가님 우리 우정이 있구나. 아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네. 저는 항상 고마움 제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또 될 거예요. 또 곧. 그때 또 같이 또 재밌게 방송 같이 해요. 자, 세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0: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라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고 돌풍과 천둥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북부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 2, 3,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기흥 동탄 나대

일목에서 기흥나들목 구간 4km 정도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곳곳에서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중간쯤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 램프 에서 연희 램프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3개월 전에 실종된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법치위관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가 심해 지문 감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DNA를 채취해 긴급 유전자 감정을 통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현재 경찰관 부경장에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짓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불과 2시간 반 만에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소재가 확인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 특정 사유 코드를 입력하면 목록에서 아예 사건이 사라진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경장은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서 B씨를 붙잡았고 B씨 주거지에서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겨 다음날 실종신고가 접수됐는데 최초 신고자가 피의자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B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하면서 당정청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2시간 20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당정청은 공동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으로 표현하며 민주당 없이는 정권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고 화답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주택